0: 미 창문이 랑소수디탕기 겐쿠와 앙탕부디이 타체는 강저체네 른이기 디탕라 긴송체구이삼 남군기 초외추 샹기낭둔카 미바도 주토바구이 락바 양스주와 따도 클롱코교 요마치바 카레기바 지토르주바 미신당지지치급 파다우 참조바 로탕 흡지교고 카기보이바 디당기 초외주람 균형치바 초주 뉴호인교 토낭치바 서동기 주람 야바 류제원 참제와 千日 두둔라 지송슈와 타마봉와 탕 차라라 최치바 디탕 민비에 주람 토르와 신비에 캐수 야바 지조기 초외 구지 야바 캐시 키랑 겐수 레군탕 지조 편디 레군 롭자 맨캉 키레 치제 주기 서치 총르탕 총르 치무소 조내 쿨공탕 레군기 레든바 인치 닌다 니바투 디탕 딱제 치구 캐시 차와 게바탕 로야바 류슈 미바 미군 나와 소기 내다 유치 투도도 면주 치구 강배 난기 쿠유라 닌달 기공치네 롱 쿠르톡 치바 지비에 직체당 직구라 짱다 툭시 야부 치바 지비에 쿠공기 쿠유 짱다 균통 치바 쪼네 쿠공수 꾸응이기 럭주 직체당 직구 직조 치바 미게기 추딘라 토낭 치바 허치게밤 로게급 짱쇼캄 라베 추미 카나게급 로숨 옌키 응원곡컵 겸미베 짐치유베 미토기 독살로체기 응원곡컵 겸귤 꿀무치구 각발투 겐군츠 정군왕 규림 용기 응원곡컵 겸바탕 권내 탄외 민컵 겸귤 랑을 국송라 숙겸귤 랑시니갈 펜라 디탕 용투
1: 뺀고뒤 겸겸내부치구 징징아 기신 강의 친구의 다 워키공빈 작자 다 대기업 친구소 소다르 다 매수의 롭격기 개과라 응외부 거리교 뺀고 제거 시 징계나 강의 남의소 로그의 광고를 줘봐 다 로소규 뺀고 제거 나 매수의 직시의 도시 다 신주 제송 장성아 시부 다 매수의 직시의 다 요새 주연점 조부소 시규 뺀고 제거 出 징계가 면에샹도시규 뗀고시에고 뒤 레니르시링 매피주시바다 사라갸보소 매규기 닝게 정신 뗀베 레가시규 뗀고시에고

0: 함사 키랑게 교수의 시바 교수비에 가지시야
1: 나는 옌지 레몬을 챙아수니에 칼로와 열삼추
2: 여지 이내 미등 민도 난지 키랑 바야 한 카토피 리삼추 치상 구지 체요 마리 나가 제저 과 용비
1: 쟤는 얘 좀 좀 그저 신소
2: 호모 저가 제 티스 뒤주 교자 두동 아가 변는 게 양구 제 첩제 시샤시 와 케주 어 시다 피침 좀 릴라 마르베
1: 세부터
2: 我从哪落去内地人家中鱼内地来下了哦前两个天都前三天马车被内大仓第一个车钥匙真就利用给地铁这帮大司机既然学是可给的哦可多的可多倒是那卡提人都念了接住了哦其他马车肯定是穷啊这你过去你就接触你会了下了可多家长接不接
1: 接上去你让了谢我啥不让是他是不是了啥不让了前天平静求难的你旁边平静当然是对呀我晓得你打算去你让了谢我从不上我生不打过打我做在这不上我你们做些大事行个一百你求你不要谢谢是多啊给我是多<笑>

0: 내조 탁조 토소에
1: 지찬의 탁조 토스디 당도 내둔 카치도
0: 내둔 카도
1: 네 처음이다 뭐랑 봐봐 저와매와 너무 고침시 뭐랑게 새가 맞춰야 돼 미디미니치리

녀체나 당도랑게 수수 총모 이지체니 수수 모랑 바보다 죽동식 겹죽지 디네 계세 요구 요비나 밥디 심내 가리 메시도 시나 봄디 타미 삼시 제무토네 밥디 랑리야 신도 합시

0: 디린 딩제 돌아. 네 도저 휴는 셈어서.
1: 네 가지 셈으래. 기장게. 보채라 가디간 치피야. 소소가 주치에 미잔 람세브르와. 티제나나. 지마 수익이란 침주바 디슈는 그제.
0: 그 뒤에 삼로 먹고 드자 다음에.
1: 로망 챙이 디 메르찬이 김이도 했라.
0: 나한테도 생일이다. 가르여봐.
1: 미시시 우님부 차샤 직제가 태.
0: 님부 마시. 마치할 홈샤.
1: 한국 만유입다. 미시치제 수수키. 오늘 수익률 진행 미자르시야.
0: 대신 공식하시 좀더 단도 매장시 대모장가 암라당아 인지제 유월주도 니가 루스케 요마시 만주 황라 니 황로 바찬시 뉴비 황경아 믹신 시샤 황총배시라 믹신 샤수 믹신시야 제디 니한테도 부도 냐디비 지제 배주 당에 맵셔두 내 상하기 총가 다그랑 지제 지부지 경시 누구유 곰시디 단답도 배드지 아시아
1: 콩게 수입에 리센스 누구유에
0: 나 단두시라 유 이내 답도 니마죠 你活对了, 黄塔水这个烈剑所也是死的, 一年年底的朝外烈剑忙些电影的, 这么大, 连明明对那呢, 黄个钱去的你没说,
1: 塔水烈剑虽能有马的, 陈露烈剑虽能也是,
0: 陈露耶,
1: 天来来水忘记送月期啊 卡卡切记, 不住送月内对打, 趁住不带给谢对托南切过白吞在切记, 罗蒙古提给拿, 红里真的水就输不及, 用这卡的一面, 送月圈的面, 一年他的心内心思, 你给他给谁热钱的光不及, 空给给他看能有个别的清学之啦, 差不多不休止，你那几张也落去的片没送。

0: Bagbar Sizhu Langba Tang, Sekri Kepa Soki, Bagbe Riki Nedu Yuzi, Yufang, Bagbu Zangsi Kang La Pipta, Nghe Tsongka La Pipzi, Ribu Meba Tsuita Tang Pichu Nang Cho, Bagze Lundrum Tang, Lengshu Tunba, Bagbu Sekri Kepa Soki, Bagbe Riki Nedu La, Yufang, Bagbu Zangsi Kang Ni, Ribu Meba Tsuita Tang Pichu Nang Cho, Yufang, Bagbu Zangsi Kang Ki, Nguyendu Ki Jijie Tang, Chile Mine, Bagbe Riki Nedu Kala Da Kyung Chi, Yufang, Bagbu Zangsi Kang Ni, Ge Yung Ki Muji Tsemba Si Yinbe, 지난라 박베리기 내주 유지 니소가라 비니 루트 낭초라 이미 체주다 냠리양 낭초 제레기 락제탕 학상기 셰프슈 꾸니 피바 거수쇼
1: 유방 박구 장세카기 제단 지심 제국비 규인 박베리기 내주 칼라 총가도 비니 집제 냠리 낭제 월구단 고수 굴레미고
0: 하세산에 하수종기 진관추 냥제파람 가방자 레고지 구지 주지 송아 지지게 하세산에 하수종기 진관추 냥제파람 가방자 레고지 구지 주지 송아 지지게
2: Tiringa zu logeba dru lamdi ani lemba gaje jilina loliya bola mola liya kunju ne ani nyongzo mone de kandere dos da ha dro
3: de shabsha ji wo de chik tsu de shtaro na ni de
4: de wo shushu wa la
3: na ze
4: yang wo shushu tu
3: chen de lemba de tibu de
4: ta ti ho ma sa ba
3: de logeba dru lam ani kira liya pu ya ni de
4: se de se
5: 한국디나 티톱라 보여시다도 하고도 공부제 되잖아야 양모시오도
3: 그래서
5: 어 대회장한테 야가 차오다 죽을 팀이나 오늘 난다 용서되면도 봐
3: 다치는 렘바디 기란티부도 왜
5: 아래 빠도 사직 사베니
3: 다 기란 책을 틱스들레 부야 얘기란
5: 그래서
6: 너 한국디냐 건달람 사고 나시텐데 로지바도
3: 어디 기란가 추브다 람사 티나소 너 기란이야 내가 부위
7: 지도 카버 레고르게 구치 추추 직추 추추 직
8: 여튀기 양 니메 차와치 나공 흐롱 당외 장슈슈 로게 파주 니고 치쿠디 습투 사퇴 남시키 캐줄로 민네 세유라 니고키 니부 양 쳔부디 유베 나공 당 니콘 커디 큐양 참부유 리지바 균디엔 총고 소치 디 큐양 참부유 디외 니고 당 룽고 철추 양고 토블라 수불 균치 수체 레부 신원 토베 마치 我东阳干部行为图记录住的我一拍出你过期会当不能疼空气空不清楚体力同面感心意了胸面损修压音空面空不疼不提下主空得了冷却稳当热度出空气空不认识自动给干燥了秋年穷丢了苏瓦许泰迪熊七别浪三百里七别干部苍龙原为企图行酒堂三百千百银别七别根据苍龙给开酒堂对联取过签约着当也不明白有上企图泰迪熊七别浪天灵阳性西沃堂冷天顶秀气味恐怖也对典型级别从那是容易出不错恐怖部队堂穿越也越够刚把超容易的脚企图提出浪着银别浪着其他别级别生产面泰迪熊去那么去起不用出不进级别推进了起不错推进中央沃堂地堂昂苍龙原为面对秀他们恰起了国家堂国主国国赢了国家卡伦国旗他们恰起女呢恰起不有赢
7: 我就怕住日国他们日国堂养育刚堂的命运去过切不行赢他们地图了这国给女不点预备三位颠簸之内这大国图了不行顶戏切为恐怕云人不养各类可个没提为他们为了切住堂天对国图的女不点预备打这些的听爱人光临찬이라고르게기고주거게이마타다다찬이라고르나게고주거게레쥬미그편종로게파주
9: 내디니찬윤토제갸중을레미아동인기창단기급시비정중송격구시디가르컹리청웨진중단의도진초단치우남게가조달창내디第二，民日错念起个样，索家民别唐都缺的马日，强唐给色西前面托索家那座几个游行，错念起不唐日久必行，西屯娘那个索家给健康是恰月。第二，最他中，两节咋当托了给咱区别，跑过松阳月。
10: 江里苏界大唐朝为苏家

0: 편전 사버 주준 제배 5타 비제 땡기 지구유 롱아 생기 70주시 베징 신례 총시 교공기 갸치 당윤 리제배 망을 지와 스무 장례 주주 상부 탈비 당디 멍시 띵와타 포르 편바 망조르 편도고 제기 퇴응을 카지 퇴도도 규규로 군디 당외 총시기 넘버 사경 차유 랑교조 신례 총시팀 총시 주준 추 추장 윤리 준키 초대 고려 리규 지구 조체네 신조 규기 검수 교류로 군디 동화타 신조배 여러 수회상 탈비 동교로 군디 동화 비준 총조 니기 니주 쟁아 댐버제 체바 총세 주용 말아타 니번아르에 치로 치바타 사투 지튼 총세 주준 체바 편제 원세 퇴보 퇴 유지 송부지 랑교조 동위기 수지 왕준 정키 니투 랑교조 신뢰 총세 교공수 덕심 능급 콩키 데로니 규남진키 로교 제배 로탕고티 임배 신숨례튼 야보주교티 캔간신도치부유 망나디기 준규티 시디 레지 치슈르지네 신숨례튼라 춤제 사르바 삼미체바 톰교로 군디 동괴 고조스 사베토 갸지 신례 총습 협공기 당유 레치베 망조리규타 미심 직지지규티 통매 믹서타 튼러 법사르지네 주추상부타 제덥 님부 신숨례튼 뷔제 토뷔 피게 주규로 군디 후다 동괴베 니수나와시 랑교조 신례 총습 팅기 팅자슈바 링무이 대로니 롱아진기 철시 주영업에 고추 로인베 안주 주추 렉스 동화타 튕규 지교를 탐진 전에 신숨례 튕 약부 주바타 신례 신바타 총습라 가신유바 신바 편부 주편제기 신숨례 집에 본카지 뛰유 인시 송부지
1: 정용기 미리 튕제야 튕비 튕크 주뒤 례 튕킨 냠용 비리 총도 팅숨바 지진이 슈군이 시즈르 공조 집타 将邓文杰跟列书记选拔上将将给严用给米日天真亚天别端魁组队七天促穷给组长刘江给从队托松县闹日此人他给从队所有难行徐志文他徐志涛从队学一日从队托杨特别四天连接的我店组他拉达前年几个书记习近平给米日连天的兄弟他领取切给国儿给广播前前落不穷他拉达起个帖与人给七四零间写的最低 去年米日天真亚天规避接近落穷他提倡拉达解决脱我这盘松脱当给古迹他主体给浪切定组米心积极提醒去年不要开领他母体别部西部场修改吧趁心居住几个节军穷起把马赛中华也人类缺点东西不穿他加快看松拉达定色起把他 连给他们说退步上的当地你们都没这团这样团强下给那么三个队过去送不着从这团团团给个没这两天我一天刚去看中那边给用没这团这样团别团可以给别团前把电给起给过来给电别写把找家那我他从秀明年西子春给团西国那一把他李坤贵你们用别这团当些别月四龙平来这月起过秀一把这
2: 今天主办次松去年让共军都会增组北仓的场内但虎年的罗家的居民啊口玩电池学不谈雷空给多起席当直播谈雷不席当宣了新队切不里让共军通过一个月令文员增组北部长赖交从都配不马赛杨塔北四团列起到我组不谈老大起居当起七团六千杨七那我里空气将用给给其增组列团北温团的六中谈温团最令切的
1: 习近平启当足共广播持战落中堂老大也不切过吧他杨特别四团列接到我增组给列团启用南克图不切的我就念国也不足过吧马赛本中有人的溃堂不与他空皮动起三星电别增组给减送扩团切过吧内送那我人其次你是过年将等会给军列我约上共军给军列主席选拔人为一将用素 杨特别四团列接到我店组他老大前边落不中落水集队居住规避村的作用那我日况且集队居住前边开启人心两文清丁四千年区别浪托这边他人归案西大对他南部滚多居住了托那全部写送清闲退年起个所军空气会别面做聚集连两岸出队居住丁四七边他那群体提到我他居住特金七八三句天地七块
0: 他们去年去参观他去的车里杨特别四团列接单位贫穷不大空皮永久滚地东归西送不去你对将邓玉给军联委员铁扎部长徐志文陪读家对中央去生育前班德信南玩陪伴他西林给生育列团班怎么着那我们是参观他兄弟啊那我这 Kongki, Chipsi Kajota, Lingjo Yitun, Jintangi Dawa Zinchoche, Dunzi Nimuchene, Pertan Joy Yube, Lingjo Giletun, Yakutu Gubata, Jutunzo Chitachi Shu Chirdangne, Tunjin Shitan, Zutushir Tambur Mikti, Penjong Changjota, Chitachi Shu Chirdong Guba, Zoganki Niji Nuba Chirdangne, Junghua Midiki, Jikun Sobe, Dushi Dimbu Zututi, Sengu Chitaki, Gudim Shibunang, Kibachi Guba, Dogu Nunha, Choyong, Samgutuba, Nizu Chimuchishin, Gubi Chene,
1: 余令的贵他比他狂比永久三轮盟是军队电不足贵把借给年数那话是其实也顺着您听了住上军军四兄三个兄弟看起当给跟你区别中参村吹错听西别广缺别多孙女们特别拉大区别就全村为母子三个镇长给孙都听西别错吧他三头里修图别让就米错给天王给孙切去我追起把马赛三个别只有吃完连养给一本事上军军米西听起听战选把王永生起趁西边就批给给不起把他地区边就谈娘去边就说连能三边日批给给不起把他对年差别人过冬天 他阿基瓦女儿基瓦查到从你我所连南三边那连续图片米错盲图清别连续电把他盲错片把批给主角工地动我借给都不需要开清洗的去年此批特车为立给批行预计送别你为略去上中给连南三边米的批去给开去他年随便干练了西地西去给电给所有他小区里东所给秋队写的借预别连南三边那连续图片 让就米错给天王金送起个人群众们人心去冲这套一本日王永生去米其前边小区比例宽点起吧他地区起来给连米片去年续冷路走吧天王金送给其他们那村送我借钱的基作用给连南三边那里休息间了图库他金就所起边基作也会有三不起对于运气送不日 上军将米吉天年春之外出出战并不努力他留起能阿巴将永给年这场给地区起来他女儿给起来说连米皮去年学冷落拉达起给大都站年连南三边那里修图给起图古起三年最给托皮他基作给去说全球几天给年最给往南年学定教起给南全车是酒店给送起行月起送日上军将米吉天切成地内给主人选拔第二期听个 上军给其所给去看几个确认了口头的级别，小学级别都没有级别。俺去，我又看看他这道级别，连南三边那里修图给米错给追续他，三公差嘛些。作为主角那错，接追几个算了命令。七天看去看也满篇小学结果别的，连南三边那里修图给米错给军点团结他，从而得的准肯度结于其送不是。中国共产党呼吁的罗家的居民阿夸他。 中华民办集团改革给媒体团长杨春贵比接近西北外属拉达尔七年参数南宋龙城年轻来空间新疆谈广西宁夏盆中所让空中给龙城年轻来空谈念头进得准备刺激年轻按照出去改变头亏空追为年轻年轻铁铁东来才团长两笔头去地铁策划西北队内每个四十千笔头去普及了半个七个月各地团长送给年轻查瓦谈处理整体给APP所 研究三百套推进度铁东七个人，建筑准备刺激人盆中龙城年轻人空间FM国建立过金主人内预购龙城东国促局谈，开学电别明显来增加规制签约的，金主签证谈推脱给熊狼小学人内预购比例为九，三种人向用人让有路线为九接西极度对白，具备来电时对个人，龙城给南团人内预购招生给国考抢用内相对需求谈。 假期三百八十，那么近期龙城列车年龄都不超过一百人。三百八十处理整体的APP端，供应安达FM国建立网接个团队推进度三度的预备。想了，三九十度对卡机，是罗纳。第六大我谈过那个别牌，差不多从今儿起，从过马镇那么着，加送就熟悉六点七班。国儿同学出差去西塘预备提出呢，门外国儿同学西塘送停车小区推来贴当预备。唐僧女个团穷追索来，批给点不清预备他。
2: 卡索索蒙古东菜国吃果冻汤，这些东西是预备。你去拉萨重庆去乌干边角锻炼，那团做不谈。那团提跟随小区谈地摊面具，跟随位置，作为跟送绿水雨果所调控的指导呢。今次能去大道谈地摊绿水，跟管路宽所去小区居南建筑给我切别，跟随小区二位绿水清预备。你瞧，我这是可以去沙滩调控去再穿南边地块谈。 在穿南边从康去过墙给我谈，在穿南边错过题，我给不他。女给不说，三台扣空给你嘴巴，蒙骗写不出这个月呗。 我这次可以去重庆堂，重庆比这边小区买了，俺认为退过仓途轻一点。你去宁池社区拉苏前的龙溪区科学城市学会瀑布多级百年镇墩塔，进入你到宁池处路七百铺墩西北一宿塘，常年镇措更加别过粗结果宁池重庆路公布吉林图措不的。镇墩塔宁池重庆去日子做的南昌了，若叫去不塘，宁池龙溪区铺墩塘肯定给孟孙文不去一点。 你去洛克重庆内东区的陈江区最下镇都去不谈，陆城松溪路面对面入开去陈江区宁都特别东区所给天呢，最下去不久，路面陈江区都是足球车队徒步马赛，陈江区强菜塘，然后松桥区南北空头清学的。你去平江路前苏州路林塘，四川路前华西面康西北，配木块扛几克面康。
3: 罗南村在罗平街街，起来开不谈，给跟切莫说嘞，准备起来面具糖浪些许入口。农村重庆现在做买不香土，十九个强糖忙了这些什么讲？内当面筋的糖来过送西北，绝顿做切北忙片为给面具切过边呢。竹葵忙错了，北里面具些许做鱼不的。列亲，鱼体开忙错给拆过糖，刚安，生产日库接给内村了米的。
4: 云南前去过呢，芒片是不是拿错主播堂？三推芒草给电堂门是电图档呢，空到芒草给他们堂给呢，大家拿完这推图档给伊不得。
5: 什么林杰？天地贫穷，生育人渣，年纪虚差。
6: 林杰呢？天地忙为生育的前端呢，就是真的给APP了，是了呢。
4: 三国借用。

0: 다시 되긴 됨저 라루고 라케 제비옵시 오늘 야치스기
1: 잼정모시 띵에 제오해 부르마
0: 장총진을 숭대 쪽 봐야 이비
1: 예
0: 손샤도 가지 비 남로 어스 중에
1: 다디 니에 띵게 제도 없어
0: 장게 띵게 못 외던다 여지 비

0: 그제도 신부도 구해.
1: 신부시도 터치해 나오라.
2: 치에랑 시자마 가시치리.
1: 시식도 암라가 수배 특생랑 수 가시이.
2: 뭐라 암라가 채 신부시 수는 그리. 투친 주디 아양 사주이.
0: 지유, 안상이 안상이 나라 권달을 과정 대유 시중에.
1: 내 쓸 하자 규정 구침 부르고 욕샤 나올라.
0: 내 신기, 상대군 내 주걸 신도 요마시, 가인스 내 긴주 링상라 폭도시라 총 부르고. 내 용제만 집다 니부 사배 소나디, 내 오늘 신도 나 주장 할시야. 다다가 안션 인상, 문에 디기 인생비, 이내 디지게. 俺农局是咋记的？既然你出门也休息了，零三年，俺生了他多少些个新个月？落地给那了，俺遇到今年的接种接不是？一年俺生了跟着嘛一年的，巴不得这学牛马是？七月，俺长大，零三了。光大是伢个，我是最大。用我的。
1: 都是蛮难的。既然个卡送个月饼也好过事，这一点呢，你们得这些事儿算不着。我包揽是不是啥鱼？他觉得光个闲着钱还没兄弟，我这每次得弄个钱收拾下。钱上个地头，我既然凑不起啥啥去。我打安生，土镇住的呢，我心里有，没让年长没养血姨，我你给不起的你们都有啦，偏就看来吃牛鱼，一年干么让子不有的，退休来啥这都是，每十年的每十几，困在家家做一年用吧是不？前三年安生吃的大，我来吃多。既然该光大送不堂里去个人，
0: 七月，亚娟，
1: 一年年，爸拉俺们老公作跟着也不协同嘛是，没些年去让出街团大的兄弟去，一年团大住没住，俺们几个他却也要嘛是。既然给偷了，这这又哪着？
0: 先说，从这哈儿通过呢，俺堂里多吧？
2: 前头看有投资财经人物去贴的，很这多。
0: 用啊，可对今天见面。
1: 这点俺那个桌头没多，他那小概念光不虚伪，一年训来个，没让问周期照顾的，俺从他那点说啥？
2: 人光不虚夸着啊？
1: 俺跟你是同个专业人。
2: 素贞，你我姓马的呗？
0: 哦，我同头真就讲两月，既然你个那个你说啊，
1: 我来陪我。
2: 妈老去哪了？哼，
0: 这继续的。
1: 上班了，叫我媳妇抬送啊。
2: 弟弟应该去，空乘坐不着不？老弟给拿，杨春姐你忙个鸵鸟月子啊。地震天了，难看不晓得。
1: 但我那路也撑不着，巴拉巴拉是出球就飘移。
2: 几只月末，素贞。半夕啊，入半夕也约着呗。
1: 地震明日，明我那开始有没年薪没？广州路有我嘞，去年日，他领俺去打个招呼上去。
2: 人查着头俺就念一遍。
1: 我你听不起多，马三年家，卡卡了绕不起啥钱去，钱咱年上吧，打通打打人生的。
2: 你凡是那个闲的人着不？通到那最拉索斯，

0: 大姐姐,家族啥的,只有今天有着。拉古的,是不是给你?家族同我不听我谈过的恩义呢?家族长了两百米几个,家族同队,生过的这铁拐头。乱心听别急了,家族等你们。
1: 롭신급상이야로 침배 로티 질 수위배
2: 다그 수위 랑은 니디 얼사 무청

0: ngare da cho
1: les les
2: lo chim nge kon cha cho
1: ran khar che ja che bia che bia ma xin ba tian guo han li sheng di du de dun che mei yin de qiang ju na de hua qin zhe
0: di tian guo zhe tan de ye qi yue ge du le wo mo xin da da zhen ba mei bei tou ne ge mei ge ge xian lu bu bei
1: ti zhe xian yong ma da ran wo ne pan yin qun min du qi yue du le tan zan le mei yin de qi de qiu ka ro le
0: kan da ran qiu li hong mi du xin da song tong da
1: 대신 다시 지어래.
0: 다시 그래.
1: 더 삼에 와 죽이래.
0: 나. 자게 중에 같은 거야. 네 지어 들고 좀 봐. 빨리 잘 하게 비. 야니 가서 매 봐. 침 비는 안 용 버베.
1: 네 장원의 교수 매다. 내가 마 타옵치. 장게 지어 제베 대자 소나 축치다 취시야. 잔 쇼르 삼에 안 잡게 죽으리. 티제 제비 잔 더 나시으리. 신규베.
0: 신수 이네 마치부제 탑시 신다 다양 여러베아 배차샤나 나수다 봐
1: 이브 겨우지 너도 갔다 비야여래
0: 격세 신 다르 봐 배나 대매 겸란체 봐
1: 대매 겸란체 언니 좀 먹을 때 과세 오래 오늘 나 송 근데 제가
0: 나는 나없이 나 파교 같이 드리지도 독리 켜 봐 드리냐라 갑자 땡기체 니네 십대 주시 심주 제주 오지
1: 진짜 용마리 예전 친이 약수시야
0: 친이 용마시 니네 타세기 나 무신이
3: 张华玉，马天林派出所大刑警下边，叫我让我们去那打。马天林，点这行明白？
1: 还是点这？让我需要把点这敲了呗？让牛多哎！
3: 瑜伽学不起呢，我是学不起啥，点这敲了吧？
1: 有没？让你去对。
0: 阿潘这边。现在他的上个四岁那段他就没吐吧你还得去多少家去
1: 让多余
0: 李阳生你也应该是妈妈就他最硬

0: 형아. 탭시 매매 탭시 시리. 이내 낭조 대가시 시험을 해. 소대 오고 된 자를 예내도 보시. 기승문에 사나.
1: 디디 이거죠. 빨라 개능 말이.
0: 오, 수고했어.

0: 미디 송가나라 꼬르팅 카시 겹사스 카르고스 치디 마셰브체 데제디기 니에데나 미디 응위도의 아유 승비
1: 티제 마시 나 조와 송가 레베 주고 나 조건 제지 내래 야고 주고 줘
0: 옛날에 야고 주고 승비 이내 라디오다 쇼쇼 가서여도 돈도 모두 두스제 꼬르기 대비나 나 초고 두조레 조토스 마리
1: 도치 다리 라니얼교 옛날에 주고
0: 디제 전에 하고 아유.
1: 다들 죽어지 마도 제만에 요 말다.
0: 지휘, 랑 약을라. 전 안에 죽인다.
1: 유시. 고시야 감사.
2: 오나, 지휘 연인 용해 제 마시. 나가 내 가지 간과 여제 조 도움도.
3: 치자, 생기 세입 되지 예발라 처먹을 치. 예발라 원통 순자, 진짜 팀 왔다.
2: 등기 견수 통수고 봄도 오늘 제여 잡십시도 다르고다 갤랑과 로드도 샘내자 년문에 세 통주 머신에 간대 뒤수를 치유에 내주지 어구 어구 겨우치다 들이다다 놈의 치유시야 겨우야 좋다 야 좋다
4: 나 지시야 힘씨마시
2: 오늘 이때다
3: 去了一下，有。
2: 对的，阿六的，阿妈嘎的，阿姐，我马上通，马上打，马上打，马上打，
3: 马上打，
2: 马上打，
3: 快
2: 接呀！

미다 미박 시동스야디 잼즈제 대비야 요마시라 부잼 대회마시 조즈동 워머터부이노 팔레 심딩우시 한동 상게 지유라 루지 심지 이브게 신기 이내 장게 쳇업디 마모 뒤메다

0: 카제소.
1: 디게 니 리중용 거체 뉴베 센세이. 샹게 니 촐라단샤 스르 삼제 니 니거 리르네 도슬리 뉴메. 응 니게 텐데 세서지. 되다. 니 세 간뉴도 되다. 착수 카자. 가신 건죠. 센슈치. 더더 믹스 사슈디. 유토 시시지. 팅은이 군요이메. 콘서티 심부실 하여 쓰기.

0: 야, 저시대다.
1: 나 승이 되면 또.
0: 신부도, 문에 신부시도. 야, 저시대다. 저대다.
1: 영아, 나래 승이. 신부도.
0: 신부동아, 신부도는 얘기다 라는 유효.
1: 阿潘，人生最年还苦于，因为年谈恋爱用嘛这。
0: 哈，你新个月，新个月，谈的人吃了没心大没吧？你按照新不是零八下下去搬这地去？
1: 搬这块用嘛这？没些九月床不是，因为年九月了将外子多，第一天给买吃水嘛这？让给还苦一呗。
0: 哈，菜多是常些，这马小月给对面的偏到去的名度。阿生，菜的个怕看见差不算的少，我。上个月有点早，你要过注意。

0: 함사 수세나니 이봐.
1: 나 지나서 진다 쟤니.
0: 먼저 진다 쉬우미. 나 콩 중이. 차례 가리냐 나 쏜다.
1: 진다 과대매 켜주게.
0: 코 남자 가면 나 같았어. 차례 가리네 나 쏜 직부지. 네 근데 쉬어 집시.
1: 그러 나 나 남자 게 차요비.
0: 切气素哎，
2: 气素。
0: 看不清到还不吃阿切，但没气银子啊，叔叔先读几滴，就这多啊。
2: 莫让个先没银子，你干个把读着。
0: 你这一年要钱中不着吧？没得查着日的，当头牛要买的啦，该苦牛要买的。
2: 查着哎，查谁看的？
0: 豆瓣。瑶瑶，探探，你要过去没？一年七月该搞不起来，点点日子不虚日。
2: 多么多年，搞不起个事。他这七月个五年连米子都讲不着。
0: 还真连米子多，我那查着搞不起来，没腿没，这前途的什么东西有个嘛的？
2: 이내가라니게지열경우여러봐지외게밀갑치뒤지죽나바덩마시타나기부디나바현재유네지외게나오덩마시기외촌의셰비나지외능시기보모딘젤러감마진예수어시제장기부디덥시강유다제지외를와제비나댄댄당리칭시
0: 전년지외섭제용마를넣고
2: 왜对这些怪有嘛事？哼，对我托记住咱能些学不的，念还不算长时间。我现在七月给他这边的，就多当看护士。
0: 七月给听我长大强些，他接不得。
2: 是，一年的听我着吧，但他没让给俺用了有几日。아시다드시다드시다다리다랑게가로하마제로

0: 담이 아자라
1: 잘못으로 쉬비
2: 티링아 날립다가 빨라차게 호초무 통치 오늘 야치스기
0: 잔소 로연비 난니스 길함노아
2: 마시 나다 안신님도 로연비 턴도 마랑 빨라치
0: 마랑 빨라이
3: 어
2: 安生了中间那把拉土下他是欧拉皮亚迪拉萨南大托内年能没光大学年级
0: 光大学年级可以呢
2: 你自己写我就能写这些最好是<笑>

0: 아젤라 기랑은 나 토리엔 수유도 왜
1: 쟤고쥬
2: 암라 오리라 타리피아디 쟤가 발라키나 니로 꼰다 쉬야지
1: 맞죠? 공개 라사 남다 제광다 슈나니 지시야. 팅웅 내주 직진이니 제가 셉 순주. 공급시라는 게.
2: 암라.
0: 아젤라. 기랑경아 고급시 나지. 你听我弄这小天做可是不接救了听我你永不去撒气从这个康文你不得做牛亚气度说不天做你不切你这不灵了永在写罗斯了挂大笔你也这不灵了刚也这样子七十七个的三九一年三月的跌不起了天哪做灵藏了回家庭这穷不是
3: 光顾莫松柔光顾绝你莫松柔你最好奇光大乐界那大爷有马戏你也是个月我弄不要两个钱子我爹爹连这苦心你也为这个姐姐重新亲密一点看过你们的祖娘多么久你也给那做临床前不点做爹爹金这么几个亿阿姐啦
2: 既然给广播谈一下是我请的妹一年俺月下去也可以苦口是难受永度没错把老苦口是难的永度呗阿姆拉既然给安生我的世界困在这个土里嘛想的永度给 오라 니엘이야 샹제 쏜다
1: 발라 야시한다
0: 미
1: 야시양

0: 허브지 개바탕 너주 된바 나 감부 속이 너공 대부 미지 유방 나다 나외 소주 하나 피다 원두기 직제리 이미 십제다 냠니 남초라 꾸니라 오 지무디라 년제기 수나레 주외 대단시 진이 나와 너소 동화당 서주랑과 나와 우주 잡아 속이 나와 대부 미지 나다 나외 소주 하나 피다 원두기 직제다 칠레기 라제 토네 이미 십제다 냠니 남초라 유방 나다 나외 소주 한기 나와 먹었다 나와 장세 전에 깨라 대륙이 나와시 지니 유방 나다 나외 소주 한기 개용기 무지 참으시기 다다 카바 겹지 지레기 섭주 토네 계기 나다 나외 내들라 다큐 지니 유방 나다 나외 소주 한기 대탄 지심 지구비 유인 나다 나외 내들 칼라 총가도 피미 십제 냠리 남지 고르구단 고수 굴레미고 하세산에 하수 종기 진관주 냥제 화람 가방자 레고지 구지 주지 송아 지지게 하세산에 하수 종기 진관주 냥제 화람 가방자 레고지 구지 주지 송아 지지게
1: 링고 딱쟁게 한국 어디 권제 칠을 침부 있나 땜부제 능멸의 심제 지혜 국민도 닝제 단예 강부 때문에 지지 아님도 깔려 겹사 그리 있는 예 링고 딱쟁게 한국 어디 권제 잠부 야고 지게 인다 Lingwa tak jen hanggo di, ba la da am la la piwa yin na. Kuna ni senpa kapa yongpa ma zi, kuku nyangwa yobin nang si, semsu yongpa da wa.
2: Hoya, Sengye, Lingwa tak jen hanggo di nye lo chuzi kundwa, di senda. Tari hanggo di, naranzu sabur dwa di, di ti de jik senda. Di ne di, di nalo de jik senda, di. 별 체념도 같아. 얘 쓴다. 얘 얘야 소프트 되지 쓴다.
3: 그때 난 저에 한 거지. 진짜.
4: 야 미키 비 너 공 대부 미타. 너 공 가 봐. 나 취약 스템 봐. 고나 고유코. 럽칭이도 로스틱 팀 제모도 봐 소기. 야 메니 취퇴시 겨부 칭피 당도 피타. 칭비 당기 튼세 칭피 루니 계급기 치와라기 유베 야메 나츠주시시 지신기 닌줄레 주베 민추디 원투기 릉교 탑람기 고네 민추 나공기 사와게 돕라 민추기 규림나 캅캬미 고르타 나공라 폭도 미베 토니 쇼균 강야 미바 야네 상토
5: 균통 야메니 리탕 대외 정신기 야메니라 편부유 규림용라 십시 유베 십시 비치라 겔린유 카바랑자 레워게 구지 추숨 구구 구추숨 산예 라스 냥첸람 후캉면캉키 니드부살베카지 칭비탕 나녜 디탕디네 시그지 루무체 디쿠요카지 칭비탕 나녜 메제총캉 로고총기 니동치 권부람 포가룹총탕부요카지 칭비탕 나녜 메제총캉

0: 사슝에 임비. 얼레. 생가도게. 얼레 감사. 생가도게. 얼레. 그냥 예딩에 사슝에 임비.
1: 콜라.
2: 개마. 진짜 지금에. 진짜 지금에
1: 老李，老李，来给西雅图姨。 老李，巴拉，给卡门索，老李，巴拉，给卡门索，土吉，巴拉，巴拉，给卡门索，土吉，巴拉，老李，老李，巴拉，
2: 진짜 지금에，老李，给주시겠어。
3: 기회마 디카르 쓰고 요시
1: 아시게 나 기업시 겜지 마지에 불다

0: 창고시엔 암락에 나라니 튼다도 쓰리샤 이내 탄다 툴파메자 예 콜롱을 쓰셔야마죠
1: 예 셴수 어 고바심도 간다 랑창고 셴부디 남의 교화메 시대 Shanda Jiangming Tengwe Garo Zhingyu Yuzha Zidung Tia Yoshi Digang Rangpame Rang Nushu Zhe Yuzha Tuzu Yurung Qingbi Na Qingyi Yangjia Zhengmung Yungwe Sengbi
0: Yangjia Zhengna Ngasne Zhe Yoshi Tantabuto Guja Kacho Re Kanda Ngare Pamnil Ngare Xu Chung Suji Ge Nye Cep Che Toya Yo Ma Shi
1: Yunga Kanda Nga Dede De Yip Songza Kedu Gye Tanda Yin
0: 감주 날리 봐.
1: 감주 날리요. 클라소시.

0: 용배.
1: 좀더 됐어야 가세.
0: 단단 네버 규상. 솜진아 좀 됐으나 나라니 네버다. 잡아 용아.
1: 네 가세래.
0: 샴기 로진은 줄어. 냥아시 잘 야우체죠. 이네 네버디 장가가로네. 저와칭이 질 규부시. 이네 라슴제 마치. 녀체네 예제. 장려 뉴슈제무요.
1: 저거 텐제네. 나다 저 매도치게.
0: 답심도 로지 가제 수업디 지수 채우러 봐.
1: 수 로지 가제대 지수 치수도.
0: 어. 제자 니 쇠파 치다 찌브자. 로지 뒤가 수업디 상급 파마다 자민러 지수 겹스 찌브리 쓰바.
1: 신기 신기래 텐제 제제. 나 야고 치긴스 가제 통고도 언시도.
0: 선이 광주 로니 송자랑 언시에는 심게 수르베.
1: 겨우 텐제 다들 닝보레제 니실레 치메바 쌤스가 조롱 조용히 마시
0: 다 쌤스 롱도

루메토 사르제베 주르시 예베 테니 민튼 송베 디뷰 체시시 테수부카르시 이도 초바시히 디기니 나네 타파르토 중국의 명자 체외 진세 체력이 체지 인베 베제와 츠 가메 체유도 규르여티 탕기럽기 닝아바 리바니 디게라 가메 랄하 치게시 이메나 대원 공기 리오 황산기 후콩라 디게니 규르 푸 셰베 닝아 지갸 잠낭 티신 칭기럽기 퇴수 디게 리모 뻬림가베 뻬뻬 쳬제토 고기히 디게 푸 수베징제라 리미 갸네 갸다 줄구 파라 심기 유에징 디부규말레 뎁치기 쳬와히 르디에타 쇼송니가 까르부 이마타 다바타 게드토 다지이키 뿌리 나부시 댄싱 마르토키 캄바니베 토토 세모지부시 게히 웬야 참면 본도 자도 캄 캄나 징웬싱 르본야 뿌리 레야 총히 본도 또부테라 입뒤 정신 토부 예배 뜻대비 제조처로 다용 지규 리지히

외이상 리규 샤르메 코드 제주 체비 디게 포리 시키 가데앙 춘잠토 제조로 주행 제주 소기네 추주 니친제 파마탄 렌토 치조소 조규 제도 중시 퇴진 구규를 가오베 콘제 제주 팅숨 제차르티 신의 디부 타르마츠 부도 된다 용토 강범 마르베 데르모양 나소 체제를 조바타 되네 지링토 계기예 외이상 리규키 스바마세 차구이 페베 균장 로마 체리기 능린토 지신 캡제 갸지 갸주 심기예 디기 초야 나기 디뷰 리기 찹전바 시시 페체와 나제기 사돈타 차도 크싱토 세리 촌니 되기규 자신 인세 소자시 이메 원네 디게 조 오체타 지신기 슝다타 자완남 세주 된라 디신 초마타 부교소 류년 소자야 사기규 디기식 지위 초대 그 용슈르 토 세 초와라 레비 디기 포리 초로 나공기 도시의 슈크체부 유협에 킬량앙 세리 초기기 남균 디기 초니 포리 지타 무리 마부 체니 교대 지바타 디기 포리 초 세 초와라 조디 디기 무리 초야 그의 잠토 디기기 최바 갸치 차봉을라 카체와타 참무츠에게 괴지 장내 조기해 디게 찬용 체제니 로중니 점 이바타 위산토 부릅 서유토 초대 지시의 권제 년디로 규법비에니 초와라 주시해 외이상 리규 남신이 믹세 체우베 차구이 페베 튜룬 당사시시 지투 초신 체주망부 유협에 신의 차지기 님의 기부시댄 차보 진가라 죽린 시에키 새 최규 공덕 체교소당

김장도 공수 사바 카시에 망도 친여비 바바 시기메 원에 코베 세르 표좀 초베 나코 니토 치그 제주 강아벽이야 아마 탄텐토 치르토 세 초바라 친여 티부 징가라 주리니 지르단 포리직타 무리 망부 권에 교대 체징 로다라 기베 팅직레 지금에 무리키 초고초로 따용 14부 지기회 단다 구교타 야젠 체주 제배 나최 인배 관제 여제라 야젠 체체라 배기회 티 아마초로 티베 심제 침부 속의 여배 따토니에 고르기 내주라 10년 지기회 티부 징가라 주리니 종교의 캔덴기 체리 지인배 모였네 rāngyē gī rīpa tāngbū zōnē sōngyōng kēpōng gī rīgī sōchā shī yī lā. Nā zō tālā pābē chābē gō tā jīngbā nī nī tē kī yīmā tā jīngbē shō nībō gāntō jī tō gyō chō gī yī. Nzō bū lē, sēru yō chō shī yī. Mū rī tsū lū kyōng yōng zāntō jī yīn xīng gē wō tō nāk tī jī kā yī. Tī pū rīg nī tāndē kīm jē mē bū yīn dī. 记录七东姐姐的就天松罗罗法兰斯瓦阿尔蒙大卫以维沙日向及重安图迪布金格拉主任协同重新记录七东姐姐的就天松罗罗大卫以迪布孙布西约罗布的男人前了因此他阿们这个人中他如果顶在康图他的帕多亚迪布金格拉主任给马匹尼亚萨切约中国罗迪布尼西约罗布解决结束他岁 대부 진가라 주린라 심주 지혜별 내턴 타 시내 타르베 동구초 지기 지우 위산토 경외 유고 계도기 빼바르싱 체지우 송개년 뒤도도 법에 차바티 나제 쾌용 순수 계신예 차지기 사수니 더자츠 괴규 제망슈기 뒤주태인 대부 창가라타 야간 원부 추마르니니 당도안타 담제 토토마오베 준비디인라 대부 징가라 주리니 세리 젠주켄 체슈디시 타다 차로 용신베 체주 태즈 니다라 뇽타르야 세리 팅 주든 좀 쳐바라 조괴베 티 아메 따족이래 된라 대베 쿠르부 지루치게 로보르토 마베 쩨부식 디부 징가르 주링기 나고소 주요 너지티 니게 세리라 세바쇼르바타 제주츠 공세 시엘라 미시로베 체토 참모츠 장난 강야 지금에 아메 초고초로 뇽원 서베 롭센식 치브시 다와 카시 친지 콘조니 아메 숭접레 제디 랑치부 예체라 동네 치그 차모타 차주초 지주 니트기 차잔도 로치마타 바바라 세리베베 루루 예베 나고시니 예징 코베잉에 바르토 니모모 슈콩토 렌김토 로토바 치크데 오이 리그토 리규 프림 따르자소 차싱 초롱 띵데체 리슈네 리제 파르토 스법기 균도 워토 지신 지르 직진강 기타 미저웨 왕키 리오지라 남아 미저웨 윤정 케 차르부시 초비 스법 추지미 숨경업주니 책도 갸파르니 균장 로마 치리기 준신기 나콘 이라 커버르 릭타 남의 릭소 동진 준신 조기기 지신 디다키 로마 촌니 니웨타 태토 지바 따르샤소 계유베 니웨 초쇼 제제르 단유징 뜻 데뷔 원조르 니바 체도바 총이 원장

0: 자동 링크 나가이 제주 초라 세리 표송 초보 코드 제휴라 교회 코드츠 상자지기 교제 린사 개진식 당시 코드 창니 조 남바타 감자 제부제 념도 세벌에 좁디 교진디다 야르오르니 코디 치샤타 세디 담바 쇠비치 추지지 레신 지르 치제 체신 고동 외쇼타 더그 차볼레 담바티 강토 준예 콘세 강 강삼시 준차르치 저와 미제 와라 강 감차르베치 무튜니 강제베레라 쉐기예 동지 야라 주임히도 배치해도 콕드 수부젠츠 창기고 시도 총오베 콕드 직 열주의 말투 제도가 잠내매 포지오타 모주니비 쇼응알라타 광친이 제니 담바기 창직시게 훈이기 차와 초대 제니 냠도 준비 김치 추면 창낭도 세소 사베 데자 표규로 숨어 쉬시게 태야 롱 통주로 시 차자라 롱숲 규지 화동기 양제레 베베 우이산 지규 테니 간민 젠참소 차유 로레 진드 시베 당고로 샤르 갸주 체모네 당우베 툴롱 체모 정중기 송제 테 간고 제지 롱규 야라파네 최제 마루 조싱 추나야 림시 도보로 교르친디 시기 추자르식 차르젠 따라 법요 차바니 차도용 원수 마르 교요네 타라 우이상 시규기 서법 소지미 책도 야이세 동무관기 녹장 수송 교토 직도 뒤발레 추진 什么식 차예 테니 교주 코구이 충고시 Bebyun Shibyu Ji Rinzela, Dongmei Chuji Rinyi Ca Ge Senbe Gyuchu Dinyi, Sharcho Su Xiangxia Ngang Gyu Zhoxi. Lampara Tu, Ridyu Nenglin Gyu Ni, Tara Kwe Yangbe Zangbe Nang Shu Zhong Yu. Teru Le Tu, Gyuchu Kogu Yi, Ke Gyu Shu Yun Dan Che, Gyuchu Zamba Shi. Teya, Long Chi Chodong Abye Kongru Ki, Sashi Guigyuli Rize Nazi Ta Gangshun Minyum Kara Jili Jigdu Chashin Gyojun Dini Gira Rinpo Chishin Rizu Paratu Jingbara Darnan Tewe Gyoju Kogu Shebe Mingya Tidara Ngang Tongshishi Gyoju Kogu Ngo Nibiyo Cengjin Sayib Tini Chedo Marbo Mambu Yuevishi 자동들이 차를 회부 유협에 내균 태블 나부 유협 대야 론대 천원 증명 소교래 남부터 소도 초업에 차도 가와타 양사를 초라 위상 지규기 전종태 신규 체험시 대난에 민세 체슈태니 남통 전종태시 위상 지규 남통 전종태니 차도 펑림 계속쇼르네 조슈르 차벌레 초보시시 대외테라 로코모로 교주교배 왕키 고치양타 띵치린도 교로발레 조슈르 진오베 종종 서무식 차벌시 대외 세신 클론 교토베 쿠리온디니 파완츠 되네 가슈테라 교류 교주 코구 코지 좁게 규지 타라 교주 코구이 리오 수조 타 차도 코구 무유앙 제유 도르나 리오 초타 라단 제신 초 리더미 제메토 체신 文言为上日月图可以先写读日月年月同志体其他先写的托年均将是月体整个高不塔其他做了前面超度的塔有趣将这我图就是成为第二次性七六七斤就是成为秋月自行起出去就是你吧七六所短途地月提起了秋月天空三个晨练唯一日月图那在开不在家就够去苦主擦街心头把穿越进
1: 在国内彻底独占级别
0: 托给年擦恰仓雪季才会陪伴那在马拉起时秋月所讲在心别自信提到你接着起巨人出土冷出去你不具体你没托就到这心别目不出现月他让马文别去看咱们行了目不地做都不这一年恰不恰着行地达了秋月拉了呀能连地了吃连接一月几个错不太对你这些人有个三八表情过年节别说下错呀人体你的生活短听见面西北美罗格的才能母推年以往中国那句结巴肩背学就赢

0: 내쇼게 규지 저블리 양즈네 푸베 문딘 카초 양차베 타세 뷰리 기자
1: 야미 김베 너쿵 디부 메타 너쿵 카바 너치 양스 됨바 고나 고유콜 로칭이드 로스틱진 제모도 와서기 야메니 츠트윈시 교부 칭피 당도 피타 칭비 당기 튼세 칭피 루니 계급기 치와라기 유베 야메 나츠주시시 지신기 닌줄레 주베 민추디 원투기 릉교 탑람기 고니 민춘나 공기 사와게 돕라 민추기 규림남 갑야메 고르타 너군라 폭도 미베 토니 쇼균 강야메바 야네 상토
2: 균통 야메니 리탕 대외 人心기 야메니라 편부유 규림용라 셉슈유베 셉슈뷰치라 겐린유 카바랑차 레워게 구지 추숨구구 구추숨 산예 라스냥첸람 후캉면캉키 니드부서베카지 칭비탕 나녜 디탕디네 시그지 루무체 디쿠요카지 칭비탕 나녜 면제총캉 로고총기 니동치 권부람 포가룹총탕부요카지 칭비탕 나녜 면제총캉
3: 흥고쩌던 가르스나 강바 군바다가
4: 강바 대부유봐 달래 막아봐 문나 마셔봐
5: 你我爹当出来见过很多的，可能投入点不切实际那些。大半年以内，你我当见过很多的票呢，也不是不知道，你我当见过很多的，见过个爹当了，送家投入多啊。
6: 红果啥不的，我呢，现在面这个半月压个多啊，比猪脚压不起多，压过，呀，猪脚的呢要得不，连我爹当出来红果的，夸不起不送账，刚把那几个糖，刚被说的证明拿着过，很巧多啊。何不就给我糖，那就甜吧，那干不说的，那空甜不面子。
7: 预防那当哪位所去看了皮蛋，我们就给这些人人民识别的两名人拿出了过年了，我进屋的了，年节给孙娜来追问，给他些经验。那娃那所当当四处浪逛，那娃五只找我所给，那娃得不面子。那他哪位所去看了皮蛋，我们就给这些人吃了给老子托呢，人民识别的两名拿出了。预防那当哪位所去看给，那娃我不当，那娃脏事情呢，给了第六给那娃些经验。预防那当哪位所去看呢，给用给母鸡才不适宜。
8: 他的卡巴给不及，起来给小区托呢，给那的哪位那段了，打拳经验。预防那的哪位数据抗给，得当几层结果被运营。那的哪位那段卡了，从高度片面，实际两连当子，过了古档，过数过来没过。他是啥呢？他是中介，尽管去两间货郎，卡巴按照两个月估计，初级送啊几级给。他是啥呢？他是中介，尽管去两间货郎，卡巴按照两个月估计，初级送啊几级给。什么人家工看上？
9: 谈的人工企业那么喜欢的收银。天官去了，真不忙不可能人心那么疼久，车站长你三年，就算怕了。没得空卡了，真不忙不可能人心那么疼久，车站长你四十年，古怕了。生出子了，真不忙不可久，车站长你四十年，古怕了。三个，差不穷啊，不能人心。

0: 现恰不森森不久车站长你设计年古牌了看吧那么提不久车站长去过年我牌了看吧那么提的人心真不忙不可久车站长你设计年出牌了내동수라전부망보커규최다양창이섭시내죽지파라현재는차부중화법규최다양창이성이내개파라소매라남팁규최다양창이섭시내듄파라척입수라남팁내림신전부망보커규최다양창이섭시내중이파라보종라차부슴슴법내림신전부망보커규최다양창이섭시내중이파라매도라차부총화법내림시남팁규최다양창이섭시내니슈덕지파라커룹추라전부망보코내림시남텅규최다양창이섭숨내개파라마르캄라차부총화법내림시전부망보코규최다양창추추내숨파라루치라전부망보코내림시남텅규최다양창추개내숨파라셀니추라남텅규최다양창쥐응내찍파라허리를남텅규최다양창주영은에찍파라니마르남텅규최다양창주기엔에숨파라가르종라남팁내림신차부총화법규최다양창이썩숨내죽지파라기계라남팁내림신차부총화법규최다양창이성이내구파라소친라전부망보컬규최다양창주뒤내나파라
1: 天内天民总堂重叠卡给你们新闻的时候呢下面的节能重叠的卡给你们新闻的时候呢
2: 主度中面子康气落的学员天灵年陪到阿伯吃酒店热死喝吧推到南街地面内心来你都出登住剧情提烫气在某地撇起，乡下的塔下路开土龙井口了，龙路塔路长久了，龙不当时快下。
1: 什么人家那么喜欢的蔬菜了？
3: 今天俺做老一把猪，他们的，俺那两把嘎子，今天俺老李啊，包了毛了里啊，困住呢，俺那娘嫂，我奶奶肯定都是打着。
4: 对，啥不下去，我得去吃的是大锅馒头，对不对？
5: 给我叔叔做完了。
4: 那是。
5: 养我叔叔做。
4: 现在两把的屁股多。
5: 到底好不好吃完了？
4: 对，老一把猪，他们俺给俺俩培养的。
5: 那是那是。
6: 韩国的那剃秃了，不要洗得多。
4: 是是，
6: 他我都看不见对咱们呀，羊毛少多。
4: 那是。
6: 啊，这边讲啊，那都压个差不多九个几米呢，我那能当用手里面多啊。
4: 但是那两把的，其他剃不多。
6: 还得八十三七三百呢。
4: 但其他七个剃死的嘞，不愿意其他。
6: 是是是。
7: 哦，韩国的那工资啷子啊？工资？那是一点点六七八多的。
4: 我到其他个七八个啷子，挺难受。那其他俩太个卑微。
8: 지도카바라내월예고지추추직추추추직
9: 야미김비너공디부미부다너공가봐너취약수된바고나고유코러칭이두러치직진제모도과소기야미니추튼시교부칭비당도피타青皮糖给吞些青皮露泥，结合起青蛙拉给鱼别，也免拿出去洗洗。最新给凝聚来煮别，免出的温度给冷却脱不烂结果呢，免出那空气稍微解脱不烂，免出给巨人囊，可别免过的糖，那空拉普通免别糖呢，小菌刚也免吧，也免上头。
10: 运动也免热热糖，体外人心气也免热了偏不热，巨人用了吸收鱼别，吸收补气了减淋雨，可把肮脏来我也估计，出损姑姑。古初松三年他是娘成了富康面康体年对不三百卡纸青笔糖那年地糖地年洗个子路木切地亏卡纸青笔糖那年面接从康老个重叠捏通去滚不浪老个路穷糖不要卡纸青笔糖那年面接从康
11: 伯母吃么吃么的咖喱吃么的
12: 爸爸你妈学过的爸爸你
9: 키랑게 마디 렘바 카림바지 티브난다
11: 마디 김심부제 장마장경제 데데 외세 마리
9: 외세 마라 리발라 발라키나 시난다 디나리아 뻘레기 셰세 짐베 신마체 텐도 지마 장마장경 이브마체 지마 라리아 유베 치심스도아
11: 외세 마디 롱니 슐라도 짐베 레바닝부체 무메리네 슈샤락데 수베 마디 문에와
9: 세세지베 퇴제 인자 퇴제 소재기 차게 인해자 퇴제기 토담이 인해자 지메다 미자웨 냄부시어리
12: 외세마 세세지베 당장지마
13: 누구디그 우연 행강 잠기 외세마 딥송캉 허가 총계를 총세가 고다 안게바 외세마 딥송캉
9: 야미 김비 너궁 딥 메바다 너궁 가봐 너 취약스 된바 고나 고유콜 로칭이드 로스틱진 제모도가 소기 야메니 츠튼시 교부 칭피탕도 피타
10: 칭피탕기 튼세 칭피루니 계급기 치와라기 유베 야메 나츠주시시 지신기 닌줄레 주베 민주디 원투기 릉교 탑람기 고니 민주 나공기 사와게 돕라 민주기 규림낭 갑야미 고비타 나공라 폭도 미베 토니 쇼균 강야미바 야네 상토 균통 야메니 리탕 대외 人心气 야메니라 偏不约 有人用了小学月别小学不去了给林雨卡巴昂茶来我也估计初松姑姑古初松三年拉斯娘陈朗富康面康起你对不三别卡纸清笔堂那年地堂地年洗个子路木切地亏卡纸清笔堂那年面接从康老个重点你同去滚不浪老个路穷堂不要卡纸清笔堂那年面接从康
14: Yertugiya, Nime Tawachi, Nagung Hulung Dangwe, Chang Shushu, Loki Padre, Nigo Chiqui di Subtu, Satu Namshiki, Ketulamine, Suyula, Nigoki, Nubiang, Champion Yube, Nagung Tang, Nikung Kudu Kuyang, Sambu, Rizigba, Gundian Chongor Sochi, Dukuyang, Sambu, Tiway Nigo Tang, Lungo, Churchu Yang Gotubla, Subur Kunchi, Subche Lebusi, Wento Bemati, Modong Yang Garbusi, Wento. 칠루주디 칠루주디 여기 파주 니고 치쿠이 당바 낭탕
15: 다야 자가 기사
16: 자들레 돌도 주게
15: 자가 디스스케바 개여 말해 람보로 친친이 말해 한디 파디 배지스단다 디나기 주스 존에 정중의 면서리 제장 자리에 견 직민도라
17: 자나고 야구지 체육이
15: 所以这孟牛的店家韩立方陪聚当的这个人都是干么就站起婆婆当所以这孟牛呢就是地来人自己婆婆当俺的休息当呢所以也不是人给这样我是猜想都是也做苦下了你让了陪聚当的韩立方给吞下三个的人的去了呀你们我了呀妈妈洗洗洗的南部了呀南部帮部也不是有的韩立方的我那也要多韩立方更重点给
10: 他们那个班的文字也不是那种人他是温州崇德强国长韩立方从康公司康冷苏米柱三百五韩立方从康
18: 林国小兰体给科布洛车卡车韩立方从康

0: 我们的人都是在这里的人都是在这里的人都是在这里的人都是在这里的人都是在这里的人都是在这里的人都是在这里的人都是在这里的人都是在这里的人都是在这里的人都是在这里的人都是在这里的人都是在这里的人都是在这里的人都是在这里的人都是在这里的人都是在这里的人都是在这里的人都是在这里的人都是在这里的人都是在这里的人都是在这里的人都是在这里的人都是在这里的人都是在这里的人都是在这里的人都是在这里的人都是在这里的人都是在这里的人都是在这里的人都是在这里的人都是在这里的人都是在这里的人都是在这里的人都是在这里的人都是在这里的人都是在这里的人都是在这里的人都是在这里的人都是在这里的人都是在这里的人都是在这里的人都是在这里的人都是在这里的人都是在这里的人都是在这里的人都是在这里的人都是在这里的人都是在这里的人都是在这里的人都是在这里的人都是在这里的人都是在这里的人都是在 총시 배 시진 라소프트네 여기나
1: 너기라다 기라키라게 단다 시진 고스스마
0: 온기라
1: 다티르 안츠데 마요야 미유조디 민들레 기라리아 난즈기 아 팅은 펜션동 청년치리 공기 자시베 쇼고기 센조 토리아 하나즈 제시 자주 쉬어야게 시진 첨남네베
0: 제르기나
1: 이 고르리아 럽주 슈가 자빈다
0: 로로기나
1: 하나즈 제시 자주 쉬어야게 샤브주 당통마 수는 두잔 바이 갑주 근데르지나
0: 알레 데 두스르기나 다 머시잖아 안주기나 유조 가스 사가발기나 다 종스 가스 다들 어리기나 시지 이내 믹스 안주 주면 좀 굽듯이야 저기 숨도 어 시도 주기 어 시지 자시면 자르시비다 나래 고대 종기나
1: 아 네네
0: 그때 아주 고대 종도 신이 이제 나다 주변에 간주 내리면 마칭아 종조자 온 길에 동조 어 샤루 동조 등대에 난 장기나 저대에 난다 어 지기나 자기라 신이 저리 그리도록 재밌기나
1: 아 네네 강이 개체나 지금
0: 어 지나 뒤 강에 두기나 가린 생기나 찍내 이제 코나서 동다 언니네지네 접다. 안숨네지네 당. 다 돈종원에 자수는 게 아주 하나도 당 돈주 오늘 이제 동안에 가고지. 내는 아주 락지 되기나. 만주기다 된디 어 거래기 지유기 딱 그런 락지 된디 게르기나. 인도 되는나 고톱 톱디 톱. 아주 럽디. 그 모두 위에 돈 아주 신내지 인도 되는 배트 고 파르든지 접. 어 빨리지. 그 신내지 야 제르. 딱 아주 뒤에 있기나 안주기 때 주저 좀 만나. 뒤 잡디. 어 비게 발 강 안 주기다 전문 강을 끼에다 장주르기나 장주디 뒤신이 이제 잡디 우리 태좀 롬트디 하고 주기라
1: 레스 레스로 다 탄데 게라게 뭐 주나 베 규름 나로리아 다나 주기 샤브주디야 샤샤베는 당당나 첩단테 근지테네야 미세 케주 소스 마
0: 어이라
1: 케주 기대르지나
0: 딱기나 디문에 차선 땅 땅고지 메베기나 땅 땅 당디 단다디 두스르기나 곧다 다디 당 링기 잡지 당으로기나
1: 아
0: 디 땅에 문제 단당한 주 단당 인지 동기나 둔다 다지 뭔지 무제 니디 그리 튀기 묘서지는데 동 갑 잡죠 어기나
1: 어좀 어 정말이스
0: 어 어디네로 동기나 니는 자손 거를 접다지 동기나 곧 당 시야지 안주 접다 있는다 근데 좋아네 다 돈 가나야 많다 어기나
1: 아 네, 레슨로 단난즈기 자시기 자주시야기 샵주대야 차샤분은 어 당통마 만족 펜정동 진행 공기 자식의 쇼백이 챙겨 털이야 쇼 만한 콘이야 다 등재지 쇼나야기 공부도 제대로 시에나
0: 어 다티 디중스기나 앙 담무 안주다 레제디야 어 그나저 원전다 야우 중자다 앙 담무디데 자식의 레젠 긴구 잠지 긴구 그나좀 도지 쇼행기나 단님이도 원에 찾아서 안주 주면 종원이다 미문 세종 종신의 유고르주 다 믹스 다 드레소 돈존다 어 망고지 땅 신이 이제 가르치 딘데지 간기나 접도 중기나
1: 네세로 단나스 두스 특유 균을 세베 규름 나러라 단나스 규제 소바야 차샤빈의 접도나니 망체데 아 쉔기 르도아
0: 예 되기나 되지
1: 아 코난소야 차샤빈의 가르치 딘데지 토리아 접도나 차베 지리아 심간 보내 기도 계신도가
0: 아무기나 배 뭐지 균도 중앙기나 디디고 자기나 어 다 피했지 말한 게 최바 제스나 닝고기 저주 당신이 보드나 그때 시빌리 생 온 긴군 지나고 나서 시발해 주기나
1: 아네
0: 샤브데 대추 소스 다 대외견은 그냥 좀 배준제 샤브든 좀 접부제 어 약부제 두어든 강 야고 제대로 지시 아 숨막이나 다티 중보다 람스고로 가보시 중기나 다티 만주다 빌 상바침보다 람스로 군도 독슬러빈기나 어 땅 안주 다리 빈먼스베 안주 때 담사지 도스 그 담사 때문에 차차소나 어 자시비 쇼웬 레잔한 땅 안주 담자 어 저기 잘 쓴디 안 주도스
1: 어
0: 러빈

0: 어디 타기 남의 돈에 거다 자지교 된대지 제제제 타 타기 이게 남의 돈에 거든 되지기
1: 탕레이디 Nyamgyu jisi na marwe,
0: shwa? Let's get it.

0: 죄송하리이다. 그래, 나 고고를 시당같이 류이미 얘기랑 야구 같이 제마죠. 미쿄랑 유다케르미도 죄송하리이다. 마교 마교샤.
1: 다 모르듯이 그대자치에요. 디샤 저촌리게 나 세갈리마쇼 리네칸리 구주스게미도 버드디 미르케 시에메라 미리 시기디에비네 샴르슈로레 니에마저공 담디 삽디제 마르베 그 대신에 나 로봇신 요이자 멋있어 가지는 까메죠.

0: 주민 돈도 사매자.
1: 미디 팀은 예쁘서 뉴도 지지지게 팀 카시스 뉴도데 그 통과를 지기 루벤 전라에게 곧 냠수 연배 강시샤. 루벤 전라.
2: 小六,
1: 노.
2: 샤조디다. 초고신달 저세시베 선도 강미시된다.
1: 레스. 루벤천라,只在住宿에
2: 답변지, 두리세 두어 말이 니에 담에 구급, 깜깜시시지이 집차니, 긴이 로만 침시
0: 신의 집차 바하 구두에 루벤랑 바로 쟁여 수교쇼 니민이 학스 대업시버 죽은 랭에 드게 앙아다 샤오리가 클리클리 지세 세쇼 코된 데스 제시
2: 지수, 아 도스데이 긴이 로유
0: 야! 왜? 니에 루벤랑 니에 수교수 유다
1: 딩롱고 아지 되다
0: 장다이 허리버
1: 장경 아 야오지 되다 아자롱고 아장장 루빈 천라라 르와드스 경마지 키니 지스 마지
0: 잠만 더 시오지
1: 장원이 통과 지위베 돈도 고츠 무슨네 루빈 천라 이장을 가빈민도
0: 아씨 카좀다
1: 녀자라 자지 친구지 차유 장기 나 삼다는 염두에 나 먼저 아무나가 쓰베 장기 아무나가 쓰베 교체 루베 주모티 가비유 장기 삼시 단로
0: 장주고 쓰듀
1: 야 나 구다

0: 아자, 야 레스는 이제 심림라.
1: 야 심림초. 야 심림초. 야 심림초. 님네. 자. 레마 더든 저게 아. 자바. 자바.
2: 출래.
0: 루비.
2: 라디 같이.
0: 아자, 자바 나오 있으기. 니 체용피. 드림토노. 제마 그거 자 있으비.
2: 알레.
0: 이제 저와시라 유자.
2: 알레. 니시고를 자고 좀 욕하고 있으비. 저대지기대 님 하셔시고. 야 좀 좀. 저도.
0: 나래야 유메. 불 봐 순도.

0: 자바오. 어구다 소미 따갈리이다. 자바오. 자바오.
1: 니켄 세무스메.
2: 자바오. 자바오. 라니 먹고아. 모게란 따갈리이. 모게란 참부시야 라마주.

예탄도 장기 독리 체 둘이 승비 계속이랑 탄도 전부 마스비노 니라 주주김도 쌤자가 체도 마리라 다이슈야르 마리 어딘가 기억하는 형님도 잡아 잡아 나도 그렇지 아 뭐 나도 상황 랑칠 대면 두게

0: 아자. 네 아자라는 토부고유. 교회는 무시라고 여기. 야, 저스트다.
1: 마산 두민도.
0: 마산은 과연 무시해.
1: 준례. 장게 네 체도 인부 하쿠기. 제도고 토부고. 다치오 마리. 망문에서 토야민도.
0: 아자. 아자란 자바오리 니지그 유비니 하고유. 니제이네 수수수고 자가세오시보.
1: 마 자바오리 니지기라 민메레 니지기. 이네 삼루 야오시던두. 전바오순레 니지니라시기.
0: 아, 바오순레. 바오순레 니지니라시기. 나네 아자란 게 통두고 엄마를 삼추.
1: 미디 통두우민두. 탄데 통큐니 두우민두. 保顺明美了罗亚阔的药马人一年来给我们这里自己不赢了我们不得宁静年日期让学的其实保顺给俺们爹约不起所以不能那最近这土不行不赢了心都卡最用过马人阿姐
0: 니자 보송군이 나르 문에 신도스도 제자 나피에 양스다가 조국이 아자라이 수수수고 자가체 니 바로 데모 탐무체 데어오르다 니 쇼팅초 용두에 다시에는 칼라스다 야
1: 쟤나 明美了 다도치야디란르게게인다.
0: 요, 낭다 먹어. 글리소 아.
1: 춘레. 明美了 미원유셰보다. 자바고 기공제. 콘주 갸르게베 내지도 좀 미신다를 셰메바.
0: 아니 셰메. 디저가 바시게시.
1: 잔데 되다. 미신다를 셰는 큰 용고 마르다. 뭐. 어 민광다 민리. 턴도 진지 콘주 마신부지라. 락바도 민광게 셴부이너. 님지 군이 갑주 쇼두 민광의 랩동딘제지 디게 셰비인 민메지다 선보디 탑체부지
0: 아지 냐후유
1: 네수딘제 셴큰 용구마시 인지 상황치 오르다
0: 아지 아자 좀제마치 네시마시 투나미야시마시 다 교스톤다 야 교스톤시

0: 짱.
1: 밀리.
0: 망고 된대 정부르베. 칼레르 쉬운 봐.
1: 아, 내가 내 가야 가서시.
0: 나 용보 평소나 자란 대화.
1: 나 장우이 거야 미도. 장롭준 야고 체니 레가 야고 싫어. 가랑 야고 싫어서는 어느 날로 있음도 와. 가르쳐서.
0: 걔민도 쌤나 부수도 내려치기 자바오 칼린 연부딘지 처리 가벼 내 포기라 내 아메 매치지 루 형부제 대비리 다 당대 견고 쳐두 기부치 한번 중고네 내 살래비리
1: 밀리 미민지 사디 원디 제시 통마 하양 총두 나의 규진 구치 당연히 제 통마 총 디네 지엘어 클리클리 삼로 통어추 저와 탐지에 미다불시 손보 대회시고 소화 양호제기에니 펜주 시베 두주디게 진지 양호시 님지네 주일하와 차시하니 지옥마시 로고 신병원에 당린 차오시
0: 내로 년신기유 이네 자바오 삼로 코업다가 샘기부 켜놓으면도
1: 밀리 让 some two years in Binia Hu Yu. Kissy my give da, would you do no? A chassa muha show. Hine, Rangay Amada, a jamming may do lo. Don Luce, my dear cheer. Conso, Roa Yube, Sona Chelsea, Cosme.
0: Yes, yes.
1: Oh, yeah. The my give so much. 那我也不得去的，让给老张拿了，你就看他们继续的。
0: 陈家宝，陈不妥些，你就要我让明都，就算拿出去也不起了。

잡아. 잡아, 됐다. 의방 가득. 의방 가득 봐. 잡아, 랑카 쳤어. 기슈다. 가래, 기시엔 좀 누구해. 랑카 쳤어. 잡아. 어글리다. 잡아. 잡아, 잡아. 잡아. 얘랑 동시. 여기 동시대다. 잡아. 잡아. 잡아.

0: 니니가 저 없이 통마 나의 문의 심도게 순보 대답체 삼추 이내 제일어 나 삼무토니 독대야미 독 삼추 세상에 순보 효제 대비 콘츠촌에 콘츠체도 소화기에 오셔버 나 단더 빨라게 산다 요 요구유라 하양이 암라래 요 요구유 콘츠 나 대대 오시 로디게 나르 니 베디 칸다 나르 순보니 쉬고 콘츠 탄도 유베 나와시도
1: 아자 나니 저마시 자바 메자 당아 가게 맵차시
0: 你也 谈的 谢不起诉 让给 光门兄弟啊 我是家宝 冲不起 你那家宝写的 从我养活这给我妈是别 让阿妈打 让孙宝养活这点呢 家宝 推南洋 让孙南那个是
1: 家宝写的孙宝对死 你家宝我吃不起吐是别
0: 토고쇼 민메 아지 샤심도시라 유버 니하고 유 니삼시 토기 시오마시 잔토도 뿌지다 나민도게 머신네토도 김찬티 요시버
1: 김찬
0: 어
1: 김찬티 당아 더우시베
0: 장타고쇼 保顺可把信锁
1: 锁着第一个游戏 家宝重掌 김장디에托尔不지 마다保顺
0: 罗嘎切人下我那罗嘎心里边罗嘎切比呢我还是旅游吧我陈仓拆解地面我桌子没了卡给了煮面我家宝菜我主意然后就不就还是鱼 明美, 让俺对的, 妈对的姐, 让三个这么多啊, 让他都能没的, 金秋没多贵, 他都阿面男友的,
1: 阿面的, 阿姐, 那你这个嘛是, 阿姐, 让个爸爸穿的, 让了看不下有人,
0: 看不出我几哪吒背起哪吒山落给钱不有咋是我最深哪三不行个有以内我无名没了电视卡着有人我买不起交过钱来个电视但我卡给买不起
1: 很多나 남피게 나 가간 까마지 깔리요 마리
0: 수요랑 깔리요 마리스도 가랑스 김사진 미쇼버 랑 깔리요 고쇼
2: 야 민광 랑 칼제베 디샤베디 뇨데베 소르시도가
3: 这下别提弄得下界给不劝你多你中文部我拿就说的给我中年城堡守护不死于啊床下这里该为那婆些床下不过他的罗旋居住你先管他动啊阿香了我吃了么少于死得了嘛下过水去他床不得
2: 英姨妈的我那床不准备不提生啊都去都是在对那大门多床不准备我那旁边也知道

0: 现在张军武的陈宝顺心都是他穷于你的
1: 姑娘怕下你阿妹母亲的戏母亲爱心金民度你那年代的穷于你的所有的人啊他所有的这
0: 云光但心都穷马人云光都是满足着不得一点余杂上年度查门系统的云光但心都穷马人谁马人呀你的呀
2: 明美这次怎么让个三岁三岁他的那岁他都你这看了没吧老花几个人死了别吗都你这老花钱那累没吧是吧保证他开始养活起这钱呢养家这个东都靠不起保证了就叫有人可你给俺谈得不多随公钱谈得不多爹娘吧你也压去随个人俺无名美短把图不大我自称没肯这几月子呢他陈仓彻底电影面俺把这家宝才俺主意也让人是给明白听我讲下的他多难母你的三不岁让人是给明白你干嘛用一年让三门妖精当打，一届人事给俺进这，我都特别念的这开药的呗，都心里舍不得啊。前头俺跟这钱物质，俺姐妈跟这钱物质。
3: 我的孙子，
2: 明美，你这马西达。俺一起去啊！家宝亲兄弟这里都无事了，同事，让个螃蟹藏么？家宝给开业差不起，钱啥让给天外谁个接你？孙宝要我这爹，给这妈你不写呢？我那老花钱把下下你，俺赵春来了，眼看就一百十五。让那爹是寻过谁？让我女婿呢？苏七给干爹有嘛事？南皮给，俺罗家鱼儿这边，罗家鱼够穷，让罗女婿别说，罗家姐姐，你那明白？俺让他到罗家姐姐。南罗不通对米多卡着一呢卡意思呢金灿抵拿了家宝需要谁让姐做管对米多个啊没信你家宝呢需谁保顺给破用还说是切死让给家宝的看理呢保顺给你做不给给妹妹写笔不明白然给给你的户口是这次妹妹啊我大保顺你不错我给他妹你也落个马线呢那么起码都保顺给我大落个情绪来他妈就打明白你也想把年纪落下去啊弟啊你拍子又说三门好解冻用毒哎
0: 喂呀银冠呀银大
4: 银大哦下不大就会接不接点的用马里多少年啊拿出这么些都你也说不听说三门他里能做这么多事情呸肯定说不是的
0: 哼这个人哪大有马里喂今天要不见女婿俺做阿拉东家做呢，咱们也不是的，是吧？一年包工专门用嘛的，一人包几百箱这小伙的。
4: 不呢，
0: 好轻松哎！
5: 哈哈哈！好，让他们过，让你打。
0: 可以，让
5: 他们过，
4: 你打。
2: 阿姐，金志，可拉斯尼让去问一遍，吴明光和华宇。
6: 卡巴拉是前面呢，
2: 치주 아무네 좋아셔지 말이 진부다 아무지 말이 나 단데 신에 가라사이라주 오민광스니디니 레다제네 로이님도
3: 오민광스니디니 뒤즈숑스니 로스 야오세 겹쳐 진지 디샤랑가레 카스 나 잡아 둔다 요기디 아자르 장게 다도 야오 체샤
2: 계속 말해 아자 아메 칼라 야오 켜는 성민도 알레 답시민도
3: 아자게 칼라시라 성민도에
2: 서로 증민도 카 간스 시세 양삼단제 서로 증민도 나이 탑시 배드세스
3: 니에스타가시 yes,

0: 바라 바라 나 좀 드시다
1: 잡아라 좀 가르쳐 줘
0: 가르쳐내 주마
1: 영아 대쇼시 이다 쉽세 어야 지리 어 발하게 라라 좀 가르쳐 버렸어 니 라라 너 자게 자수도 배 좀 쉬어 용도에 어 나가모 전당 가고 먹지 리지스니 쇼하리 콩러 푸스미어다 푸겐베밍러 진자사 푸징에밍러 무자사 푸충슈디밍러 너자사 너자스니 부디 주트르러 제드체와 쇼하리 부디 샤쇼 루아게 뷰세 중국쇼 기규부드에제 대자 쇼시 뇨트체블라자 샤쇼 루아게 꾸노샤제 전당가고 베디 자쇼 누브리
0: 전당가고스 카바르
1: 어 전당가고스나 나가모 탕기르거기 사제 민지리

0: 랑게스노 밍메게 랑 시켰지 시기세.
1: 로스게 투니스 쇼. 녜모산르. 자바게 모랑 파시 상미 키읍시. 다스노 버 야호제 되스르피.
0: 자바 총자 모랑 푸두시라 총어리. 퍼트 동근네 최동 말이. 녜삼시 두기. 문이게 모랑 삼룰 없게 넘어도 던도니즈란데 용마리
1: 모랑게 로가지 이스기 민메게 던도 보수게 냠지마다 지그스기 르베 군용군의 로가지에 비너 잠이 튀유베
0: 코란이 없음들 쓰죠시규리

0: 세미르 디엡질 닝나서 삼삼마쇼 렘마참마 아유 제가 저와 사다 주제 광라 승부치에 라마소
1: 샤리 카요 마리 미스니디 로이스리디 셰스디야 요 마리 우리 공급 변함에 초월 되지 사오치 육자 없으기 딱 제재나 가요나
0: kisi nga nang lo zhu di po sa xi li xia kong gi pu yin si gi qi lu ni li bi zhang qi rang ge xie su yu na
1: hai dong lo le du e

0: 자산 대비 스모 렌지 공모들이 디가니 루시라네 땅을 비시베 제로니 돈이 시저줄루 배장교 정기 뒤진 루시엔제 두르지 타멘제 두치 위지 그분의 배저 롱제니 저리 문제 소정화 도시 세계 이 현재 공감사
1: 남생게 공감사 그분의 배저 롱제니 저리 공개 소정바 던지 디기 인 탈로니 중국 공천당 5년에 롱오갸타 주민 아코타
0: 本来是为青春党内龙的团结团结和他能行错背江南下东土地龙的年少科委陆剧给这三十日掌声家的居民安逸团结已浪步当他的开始设定下雨了没有团结团结已被尊敬了认出抗中杀到了团结龙的主张龙的东西冲决的比美语及我杂的队员
1: 哈喽，伊们呢？突然就讲给团结路线战斗体，拉雅东个村内将用给每日开的列车忙操碎，加上团部队员配的六七米给他突然三百队员配行员。
0: 同志，三队不中呢？这个呢，两队总队，路线了队呢，电视边路局的七千台，九个了队呢，当当面接了，哈什么水面接，面对收益。
1: 前秀白如果苍美不心千百路样来难题三头不住难题中国空城党给救命多点给不吃火中华美丽集团所被东西点走他极度点被平均三百左右差期模特别特别谢谢云
0: 下面来听这头的今天的那把我这秀云湖南村的中国人员听说你们现在这些主席国学中国人员农民观众们参加给给给节目啊亚龙格日来 中国人员

스몰링게 루야르기 젠슈바 시베 타메카잖네 굽죽겁디 차 니시리샤 샴라 루야르기 젠슈바 응아바 종 직접 소소지 팀이 야페로

0: 스몰게 냠시 쪽부 주베 타메 가자네 곱주 곱디 차 나 주리샤
1: 팅디 루시에 젠도르키 피충 차가톱게니 던지 삼텐타 인친 양좀 자친 감제시 챙겨 다와 도지 인친 상부 컨초 나모 왕베베 도치 시린 리 창홍 류 홍토 장민 딘진님 참모 핀조 춘조 스나 파조 중파오 제리 냠세 소베 피충 차가 토게니 너츠 총위 치자부타 너리 소위 치자부 펜쇼 농친 닌친 리포 정 동위 시충 텐캉 정 농친 닌친 주 정 메신 요르교 지켜 부카 펜정 계지 유고르네 마저 서부 체유 공시 펜정 雄控 마저 쿨큐 체유 공시 제시 기초 차가 토케니 중국 폐랑 경청 태도 리콘 리튼 오인 탱강타 정 지켜 부서서 양경정 링내타 유고팅 하스 총위 치자부 참도 총위 치자부 허그 총위 치자부 제리 샴라 루시에 젠도르키 차가 르부스부 톱케니 참드 루카타 펜정 럽친 정 토링 미마 첨탕 제타 냠세 루카기 차가 르부스부 톱케니 펜정 럽친 타 닝치 루카 시치 루카 제리 루시에 젠도르키 차가 르부니부 톱케니 닝치 루카 타 시제 루카 냠세 루가기 차가 좀뭐 니부 토케니 참두 루카타 허게 루카리 루시에 젠도르키 차가 좀뭐 당부 토케니 허게 튜브리 냠세 젠도르키 차가 좀뭐 당부 토케니 하세 루카리
2: 스몰링게 간츠의 루튼 시진핑기 소신앙웨 당주안기 타고토 안웨 튼지 덤섭세부타 지금 수지 시진핑기 폐기 레통권을 나오웨 개치 가구타 뒤럽사베 당기 폐경 제주 롭정타 라다 튼규 댄디체바 튼지시르 당부미부타 조두시르 쇼능게파 튼몽토 튼지타 조초 시베 시튼 지도제된비 지소르노 튼럽젠기 변정 사부소준차지 모투 베터세기인
0: 罗 g 生 n 眼 g 为东朝 e 冷不 o n 头的 o 度大家 s a r 村 b 内当上组织性查 t 鱼了忙忘罢了当个春 o 你为我 s a r 不住嘴关心基督 o n 党拉当崩之前 n 中华美丽基督总部娘的对的自动点边平中间来自三不松就里想了处理罗琼娘些装备毕竟设计这个西吧不要的下我那说娘都在动

0: Logi Padu Rigor Lamni, Rigor Tang, Yang Yu Gantang Lamming, Chugu Chevashi. Lundi Tula, Jigog Nuba Den Yube, Sangu Timber Zine, Jidar Gotula, Bushing Dim Si Tue, Comba Yunjing Buyang, Gale Kugme. Tue Lamula, Cherju Tang, Tedu Gotu Nuba Den Yube, Dakje Chidi, Ting Erin Goni, Chanila Gorge Gokoke Yimata, Tata Chanila, Gorna Gokoke Gokele, Jumigu. Penjong Logi Padu.
1: Yer tu ki yang ni me cawa chi nga gong he long dang wei chang xiu xiu lo ge pa zhe ni guo qi gui di si tu sa tu nam xi ki ke qiu le ming ne sui yu la ni guo ki nu bu yang qian bu dian yue bie nga gong tang ni kong ke dui qian yang cha bu yu ji ji ba yun dian chong guo suo qi dui qian yang cha bu yu ti wei ni guo tang long guo qiao qiu yang guo tu la su bu qian qi su qie le bu xing wen tu bei ma qie wo dong yang ge bu xing wen tu qi le zhu dui lo ge pa zhe ni guo qi gui dang ba nang tang
2: Tiring anzu loge badru, hamdi, ane lemba, gaje, jili na lo liya, bola mola liya, kwenju ne, ane nyongzo, mune di kandere dosi, daga zho.
3: Di, shabsha zhi, odi jik tsudosh dago nani nandugwe.
4: Gyo shushtuwa la.
3: Nase.
4: Yangu shushtuwa.
3: Chino lemba di tigudugwe.
4: Da di hao honga shuwa la.
3: Di, loge badru, ham, ane kira liya piya ime.
4: Nase, nase.
5: 한국디나 티톱라 보여시라도
3: 네네
5: 하고도 공부제 되잖아요. 양모시오도
3: 네네
5: 아 대회장하나도 야가 차오다 죽을 팀이나 오늘 난다 용서되면도
3: 왔다 저는 렘바디 기란티부도 왜
5: 아래 빠도 사직 사베니
3: 다 기란 책을 틱스들레 부야 얘기란
5: 네네
6: 너 한국디냐 건달람 사고 시텐데 로지바도
3: 어디 기란 그 추브다가 람사 티나소 너 기란이야 내가 부위
0: 지도 카바라 레고르게 구치 추추 직추 추추 직
1: 콩키 콩부친주 티니 동메 가신 이라 슈미 스슈갸 힌 코메 콩부탕부티 샤브주 콩더블레 랑체 원당 르드트 콘세 콩부신시 지도 기가설라 총예 총교르 수와시 타디 슝 치베 함사브니 치베 강부 차롱 용웨 치도 심주탕 사베 체베 인베 치베 금주 차롱기 케주탕 뒤니 취괴 체휴 조당야부메바르 함 차지로 고르게 당급주 거고 인라 고르게 하는 격치 함 차지뉴나 차지 비교인
0: 뭐게 파주 지골 함니 지골탄 양규 강탄라 민네 주고 체버시인 섬디 둘라 지고게 뉴버 된유베 상외 된버 진네 제달 고토라 베싱 딤시 체웨 콤바 윤징 뷰양 갈레 크그메 티웨 함외라 처주타 티두 고토데 뉴버 된유베 닥제 치디 팅에 진고니 찬이라 고르게기 고추 거기에마타 다다 찬이라 고르나기 고추 거기에 쯔미그 편종 로게 파주
7: 계급니 지마나 시간 팀로 로스도 뷰 막다르시 중화 미마 지딘 계급 팀조 지자 로스의 팀로 니로니 생활에 나와 주지 비치 찍네수 무슨 협작제 다양한 자기사
8: 자들레 돌도 주베
9: 자가디스 스키바 개요 말해 람보 로친친의 말에 한리파디 배치스탄다 디나기 규제존에 영중의 면서리 제장자리에 견치민도라
10: 짠나고 야구치 체육이
11: 수수제 멍요를 대제 한리방 배치단의 지거와리 또 세감을 죽자지 포보다 수수제 멍구유는 주수디레 링지 포보다 아니 주수단은 최야구치 링기
8: 짠야오스차샤
1: 东西也出口下了你让了别去大家的韩立方给吞下三个的人的去了呀你没我了呀妈妈洗洗洗的南部了呀南部帮部也不需要的韩立方的我那也要多韩立方跟踪店给阿妈那个班的门子也不是那种人他是温州重点强国长韩立方从康公司坑冷素米住三边我韩立方从康林国下蓝体给科布洛车开始韩立方从康
12: 不，来我这儿看那狮子去啊！不。 kaba masha da khala inda po kuj kuj khala dingela so da tunde ame kaba je
13: mle zi zi chu da
14: kana ya samo so do
7: chugur cham zi che chana tambar loglam jowe gyu
12: kuj kuj da odi ji da shol ji le de min do en shol ji di ji sa da ame kaba ya
13: da kaba chu zi ya da en ye jang jin chu
12: da kaba chu chi shen somla nan le da la khali nyem ji ame kaba je
14: Re, bu, da amin khalinish, da tuk.
7: Kabar gyume demu yi, puzir mezi, zhe cu nang.

0: 카바라 장도 샤네 냠도 디기기 초바르르
1: 리그다 말고 이단지 리그다 다리 주지 좋은 시리 나가 좀 로든기 있죠 산은 잠다 시즈 용잠 와지 용잠 나고 주리다 쇼버지 용잠 모제다 신도 망잠 추고 샤다 차샤 고마 야시소 원잠 추고 오모탕 세미지 추지 신도 소 님다 추고 추 망잠 추고
2: Look, Twinkie, such a journey, they are the tour, very good.

0: 알이야 권주네 아니 명소 문에데 근데르도스 다가죠
1: 데 샵샤지 어디 직서도 있다고 나는 건데
2: 겨우 수수도
1: 알아 나세
2: 양우 수수도
1: 진짜 레바데 피부도 왜
2: 딱히 하고 나서 봐라
1: 디 로게 바즈 함 아니 기라리아 피야이 나세 나세
3: 한국디나 티톱라 보여시다도
1: 네
3: 하고도 공부지 되잖아야 양모시오도
1: 나세
3: 아 대회장아랑도 야가 차오다 죽을 팀이나 오늘 난다 용서되면도 봐
1: 다체나 레바디 기란티 부도 왜
3: 아래 빠도 사직 사베니
1: 다 기란 체가 틱스들레 피야이 기란
3: 나세 나세
4: 너 한국디냐 건달람 사고 나시텐덴 로지바도
1: 어디 기란가 추브다가 람사 티나소 너 기란이야 내가 불비
5: 지도 카바 레고르게 구치 추추 직추 추추 직
6: 여튀기 양 니메 차와치 나공 흐롱 당회 장슈슈 로게 파주 니고 치쿠디 습투 사퇴 넘시키 캐줄로 민네 세유라 니고키 뉴비 양 쳔부디 유베 나공 당 니공 커디 큐양 참부유 리지바 균디 총고서 치디 큐양 참부유 대외 니고 당 룽고 철추 양고 토블라 수불 균치 수체리 부신 원토베 마치 모동 양갈부 신원토 칠주디 여기 파주 니고 치쿠이 당바낭탕
5: 여기 파주 지골 함니 지골탕 양규 강탕라 민네 주거 체바시인 섬디 토라 지고기 뉴부 덴유베 상외 덴버 진네 제다르 고토라 베싱 딤시 치웨 콤바 윤징 뻬양 갈레 크그미 티웨 함므라 철주탕 티듀 고토데 뉴부 덴유베 닥제 치디 팅에 진고니 찬이라 고르게기 고추 고르게이마탕 다다 찬이라 고르나게 고주 거게레 쯔미그 편종 로게 파주
7: 아 가절 가시가 좀세
8: 좀다 비우니 다 뜸바다
9: 이제 니 마세요
10: 중국 귀진 유감네 탕구 벽게 때모 시로나
11: 기랑 쯔니 들이시네 안유나초 시바랑장 레오게 고지 초레오 지지 지지지
12: 야미 김비 너군 디부 메바다 너군 가봐 너 취약스 됨바 고나 구유콜 럭칭이드 로스틱진 제모도 과소기 야메니 츠튼시 교부 칭피 당도 피타 칭비 당기 튼제 칭피루니 계급기 치와라기 유베 야메 나츠주시시 지신기 닌줄레 주베 민추디 원투기 릉교 탑람기 고니 민춘 나공기 사와게 돕라 민추기 규림낭 캅야메 고르타 나공라 폭도 미베 토니 쇼균 강야메바 야네 상토
13: 균통 야메니 리탕 대외 人心기 야메니라 편부유
14: Gurim Yong Lashi Yubi, Shepshi Buchila, Gelin Yu, Kabarangcha, Lewa Ye Guji, Chu Sum Gugu, Guchu Sum, Sanye, Lasan Yang Chen Lam, Fu Kang Men Kanki, Nedu Busarbe Kaju, Chin Bitang, Nanye Ditang Dine, Shikazi Lumche Dikuka Ju, Chin Bitang, Nanye Mese Tong Kang, Logo Chong Gir Nedong Chu, Gumbulam, Logo Lu Chung Tang Bu Kaju, Chin Bitang, Nanye Mese Tong Kang.
15: Rampo, Lotchin, Chin, Mari, Hanley Fang, the Pages Danda, Dinang, Jupiter, Zone, Rungjum, Mansory, Chesan, Jarry, Gunchin, Mindula, Janaku, Yahoo, Chichi, Susu, Jay, Mungu, the Pages, Hanley Fang, Pages, Dan, Jigori, Do, Sia, Gamjutanji, Pubuda, Susu, Jam, Mungu, Chichi, Dilay, Rings, Pubuda, and Chuchetana, Suya, Puchilingi, Jayo, Sasa, Do, Sia, Tokusha, Nirana, Pages, Dayadi, Hanley Fang, Tensa,
13: Tensa Sabdi Rida, Chilorea, Nimeo, Maman, Sisida, Nampuria, Napu Bambo, Yabuji, Hanley Fang, Unayoto, Hanley Fang, Gunjun, Tengi, Amara, the Party, Munzi, Yabuji, Naranang, Taswanjo, Tomre, Changuja, Hanley Fang, Tongkang, Umsikang, Lemsu, Miru, Sambio, Hanley Fang, Tongkang, Lingua, Salamki, Gekablo, Tekatri, Hanley Fang, Tongkang.
16: 明了大姐前年明年给年个列车毕竟避免堂铁位人心给明年中路苏里面在新旧康堂迎通参在娘这一明了七这级别七心七过比较因明了大姐前在明年给年团为年先突了肯穷给我找你谁毕竟避免堂铁位人心给明年中路苏里面在新旧康给按这些苏的给面具起的三十多月经铁链帮天卷个堂明兔脏西木久则雨
17: Kesi
16: 타스 총기 링고르 샤람 화고 총총기 인점 루지 카바르 레고게 구지 주지 앙아 앙니 주 직듄숨 예구구구 듄앙니 주

0: 이제 바로 차도를 개차쉬자. 양 앞사디 창매 가부치기도 와.
1: 이제 진짜 향을 이제 치과를 미소자 개차쉬는 용마시 디진다 볼라게고 허등 매저.
0: 아니 이제는 나 주의된 다루버. 야! 아찌!
1: 야! 아찌! 이제 가봐 진수.
0: 야! 이제 사샤!
1: 아찌! 뜨다
0: 뜨다
1: 뜨다 가봐 렌비래 미 선배 가보시라 치기 마티 왜 계좌 유입 중이 뜨다 자도 가기 치고를 못 드시야 경 빠르겠다 커서 빠르겠다 쟤 지난주 야 죽이

0: 디가르니 Tundita, Yarzun Yimbe, Turupi, Nyanga Samula, Zhonghua Miri, Jigdun Tobe, Dusi, Chedin, Tor, Dungu, Juning Zhu Chesin, Miri Kawara, Pinzun Zhongta, Biri, Nyamji Jile, Tundi Dangle, Geyungi, Miri Tundi Yartungi, Besanku Dujuro, Shunun Gemu, Pinjong Sarbe, Pergi, Tungu Tatambe, Puse Legbe, Pegi Lambu Tor, Yuula, 피에게기 튠섬 사바라 시수리 초용리 피에게기 두시 사바 와다르 체비 뷰지 레그토리 사드 벤저로 피에게 동위 문규 규두규로 슝는 개비 변정 사비 지도 点비 뷰기 주진 띵여티 겐강 기멍시 등부 주바타 사드 겐강 불요 초두 송종의 슝는 개미 계급이 Gengam Shebe Toga Sotun Chejuro Shunun Gengyu Pyeongjong Sarbe Tansam Dopten Ta Tersing Sarden Ki Ji Chi Ruyang Zhuyue Ti Chou Yongne Tansam Dinling Ta Tansam Sarden Tansam Tar Ge Ji Ki Nuga Che Che Dangle Gege Ki Ta Den Ta Dar Mengzu Ki Lak Lin Bedun Gu Zhu Dui Hu Da Che Yu Be Be Ture Saba Du Yang Gu Lengbu Saba Da Shu 여기 미르카기 미멍기 모두 교용리 두르사비 방기 표정지주 라린 터진다니 듄지타 조주 제비 시린 지도지에 点비 지조 링루기 표정 사바든지 别的 후다 제주이
1: 乡村振兴，乡村振兴，没给了，没得说。

0: 맨 디게 간가 따비 가블라 야 페샤샤 어르디 따비네 어르디 간라 야 레네 제 척도 어르나 로기 두고 때야다 되는 얼마 노래야다 되게체 같은 수강이라 수수강이야 리네 제가 척도 있는 도가 야 같이 야 출려야 죄 코베지 단고야 같이 야 출려야 죄 야 마 두두야 없어지 야 변나 겨고야
1: 디가
0: 그나도 된저 디체하면 줘 어 디가 저다 메 데즈 자체 되게 디즈간 게 하면 첨부간 게 하는 야 게면 딱다 되면 도와
1: 게면
0: 좀메 같이 시작하면 서로 다 된저
1: 충충
0: 되게 디체 숨부시 보고 걸어봐니 게면 총 되게 겨 들어간 게 그래 됐어
1: 이거다
0: 이거나 된저 님데 디 게면 라즈 망우 게면 디주 용잔 뒤지 뒤 잠은 소소 시제
1: 로가르
0: 간저 잠은 된저 간에 가가 도스니니 요래 간가 간저 단도 치 뒤갈데 뒤 뒤냐가도 봐야 간저 니마 베베 잠아
1: 아
0: 냐가체
2: 지도님베 절라시
0: 지도님베
2: 그런 경우에 지도님베 절라 영시 지냐 산나도 와야
1: 뒤 칼 칼에서
0: 뒤나로데 도임베다
2: 아 레스 레스
1: 아 뭐네
2: 뭐네
0: 저야 아까 뭐 뒤쪽 돈이 없네 같이 커도 도스 멤버 야 뒤면 파서 저도 제 저도 제 저도 두대 제 역시
2: 들어 그랬어
0: 근데 벌로 되게 야 계제 쉽지 여러 라티 벌로 간나니 여러발아 벌로 가브 되는 페다 맨나 두르발아
2: 니 답베다 간한테 페멜레 파서 저와 쉽지도 와
0: 다 그래라 디 페스야 디 뭐네 전 간저 페메 두치 찌르바 디는 다 이네 단도 치수 간저 답 페스야 디 쉽체브 저 정도 간 쉽체브로 봐 디 마디 있네 오늘 저는 안저 룽두 세야서 빼서 저다니마 네버 카지리야 룽두 근나서 죄고야 된다 카지 빼고 나서 죄고야 된다 나 카지 상두지 나서 죄고야 된다 처음도 있는 다든 진짜 저디 빼게 컬론장 세제야 미셈버 기브메야 된다 셈버 만료를 봐야 니지 가르서 그랬다 디사야 미카지 로충조 된다 셈버 슬링고는 창인데 문두베 된주간래야 빼기디 소소 빼지 버 자지 등 Se chungchung chi taanchi nye, dewe nye asambal heo lba ya kyeshi
2: chi dhwa. Zhe, zhe, zhe, wuna zhe, zhe. Anta tige tsangmulo kiranga dhirba chakso tun zhe, jige to ne shebi na shou gung yi ping.
0: Zhe, shou gung yi ping. Dige kanga di nganzo nimgi piyoga kyuchi dhige ta zu duruk je mare. Dhinzo yin an chi sopta yaag dhige ya nganzo dhinze dhiga dhinze suye zhe.
2: Lese, lese.
0: Di chuzhe zhe. Di shukur ba, kyuji kora shukbu chen, peyo nalwa shukbu dhamangu shukbu korwa, di yang su dhuru zhida sopda yaag dhigi yang zi di dhinti suji yang chomri gan samsang zungi yal. Da di yin, tanda chige na zin gu ping saya di. Da di dhiri zantay maabu dhruwa dhingi yang zi sun, zantay maabu di.
2: Zi tan?
0: Xiao yi zi tan saya di. Yang di sopda yaag dhigi zu kuyo dhigi kyo yang di pe pasa ka su di nganze sun di pe nganze pe ge na jin pe do sa chur sa di chige na jin

미 창문이 랑소수디 당기 긴쿠와 앙탕부디이 타체나 강저체네 릉이기 디탕라 긴송치구삼 남군기 초외추 삼긴낭둥카 미바도 주투바구 라바 양스주와 따도 클롱코교 용와치바 카레기바 지투르주바 미신당지지치급 파다우 참조바 로탕 흡지교고 카기보이바 디당기 초외주람 균형치바 초주 뉴고윤구 토낭치바 서동기 쥐람야바 류제원 참제와 千日 주둔라 지송슈와 타마봉와 탕 차라라 추치바 디탕 민비에 쥐람 털와 신비에 캐수야바 지조기 초외 구지야바 캐시 키랑 겐수 레군탕 지조 편디 레군 롭자 맨캉 킬레 치제 주기 서치 총르탕 총르치무소 조내 쿨공탕 레군기 레드마 인치 닌다 니바투 디탕 딱제 치구 캐시 차와 게바탕 로야바 유슈 미바 미군 나와 소기 내다 유치 투도도 면주 치구 강변 남기 쿠류라 닌달 기공치네 롱 쿠르톡 치바 지비에 직체당 직구라 장자 투시 야부 치바 지비에 쿠공기 쿠류 장자 균형 치바 존내 쿠공수 군위기 럭주 직체당 직구 직조 치바 미게기 추딘라 토낭 치바 합치게바 암 로교급 장쇼캄 라베 추미 카나게급 로숨 옌키 응고컵 겸미베 짐치 유베 미토기 똑살 로체기 응고컵 겹교 꾸유마치고 탁바투 겐군츠 정군앙 규림 용기 응고컵 겹바탕 권내 탄웨 민컵 겹고 랑우 국송라 숙겹고 랑세니가 편라 대탕 용톱

킹도기 콜라디리 시리 여도주 충유 장부시인 충무이 소련군의 순수진신 타동 시리기 윤장리 조조 군두위 겐지모차도코로 충무 샹샹도주 타마라 야서로 뒤조 서버토르 장아르치위의 그들이 춤으로 왕위의 최소기 냠시그 나우위 소자기 남바지르히 토니 서시디토 쥬밤 쯤바라치 양느 김왕 예수와라치 니가라 소우의 민남기 소자 탐지 人중캄리의 총신 장부송기의 고궁리 직린 집에 세 콜라라 준비 모자를 입어라 지

0: 딱진 한국이 로 주제 권도와 대신다 다른 한국이 나랑도 싸버도 돼 얘 티대 직신다 이네데 이 나로대 직신다 돼 별 신념도 돼 대신다 돼 이네야 수업도 돼 직신다
1: 뭐지 나 저의 한국이 진짜
2: 야 미키비 너 공디 좀 해봐 너 공 가봐 너 좀 약속 좀 봐 고나 고유콜 럽칭이도 로스틱진 제모도 봐서기 야메니 츠튼시 겹부 칭피탕도 피타 칭피탕기 튼세 칭피루니 계급기 치와라기 유베 야메 나츠주시시 지신기 닌줄레 주베 민추디 원투기 릉교 탑람기 고니 민추 나공기 사와게 돕라 민추기 규림낭 갑야미 고비타 나공라 폭도 미베 토니 쇼균 강야미바 야네 상토
3: 균통 야메니 리탕 대외 人心기 야메니라 팽부유 余人用了小学月别小学不起了给林雨卡巴郎长来我给古籍初松古古古初松三年拉斯娘陈朗富康面康起年对不三别卡纸清笔堂那年地堂地年洗个子路木切地葵卡纸清笔堂那年面接从康老个重点年同去滚不浪老个路穷堂不要卡纸清笔堂那年面接从康
0: 한국 진짜 다르잖아. 강바 건바다가
4: 한국 대부유 봐. 달래 막아 봐. 누나 마셔 봐. 인구 대당 소외 장고 한국이 그랑 토르 대부체 시나시.
5: 다피년이네. 인구 당전 그 한국의 표현에 야무 쉽지도. 인구 당전 그 한국이 전국의 대당을 숨겨 두고도 봐.

0: Tiringa zu lo yeba zu lamdi ani lemba gaji jilina lo liya bola mola liya kunju ni ani nyongzo mune di kandere dosi daga zhu.
1: Di shabsha zhu odi jik tsudash dago nani yongdi?
2: Gyawo shushtu wala.
1: Nase?
2: Yangwo shushtu.
1: Chino lemba di tibu duwe?
2: Da di hongwa ma shungwa la.
1: Di lo yeba zu lam ani kira liya kuya ini.
2: Nase?
3: 한국인이나 티톱로 보여주다도 파과도 공부에 뛰어다니야 양모시우도
1: 그래서
3: 대회장안도 야가 차오다 죽을 지면 오늘 낭다 용서되면도 봐
1: 다치나 렘바디 기란티부도 왜
3: 아래 빠져 사직 사베니
1: 다 기란 책을 틱스들에 부야이 기란
3: 그래서
4: 너 한국인이야 건달람 사고 시텐데 로지바도
1: 어디 기란가 출입다 갈람사 티나소 너 기란이야 대가 부위
5: 지도 카바 레고르게 구치 추추 직추 추추 직
6: 콩키 콩부친치 티니 동메 가신 이라 슈미 스슈갸 힌 콩메 콩부 탕부티 샤브주 콩더블레 랑체 원당 르드트 콘세 콩부신시 지도 기가 철라 초예 충교르 수와시 타디 슝 치베 함사브니 치베 강부 차롱 용웨 치투 심주 탕 사베 체베 임베 치베 금주 차롱 기 케주 당 뒤니 추구 체유 조당야부메바여성치토 함 차지로 고 야탕 굽주 고고 인라 고 야카는 겹치 함 차지뉴나 차지 비규인 여투기야 니메 차와치 나공 흐롱 당회 장슈슈 로게 파주 니고 치코디 습토 사퇴남시키 캐줄로 미네 세유라 니고키 뉴부양 쳔부된 유베 나공 당 니콘 그대 교양 참부유 리지바 균디엔 총거서 치대 교양 참부유 대외 니고 당 룽고 철초 양고 토블라 Sukbor kyunchi sukche lepo si nguen tobe ma che, ngodong yang garbo si nguen to. Chilu chudu, oge pachu nigo chikui dangba nang tang.
7: Wei, gena, kuchu chujie chola shusha.
8: Kajibe, chukulubbe, churu hoxie gyube.
7: Ah, zi.
9: Kangyo nyanlam kaba dongda nyingbudi tsamsho. Zhongko kujengi kaba dongda sawa, AI kaba dana, tiwe ngosar shi.
10: Ne shoge duzi. Zabli yangzi le pube. Mündün Kato yangsa be Taze büli gira
11: Chajya zhao dong kim du chi Kang ming cang bada chajya ji Kim cang yon lang wu gui chajya tu Chajya zhao dong yon su kip Zhong gu ji jin jin lu kim cang Degi pun zuo kim du jia ra
12: Se zhen qi ji Dob shu sa bu pi Le ri ge qi Tuen ge la lu shu ji 毛利息, 300股数, 标准期, 基金的保证, 吞了100起, 零用股数,
13: 中国基金,
14: 也没有金币, 能空地不买不打, 能空卡吧, 能去养死顿吧, 国拿, 国有口, 老子你的, 老子这阵节目都不说的, 也没有你去吞息, 脚步青皮糖都撇打, 青皮糖给吞息, 青皮露泥, 结合起青蛙拉起鱼别, 也没有拿出去洗洗, 지신기 닌줄레 주비 민추디 원투기 릉교 탑람 기고네 민추 나공기 사와게 돕라 민추기 규림나 캅갸미 고르타 나공라 폭도 미베 토네 쇼균 강야 미바 야네 상토
15: 균통 야메니 리타 대외 정신기 야메니라 편부유 규림 용라 십시 유비 십시 비치라 겐린유 카바앙자 레워게 구지 투숨 구구 구추숨 산예 라스냥첸람 후캉면캉키 네드부 살베카지 칭비탕 나녜 디탕디네 시그지 루무체 디쿠요카지 칭비탕 나녜 메제 총캉 로고총게 니동치 권부람 로고룹총탕베요카지 칭비탕 나녜 메제 총캉
16: 짬마 징징마보 종규 로드제제기 제주게 가부치베 류제 통제 준우초의 대비에 가부치베 종규 류제 덴비 통제 종규 로드제제 키 동양도 조 류제 덴비 짬
17: Hobbs
13: 나와 너수 동화당 서주랑과 나와 우주자바 속이 나와 대부 매제 나타 나와 소주 하나 피다 원투기 직제다 칠레기 랑제토네 이미 십제다 냠린낭초라 유파 나다 나와 소주 칸기 나와 먹었다 나와 장스진에 깨라 대륙이 나와 시진이 유파 나다 나와 소주 칸니 개용기 무지 참으시기 다다 카바 겹지 칠레기 십주토네 깨기 나다 나와 내들라 다 균진이 유방 나다 나외 소주 칸기 대당 지심 제국비 유인 나다 나외 내주 칼라 총가도 피미 십제 냠리 낭지 고르구단 고수 굴레미고 하세산에 하수총기 진관추 냥제 허람 가방자 레고지 구지 주지 숭아 지지게 하세산에 하수총기 진관추 냥제 허람 가방자 레고지 구지 주지 숭아 지지게
17: 코위 결원이 독재자 민바라 여와유도 조이 준대 세기 티신 나라 나르웨 냠전이
18: 天不一般那在现的心北戴河坡镇入聚集娘总民党拯救小楼明了大界前年明年几年个列车北京避民堂铁位人行期明年中路苏里面在新旧康堂迎同参在娘这期明了几这级别接心起过比喻音明了大界前子明年一年团委呢现托了肯穷给我找米西 北京避民堂铁位人行期明年中路苏里面在新旧康体按照苏的给面具起的三多钓鱼景开连帮店居然个堂明兔脏西木脚子鱼普尼东瓦王子娘子借鱼开西起来明日不是起不堂明三不没通瓦明就团瓦明干不说给年团鱼子北京避民堂铁位人行期明年中路苏里面在新旧康了撇堂我要了卡巴堂从康囊烈片有关中鹅就人民大街堂人民娘们冷小别过年撇巴格苏修三年哈斯冲给林国的下浪华国从中给年长陆地卡巴烈火给胡记初期暗暗暗泥处即顿松也古古古顿暗泥处

0: 말래. 쟤는 단도 두상 고발했어.
1: 어, 네 허사고 나 지금 시민도
0: 용아.
1: 중인다. 휴거실 조심. 중인다. 오. 휴거실 조심.
0: 어.
2: 개용 시장 참마. 지교도 계급이 만나나 루야디. 나 좀 유명해지리. 제당 다리가 주 의교례 등수가 루미스. 이자다 가서야 출라. 강행 전부 제비. 내 라부현의 마지. 딘데서 자 시장디. 자 전부 시장.

0: 이자다 가수비 시장디 내비 의교기 망도세협 시라충고시 시장 주인의 군놈 손장 뒤에 제리다 된라 진주인의 규링은 의부 등거를 시에초지
1: 로춘 사고라 광무소 투순슈스 만주주진 골라 탄다 자작투다지 탁주 남고기 세상 삼릉에 我就学着
2: 用啊用啊 前面主任过来, 前面的前面那些, 啊, 来死,
1: 啊, 你那边的,
0: 卡车子,
3: 给客户就熊来看你, 俺那次行进一个震动中, 吃南重罪, 一撒大干所要洗茶了, 捐着球下子, 先进球下送的,
0: 竟然给前面俺那次空人了跟这次熊谁。你那个让罪,
4: 아니, 감추기 제일 힘들지. 레스. 재능하다 총수 주인께 핍소 자초. 레스. 어, 도스네 제유.
5: 슈해.
4: 아,
5: 나 주미. 니란다 저도 시작과 삼초. 나라니 딱과 총수나 레메브제 되나? 괜찮으면 되고야. 니 모두 저화체 총진안에 레어체 총수나 그 슈누 댄소 라브유가 치.
4: 아마.
5: 让老不久啊起呢你也干嘛用一年让给引进安宁多色情个团大的堂区要求于可是新个作曲当三姐也起这没呗
1: 啊这让一样的过去给他做爱用嘛呗你明白明白啊这让一样让一样让一样他个人不着啊我这小江这小江让个人吧
4: 爹爹的爹爹的爹爹的爹爹的爹爹的爹爹的爹爹的爹爹的爹爹的爹爹的爹爹的爹爹的爹爹的爹爹的爹爹的爹爹的爹爹的爹爹的爹爹的爹爹的爹爹的爹爹的爹爹的爹爹的爹爹的爹爹的爹爹的爹爹的爹爹的爹爹的爹爹的爹爹的爹爹的爹爹的爹爹的爹爹的爹爹的爹爹的爹爹的爹爹的爹爹的爹爹的爹爹的爹爹的爹爹的爹爹的爹爹的爹爹的爹爹的爹爹的爹爹的爹爹的爹爹的爹爹的爹爹的爹爹的爹爹的爹爹的爹爹的爹爹的爹爹的爹爹的爹爹的爹爹的爹爹的爹爹的爹爹的爹爹的爹爹的爹爹的爹爹的爹爹的爹爹的爹爹的爹爹的爹爹
1: 我学的。
4: 你这节目你干嘛去？
1: 卡里呢？
4: 让三木懂的，俺做创作，他都为追投入了的。让个听这节目赢了，咱不灭吧？没信呢，让个节目参加，第二名呗，第二名嘛是不？是吧呀？杰森。江江，你我估计全国都没三木赢的，所以三木懂，用懂啊？
1: 我。俺来电呢。
4: 小江，你这次的，新来车里看给六三米呢，他的新给那两个女护电员。啊。俺你找人事，其他你也带队啊，带队队啊。俺你来个啥时候呢？得追头去瞧去，用懂啊？我呀，速速去路接东啊。
1: 用啊用啊，对的对的对的。

0: 디베지 코다즈 모지 인기리 조시 우지소 구타니스 클린한고 클린한고 클린아 두리 골라
1: 어
0: 감사
1: 감사 감사
0: 마마 제 장스유 장단 좀 유결레 좀 와 주위 머지디 다가 카카지 나나조 간단 대규리
1: 아니 계속 나시 좋다
0: 레스
1: 계란줄레 듀르가라 균도 민숨이 얼바
0: 지 나숨디가 이 참다가 유
1: 아, 영화 영화. 쇼마, 따다리. 라디에만 용호라 고발리에 지구유 아.
0: 나 롭진팀에 배지일라 총기 레군을 레고 제추. 로섬진샤. 사지대 신의 레지이.
1: 저는 그제도. 대 레고 제보다 총기 레군을 레고 제보 개박하도.
0: 토마 대 레스티 궁금이도.
1: 아래.
0: 이내 탄다. 어스 검사샤.
2: 시바. 시한 총기 레군이 싱가 단조 마시비. 재산 시장 토로 토네 시구수바. 저게 노주 쇼니 용에.
0: 딘데리 루진 골라. 니케나 조 예산 수쇼. 마주 의교 치세 창타 종주 디트 투산 하지 어 리제데기. 토마가 주 랑가 문입체 야 조야 무쇼. 체자 리지 투산 디게 의부 투산 멤버 지제 야 예산 수비.
1: 라드다. 쇼모라 소야오도. 란 조모토비나 리간 데니즈 조 근제 침브라.
2: 체자가
0: 接连俺就去不及让得到可他他们的着切度相聚内了马基站接不及来日日子内顿俺就特殊切擦西站里有三千米提人俺就特殊切擦着实地提下连脚的一银了朱生过了到时候你用过了早起总会宣布看了给其他地皮有欠账趁着咱你得到古罗送给忽然给伢的这首给送给
1: 有说让给哪个新贵呗
0: 新贵月
1: 着先着
0: 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

0: 동주괴 뇨르삽도와
1: 뇨르삽도 뇨르삽도
0: 제사지 상물 안 갔어요 부터
1: 사케샤가 된다디 뇨르삽도 제 쇠생부지 귀를 못 지체 지네 더 장세 제도부터
0: 예랑 쳇 올려다만 다리 기다제 제부디 야우 여비나 된다디 독수 욕샤쇼 야우 매비나
1: 야도 된다 야우 용시
0: 랑게 셰바 차샤 요르베 아
2: 두른 골라 지네 피다
3: 쇼마 섭사실라
2: 레스 두른 골라 시다 디디 골랑 안주 니슈케야 레베 주산이 우디리 다 한국시다 디제 차샤
3: 가부디나 데니 요르베
2: 디 골라 안주 요디 민민도라 급주 뒤 민부로 좀 더 차부다스 미요 말에 삼줄라 미토야 미도 제산 디게 레브리라
3: 제는 제라 좋아 근데 지도 왜
2: 제를 좀미 디디 년 요르시기
3: 제산
2: 제산 제를 안주 시장에 크습 채비

0: 계집마리
1: 잡을 소유가
0: 이 사바가 이게 왜 한번 쏜사 차버빈이 니가 역시
2: 밀렙자
1: 러리 아자
0: 그지 아자 감사 감사 아자 감사 맘수신 지금 교신 내 가네 이 드린대 여야디 지난주 소연의 주 근처 유매 다가 용비
2: 알레
0: 두균 배디 다가 대유기 왜
2: 두균 대대대 위인 이내 차법도 티부티업자 시샤나를 빼주위에
0: 아자 디 차법이 내도 말다 랑카부디 시대다 로마 안양수 제임도 미디에비나 니가 요르다
2: 예능에 조축과 같이
3: 조축과 조마시
0: 요시와
3: 요시하자
0: 종제 레제바 아자랑 뒤에 다가 용유 어르비
2: 예, 엘레니엘라 조축과 같이 고
3: 아자 자수부들이 정말
0: 아자 육수고 말이
3: 육수
0: 아자 육수고 형 말이
3: 육수고 말이
0: 정마
1: 라
0: 종제 레제바 고바침세
1: 나도 대리제 규린 거 신스데 토야민도라
0: 돈요미
1: 와라
0: 디제 인기 마시
1: 오네이 청수미 시야라 디콘라 지부수지 겐제지게 대추도 시고르사 이네더 니 지부수지 디 촌니 대추도 신게 매브자
4: 전의 청수 주리 대야마르베
1: 거콩메 청수 주리기 능은 삼 광동리야 라부교 가심버리 탄도부도 연예민도
4: 되다
0: 전의 청수당기 상인 기랑스라 저와 제수니
1: 맞으라
0: 주보 오용게
1: 这我请你买了见多些让给他们的了从这当一块去的我吐出的李斯小六给我找个小花酒李斯李斯你老三就叫我现在李斯主人过来我拿着两个给土山你的西瓜贴给是相互土山的大家主让给阿家了我的亲自死了吧李斯李斯过来听你配的阿家哦我的主人的接着打了有有有
2: 클리줄라
1: 영아 우더용아
0: 응
1: 주진고라 디디콘랑 안주 녀상 쉬에 레베 주산데니리

0: 감사.
1: 알레. 비켜라 감사.
0: 에, 감사. 감사, 감사.
2: 저. 와도 의교래 들어와지.
1: 알레.
2: 나 샤오마이 콘트르 고라리.
1: 에, 결라 감사.
2: 니셰 콘트르 저라 나 요비데 데미도.
1: 알레, 싱크도 바치비. 나 데메.
0: 라데다. 저가 나게 시에로치기. 잔농규 김도야. 랑글레가 농규 메산치베.
3: 기랑 강부도 겹지.
0: 델레 산메바. 야우제 마데브지. 고르 겹지 친지. 라게 가게 심도.
1: 남희지지고이
0: 라게 돈도 두산지 요르스고
3: 준비말라
2: 디 두산지 이리
3: 준비말라
2: 도피게 두산지 요리
3: 준비말라 디 총조나기 땅유겐 제시샬
0: 어찌 어찌 감사 감사
4: 나 쇼다
0: 쇼다
4: 라이 되다 야 되다
0: 용아
4: 되다지
0: 용아 저 란타로 로카츠이나
4: 조조리스
0: 조조에 룰카츠이나
4: 네주미이
0: 저 두균 땅유기 저거 가르비오지
4: 다디 게 여마지
0: 저비고 엄마르세. 아. 제네피티다. 제시 익저제니 로주 지고 엄마르베.
4: 에, 다들 제다 심다지.
0: 제네 종지디 우레니게 두규 중무서 조광지 편주 토르주 심나게시 진주민 주시야 내준제 엄마르베. 에.
4: 따라할 생미다. 종주 우레니네 단도부도 당유 사업계 담이 엄마시. 총조난 구진님분이 계약에 시안이 시사업지 러디게나라 당유사업 개무주자 나치고리 요마지 나수다 총총시야

0: 가자 갈 좀 통하지.
1: 야, 아지, 아고, 아고.
0: 야, 같이 가.
1: 같이 가 아.
0: 다만자 개가 중요해.
1: 아지, 마요다, 마요다. 나 보고다 가자 도미도.
0: 아지, 랑가 소통하지.
1: 아지, 나랑 소통봐, 소통봐.
0: 자고비 뒤킴 답이야. 교육 말해 아.
1: 교육 말해. 당도 딱제 제 중재 신의 통교로 봐.
0: 년년 파게오. 니네 라다다마 부수수매 주도치.
1: 아고, 아고.
0: 같이 가래.
1: 진짜 신발겠다.
0: 예, 신겠네.
1: 니 넣어셔. 보고 당도 클래스 교수 선자 클래스 화 주고.
0: 이제 이나.
1: 오다 내가 치시. 나 주고인다.
0: 소모 돈도 돈이 마치라.
2: 자서 저지라.
0: 나 제샤 제샤 로교.
3: 진짜 사고. 차차. 하. 딜레가
2: 지부书记, 我那 텁시 두가.
0: 텁시 장용아, 님 我那 승유, 어구다마 승유의 대배 조나시제고 삼중아.
2: 아래.
0: 염자카도.
2: 미용수지了, 俺最现在是 김对美这么人呐, 내最大这期节落几千下. 两个七百九十五只, 有没说刚刚有不？体外几多穷？ 俺从给奶奶养别，没见过那些皮呢。第几把高位，路口几只下？两个女的洗钱，俺女的洗，长隆用过时。两个去俺鸡蛋钱，一年俺一季月长来叠别鸡蛋蛋，长来叠别俺，腾出恰恰钱去做东西。
3: 这边，你也叠做起一个预备就上这个冬季鞋子，用啊。 야, 용아, 니 니가 수여

0: 보지. 가르쳐 버려. 개양라.
1: 그지. 무슨 소? 시다. 비디 사브리 야우스도. 보지. 댄데 갑치 봐.
2: 아차 정리. 되다. 롱리. 롱리.
0: 보지. 小將.
3: 야자랑 치요. 롱리 주다. 비디 금주주. 이제 폐지 금주니 임부유. 네 세스 체무송 아자랑에 고시겠라.
0: 샤샤 디제스리 탄들 랍제 나라 응유여 마시 디 로글레다 딘주
3: 녜 셴디 게비 응유 고야 요 마리
0: 셴디 푸비예 샤샤 디제 용 마시 망다 최샤 응유 먹고 싶다고 하고 싶지 디제 용 마다 샤샤
3: 대마요야 하려리 디 녜 뭐 용 럽저리 탄다 차긴 야고 요상 럽저 리기도 스피바 게요 마리 어디 돈도 마담 카르두니 아자랑 게가 럽시아
0: 다디 샤자 녜라라 야주스 크데스 로그웨 시부수 어두시 스니 스니 녜랍제나라 셴디 제고 스피에지에 라리 야주스 야우실 그이
3: 어디 계시 야주스 렘데유나 나다 어구슈크 아라작제 통주로 용그르베
0: 아라주고 두베 용야 요마 什么？你说很冷血，说很冷血。

0: Dios. Puso, si no me lo hago, Dios. Dice Yagla, un Yagla. Yacho.
1: Ole, la Zebjang la Yina, Nayi, o Liu San Chong Zu, Zhao Shu He. Dinjesri, nie tsajal stebi, nga zu chong zu sade yang dak jie chen xia. Hale, listless, qian ni qirang ge gen zhi xin da. Nie lian gu de qiu, listless.
0: Nie ran ka ba yu ling mi du.
1: A, ka ba ji bei. Ka qie song.
0: Liu xiao jia mi bei.
1: Ka qie song.
0: Nga zu la zha, luo le chu xie di ge song a.
1: Luo le chu e.
0: Tu do bie de da yi qie meng gu du.
2: 小江我那三组快三组啊连着个了年的路不都把叫上咋要不去爱有三组好的得了你可把洗掉喽跟着多了生意了生意穷不松钱呢那你个配图不对好嘞好嘞好嘞好嘞好嘞好嘞好嘞好嘞好嘞好嘞好嘞好嘞好嘞好嘞好嘞好嘞好嘞好嘞好嘞好嘞好嘞好嘞好嘞好嘞好嘞好嘞好嘞好嘞好嘞好嘞好嘞好嘞好嘞好嘞好嘞好嘞好嘞好嘞好嘞好嘞好嘞好嘞好嘞好嘞好嘞好嘞好嘞好嘞好嘞好嘞好嘞好嘞好嘞好嘞好嘞好嘞好嘞好嘞好嘞好嘞好嘞好嘞好嘞好嘞好嘞好嘞好嘞好嘞好嘞好嘞好嘞好嘞好嘞好嘞好嘞好嘞好
3: 가봐신 소.
4: 뭐라 로리 역시.
3: 가봐신 그래.
4: 어. 네. 단테 세다노 없이. 뭐라 단 리그시.
3: 다 영일레어를 레어 마시. 그래. 이들 나서네.
4: 뭐라게가 셰춤도.
3: 마시에모네가 로시. 쉬다. 가봐신 소.
4: 어. 간수선이 녀수 마시베.
3: 응.
4: 나나 종종 친수
3: 종종 날 가르쳐 짐래
4: 정가세니 수주가 주인사

0: 俺让最新进了，他多啥就蒙古进了，未必在外地定人大确界，过卡过多啊。党中央呢，他这三大全部解决，给用了微博杂秘书资源的。罗天聪，中国三百五年前罗局长还写重要事，三年几个编不签呢，三年他个编的转过去，他的中央失去业务停止时，其实俺让最。
1: 忙错了，第几天便错下去，根本就不行了。俺嘴来气呗，人家对面提醒去，两个男的开不，几个妹子热着吐不是的。
2: 秋冬的，也是我，
1: 峰峰，让给村头干了，我那姨在这歇松啊。
2: 喂，让给村头干了，下班，娘得变叫啥的，说吐了呗。
1: 弟弟，写的写。我偶然写哦，头目边这批也当的，刘三冲自己要的，我这头要个冷不是。我偶然吃过三天药，二他们说着关节被接了，南昌新大厅这三批亲友要的呗。对。让给学的。今年的药，等到今天再给，娘们俩看是走不进。
2: 伊呢，叫人不缺嘛嗦？
1: 钱么多呀，卡里呢？
2: 我没办干了，活着没准备其他没得，哪个还想去做啊？这边的穷嘛嗦？峰峰，让给我个菜他皮当头的。哈，我，听到的，俺屋上小三得月，伊呢人小光了，俺做对做那大菜几个心脏，头最没凶。俺做兄弟个个，从头做起，最多一年钱平。我觉得，偶然什么的羡慕我。
1: 他都做我的，俺俺做南昌一号菜谷的，等到中午五六年呢，经过明年当街，来个的，赶紧也学习，赶紧也。我打满了，赶紧就有的。是，俺选不起个赶紧的三百二元。
3: 俺寻个特别个赶紧我买呗，没想过的我有个台了，让抢么着吧，是吧样？
1: 今天先呢，俺让来到是这个人。哦，让给我开菜特别当头的啊。
2: 记者干了，肯定来人。哦，哦，听这是的。头目边这批也当的，决定个团大送上。俺最可怜个那些小伙，刚才的俺最南昌一号菜都为呢，西南蒙古的团结同时，南昌菜也最的，都显得更加多。俺最俺最这话拒绝，南昌菜小，偶然给偶然这话拒绝算的。俺让是用多的批当的，用对啊。
1: 用啊。性格的面积的差还是太多。
4: 有有有有，让学习让学习。
5: 有人，
4: 见到别说。秋林，
5: 爸爸。
4: 儿子，老三真是爱。哦，
5: 老连着意。
4: 秋林，看谁提的人了？老三面呢？聪明操心的，让我那杨哥也让着些。
5: 看着谢嫂。
4: 高峰的来天如何给你姐姐，我让最创造。
5: 我叫个两个养活些啥钱下了，谁不擦过钱下，都是他对江浙多少团多啊？大峰峰，我那请不下下。嗯，
4: 你也心急，不过对两个女学前不要紧，钱咱搁来是咱看多啊。秋林，下面呢都是钱，你先进了铺了两个蒙古兵的呢，第一阶段节，你们到克拉斯上学了的。
5: 钱能得人急，你也给人家请过。
4: 提人用过嘛是，不过两个蒙古的。啊
6: 爸爸，嗯，
5: 都不属于的。
6: 看没看没？有，嗯，不过的，全部欠下，不过的全部欠的吧。叫，哦，谁？今天你可下用吧？我你两三两个月，两个月噻，有，对的。哦，嗯，对的。哎，两个月学的。第二叫，俺最队长的，预备队长名单呢，送你用过去呗。
7: 年哪还收不着？
6: 收不到谁可以呢？
7: 年前呢，想着学习。
6: 当时，我你老春去去橄榄谈谈时，结果不中我先去的是，没过不赢的我啥罗事啊？没事，我你宿舍店去去不了的狗头吧？
7: 是，我你没得过了吧？
6: 没得过有谁？当时，我你给你听了呢。 每次毛都不接，重庆那做呢，永不忘过啥不通去。现在我你上班，我你也重庆那了，毛都不赢了，重庆那呢永不啥图书吧。
0: 우비 디자인 담야 내든디 키라니게 세바 제야 요마라 녜 세발레 제야 요마시 먼저 레드루와게 키란주 나그니주 축투치에 디네 존니스케 존네 신신니스케 신진의 기호니스케시 타마데 우비 디자인이메 기호네 타지르다 르바야 니네 카레스나 키라니들로 주주시 이네 키니게 수수능 메삼당쇼 류미 장바바도 더 나대어 마쉐 내지 섭지 취수 그제지가 장바베 더도 볼린 샤오 마쉐 디게 참모유 니 취주 봐 제마시 도시 키라니게 모르트비아디 그제 줘서 아
1: 단더더 리그룹토 마소 이네 덴데 리그룹토 승비
2: 제 니에 체네 덴데 리그룹토지
0: 제네 킹에게 모르크 와더 부야
2: 어 들어가나 응응이게 어 들어간 춘주 시켜비 도도 어 신망고유다
1: 당시 도도 응이러 로브티치 데데제 더비네 덴데기그시
2: 다그래
0: 두스리 우비 두잔 담야 내든디 기극베 세바 긴큐시 용도게 기극을 덴비다 시추 여서 봐 모르토비아드 긴데 세우르스는 또 아 말레가 차수나 기라니게 nga kinyik chua na chik chida yong a sam na shamli khide chau yume nga tu kese chok shi kinche to a
2: jiba
1: yong a
3: chikyab an la di kar sa lega di nga chik yi nye nga zi chong zu xiong fa ten zo lop cha la ni chudoy che cha chudoy che cha chudoy che cha nang tam ho lega di nga nya shiro Tul timna, nija aja suhu tebra amitu, cawa yun shamitu, nga chide neyo dekyursha. Di karsa naza chasuna, aji naza chasuna, nye bogus chija lamza leyo, lega chishu chembo yula shuwe shirayu. Lega di inji nga nyashiro, les. Re, inji nyashiro.
4: Rang shetan jikdo da, susu nashas ma lopchi, nga nashas lop, mobi kibwewe.
3: Ah, Marta, lega zeba khala shibchudu. Nye gyumzei seje, lega di nga nyaro chanda sabchuk.
4: Rang kenza ri, beti lega tse seba di, tanda lega rabda yang pozi gyanda lup.
3: Zi langge shing marri, lega di nyago chuk. Terin chidu, fengfengge chongzun nar chokchin chok, nye chongzun onyo langa nar chongzi chinji chok yi. Fengfengge nyamdi bianjo sachi nyerdu si yi. Zhao shu ke da, le du ruga, changme mutun chesu, nga ya guzhi che ur sikduwa. Nye dena, di chawa sangba chirisha. 제자녀 내게 전해디 녀를 정서시이
4: 전에 정기나 내가 지금 애서는 당말베 가리 지이구이구를 지려 통문도게 전이가 내 팬벌린 거 삼중에
3: 띠띠띠 인간한테 배저사디 수근은 이게 도저 규른 거 녀부이 내라버지 켜는 말이야 마신에 펑펑다 내도록아 보고디게 로친 주체 내가 냠녀에 싫어 요 마시 제장 알바베 참시게 거 삼슈
4: 단도 뜨기뜨기 지인 사가치 녀랑 시오 마시 니에 셰브라 니엔도 요마리 이네 니에 체는 총기나 레가디 욕쇼 치주 부펑펑게 총도 소리 깨지 야고시라 시에송아 미사마 승구 티샤 니에 데나 다리 펑펑게 덴데 중구리 라 어구송자 누슈 칸이 던제 갑교 쳐오르다
3: 니에 갑교 지금에서 럽교 마총아
4: 라는 직도다 로디게 나 레가 ngo 차바 카르라죠 산지 ngoya 레가 치 거비 미고고 와레 수유리 다라인 로 춘주 말다 타마디에 파리 조 맵다 수리 레 맵차요
3: 디샤 다 죽매
4: 되다 니에 시브라게 년도 치마리 삼추
3: 직전에 레가 니가 나도 갑시
4: 삼루도 기부도 안샤
1: 주비 Nganzu liu zang zhong zui, yu bi tui sa tui shidun yek cheng xi, xiang na nian sa xu sa.
0: Yongwa, ngin xin su.
5: Zhuo.
0: Yongwa, ya, guni, kawar ngin ba.
5: Dangzi chaga zhuo nian xin.
1: Taga xi.
0: Xin zhang dangda nian xu pion zhong ma shi bi, tong tuwa dangzi chaga zhuo ngin ba.
5: Achi.
1: Ngin ngun ne gu bu zhang xia.
5: Ri. Kum xi jia xia.
1: Lie ge chua wai guo bi tong xia.
5: Zhubi, qian te ri ngin ni lia kar yu ne?
0: Dangzi ne guo zu xi. 俺做五百多张，对就对，一个解释的个，写不出的， 人工的 우주 대비유다 훌심시라메바 더더가 줄래가 마두베 미디게 만주 10제 여와 시국이
5: 영아
0: 니네 우유니 줄식제 10제 로교세시디 야우스도국이 영두게
5: 영아
0: 어 두산당구디 流程领事啊。

0: 콘주 나르도 아 미시도
1: 해지 슈게
2: 니에라 세베 가이 가레 나데 구데베
3: 가스가 요바
2: 니에라 세제 텐다시아이
3: 급 기주라 아
2: 샤가 샤가 주니 봐
3: 나이라 세가 용세유
2: 딱딱해서 니엘 아시아브레 라시아라
3: 자니엘 쉐다 우리야
2: 저 아지야 저 마지 다가 데도 아 데기부스 도니 다가 쉐도
3: 알레 용아 와야 쉐다
2: 니샤 니엘 나 데제 삼시라 담기 니셰 콘 펑펑게 손도 쏘제 냠데 벤조 니엘 고 승무드괴 니엘 알리야 랭게시 구지제고 팅웅 아라니게 남자 하시 니에브리 이네 리투 중요 마시 펑펑게 리슈 제베 망메드 레스나 장게 펑펑 세가치 디네 삼레 야고스타 남자니야 카르도 스테다 용도괴
3: 용아 니 삼당쇼
2: 용아 용아 장게 가 세제 대다 그리
3: 알레 니 잔 랭게시 제유
2: 에지 니 잘 봐 랭게제자 추 랭게르 스테가치
3: 그래 니니 임바 임바
2: 아 용아 용아 용아 용아 쉐다 쉐다
3: 장게 가 로고체니 총우기 시고자니디 영니 수임에 제슈시다
2: 아, 지미소 펑펑게 나와 마담바 란세주 샤르토
3: 펑펑게 칸에 제마시에네 샘날 가르성브레 랑가 싱그 유베 아 니소레 퇴주와 안서 총소 위조체가 용버다 갈레시라겸니 남치스부터 레그세대도 루부 톱자라 사바추 용버지 랑이는 기부 용버도괴 아 된다디 니 닝내신다 디제 죄비 님다 죄비 이제 미디 수임에 심부채니 롭수 야 50개브레샤 마세 제만에 내 수딘 제방라베 독수인 채우시
2: 대다 디르베
3: 어
2: 제제 채우마시 니야 신주
3: 수레
2: 깨단제 직 지비네 람사게 링지

0: 기라니 대게다야 염세 가리 임에 싱그이베. 에
1: 싱그이.
2: 싱그이 싱그이.
3: 쉬었다.
1: 각사디 디 광기 의교 롱우 전다들이 봐라.
2: 부품 분개셰베 의교 롱우 전다들이 봐.
1: 계지셔야지 베니. 로지를 튕지지 그래. 양나다 와질 튕지지 그래.
2: 응니를 님도 제녀레 양도 두사르 제제제.
3: 전다디 마리.
2: 전에 제다 농제약 된다들이 베.
0: 전다디 마리.
1: 전 된다 가리나.
2: 네 심하죠.
1: 다디다오나 응니 우비 튀김을 담 요마르베.
3: 우비 튀김 담야들 레 튀르고 레그지. 두링은 이게 다 추르베.
1: 전에 저 화유브리.
2: 제사. 전 된다 가래.
0: 계란 이게 단지 낭이 원래 쉬스기요. 원래 하고 쉬나. 우본 두산을 담 투브리. 원래 하고 마시나. 담이야 다니라 마도.
2: 가르 원래 쉬고.
1: 가르 원래 쉬고래.
0: 셰시 총소원윤린가시오자가림바
2: 지금 디 년치다 로년나로 척부동 규시제 규시디 300군로 사지 고레사 마세 방다 고도 니에 셰고자브데 스킨일 방다 가르요아
1: 지 방다 가르요
2: 제사
0: 기라니가 되게 제다디 방다비
3: 제사시
2: 어제 저다마 쿵루메바 쇠바디 드는 마시오 뭐
1: 싱그니 튀김 치다이나
2: 제사
1: 이제 가라스 그래
2: 가스 거래 아 많이 하여 제브라지 타그라보 빵다 고르메도 많이 하여 책도와 타그라보 안에 쉬부시
1: 저라 삼도다 너니를 타다 우비 튀김이 롱우 라렌데 요리 시용 장아신 비는 맵 처음 말베 계속 계란이 있는 장아신 부두게
2: 제사 제 너니 레버리 삼부에 시용 잡이는 담투 말이 너니 레버면다 진이 삼을 가르던 거야 아
1: 솔렘버리
2: 타그라보 시용 다 봐자 제사 제 시용 장아신 비는 김차 사브리 나 시용 자제 초 가르래 타그라보
3: 뒤샤 뒤샤 니엘마 되다
1: 사티 근조가 처바 제브라 말베
2: 근조 처바 제브라다
3: 기라니 게다지 기라니게 시우자브리 스니메 당토 터시 쇼니 응원고 진예인다
1: 아 네
3: 자삼도다 총수 우린게 시우자지 불리데 니디 위교로와 미르다 제사 오데 줄사브리 레드 저 전에 용 말다.
2: 레 전에 용 말다.
3: 니부디 기니를 공내 유나 나 저 러다 생애이.
2: 공내.
3: 어, 양게 전에 수장도 가보도. 야면에 수장자도. 삼루스 도다.
2: 아, 안 쓰여 총수 총우기 세고 자녀디. 오네 오네 그니 입에서 도와.
1: 네, 다른 은행 은행에 재매다.
2: 은행에 은행
3: 지금 뭐죠? 삼루야 오십 동안 다 하지.
1: 네, 도서도 직전에 어떤.
0: 왜, 수가? 다 그니 쇠바 재주 마시. 수이 매 년 신기유. 댄데 거리.
3: 댄기 토부도 왜?
4: 응. 주비. 응. 네 리지 제사. 네가 올 주신도 유입시. 견담 견디 숨소니도.
5: 요, 주비. 네대 두산이 서주유. 올 주신도 유매 세미도. 파슬라 미드게시
6: 신소 네데 뒤자니쇼 우주 진도 미도 나나 우야 시스다 정아 되다 디데스이다 당도 우주 진도 유베 미드게라 우주 더블람 세브 소고기 디네 드브세 맵 뒤조 콘주더 줄이 좋아다 삼류로스교 정궁 안에 우주 진도 유 소고시 용아
4: 전에 주변장기 우비 김장제 대대 우비 김장 이슈디 근처 교실에
6: 도시 건물을 이제 보고 싶어 간다 담아디 참모 우주 진도 우비 이시유
7: 부풍풍 아자게 칼라 템 숨제 잡 수비 니 수비 칼라 사야 감매베
6: 혹시
7: 진지만의 숨면다
6: 어찌 드디어 마시다 자 아자랑 그 수비 칼라 사야 갑유 감매비나 아자랑 수다 생마 싶어 아자랑 갈시 오고시
7: 나 긴서 숨제도
8: 赵光仔，创造王爷能干个小家伙，干啥？卡里，小家伙你多少天就参与别啊？没事干小家伙你找不着的，你小家伙没得，你给每个的连麦小角的，你小家伙那么家呢？看到俺未必就在那等表示，小伙子在这找谁？没事呢，俺让你瑞昭先去过的，让班上同学支部书记去的，你让了给表谁比？刘三同学支部书记去的，你让了给表谁比？他弟呢？你让了给表谁比？看到俺书记在那么家呢？你让了给表谁比？明年还要加卡里吧？ 今年的小家伙你的，再吞吐不起，再没吞呢，俺同俺们在老师大楼堂时，明年还要继续学啊！可是虽然俺赵刚子的小家伙不是那么，也没得破的了想。

0: 장계지 마셉세 가시가.
1: 장계래 셈 두원이. 지세자 레가디. 니데나 니가 차세도 와. 수아. 드림문에 수이메 셴소.
0: 땡케 두게.
2: 아. 자. 야, 대대다. 이제 지야유. 어. 기라니 쓰그지야.
3: 영아.
2: 네가 싸 어. 아자 회유가 나가네 죽이 저지야.
3: 아니 네가 시도 정조네 치. 더 로지의 류가 정조 나마 용브리. 랑 가르신 뒤도.
2: 콘준 안에 서신 더피 더 레신다 진유 여르베.
3: 자데 순유 여리. 로커 세지라 채널 탑시 맵체 데브리. 네 로버차가 친베니 아니게 락체 신문도. 주고 체크 세지 벌는 수 김베 투요 말이.
2: 요, 네 신소. 채널 더미 나가 저시. 네이 세를 아 충두 콘준 안 차기 오서 왔다.
3: 더미 알롱도 차브리. 라마미차가 친베 로디게 나라. 장노부스는 의사 두고 입어 거지. 아단소르네 사베 의디게게. 장마 장노부녀브리. 이내 장노부스도 남들을 따오리. 정지시라마 준자 응외시라 사투여 말이. 더민롱게 장노부든 장마 정지신다 밀어 존자. 난 소화의 결결 침브리.
2: 아래.

0: 경외 생각 토네 딱제 난고도 그 경외 싫어 로도 싫어 뒤에 딱제 난고도 변 이천 쉐세라 펜즈 생물 쉐세라 다지 시제 사부도서 네바도 셋이 토병 안에 셋이 댐병 안에 안에 자 비 안에 배주당고도 니에디 가래서서는 넘시직 배토네 신뢰 넘시직 배토네 딱제 치고 배나 차차는 다르게서 넘시 푸교를 하자 챔부리 골을 용 골을 세부 다 죄제 토르토 죽여래 죄제 토르 치면 나로래야 변조되다 믹세진 차 대두 아니 넘시 견도를 떼네 넘시 개발을 떼네 아니 내려 딱제 치고도 금제 가라서 넘시 원상 몰래 내 대수 제도는 그 법 토브 체거요 주의야 부 체거요 넘시 다다 마데는 로도 세게 키기요 로도게 제부 민토고요 말이 로도게 제부 야고 다토고요 말이 제사 넘시리 부시고도 신이 마부고도 데네 상감리 부시고도 뻬네 내게 주 내게 지게 밀 팬데 주디 던도고 자외 자게 신게는 주사는 주 태인고래 제사 세시 개바 세시 오 사랑데 신스랑게 개주게 아니 내가 법다 줄 좋아요. 제사 상합을 보시는 것도 뒤에 뿌다 보시는 것도 뒷마제베 내가 변조를 보시는 것도 마음에 내디 리베션을 돌쳐고 리베션을 뒤에 아니 말아 하장 창원다 최시 토벽을 높여주는 것도 뒤에 높여주는 슈스드 가래에서 다르게에서 전부린리야 아니 지금 내 뜻을 쩌쩌디 여러 개 계급 덮친도 소리 인지 롱바 프랑스 롱바 저만의 롱바도 소리 내 하장의 세시 토부덕고요 내 망보요 법세 토부요 뷰게 닦고요 딘데 체고요 제사 아니 마음배 텔리아 내 심주디 리베슈로 절 조고도 디엔 서구디 캐주 대비 리베슈로 절 조고도 kejuu tenbe sadu shingzhu le pike tangadi. Chesan tenle rikbe shungluku dakse de meyane yungu yomare. Zi gyaagore, shiecha, shiengore, cenri, gengwe, cenka, namshi rikbo mangbo jik tenne dakse jeje. A gokgoy ne likzhub yona, ane neg shimzhu de yagu chogu. Chesan ngede bygu shugu yu. Jigi ngadabu jil cha xa su na da shiecha tepja chi. Yusui nyarsa chi tuzi chi. Dinde jige da darik de tamshiyara shi peche, naya shimchu chegur susanba di lungbu deya liya shiji rinne shingye mi nyungja bhe gyunri mada bhe gyunge, ane ngadabu daa kili singe mingda je ane kebu yin tongto je, manshin shinto je shiiga yore jisan di tsangme kembu naro na nye deri deya shu deya de jiga da rinne ge gangnu ge jiga byu gui tsam je da jiga lenge zo nyanchu shuwe me shu jiga ngale shiji shuwa, ngale lakse sab shuwa ka keme. Di to ne karse se kyogore, ngazu longbo di ha jang ge shiji ringne matanbe sagu shimbo di kenpo nangu gui. Di la to na nangu gui. Che sa bunjung ge maungbe che jige shing zhole lak dun to ne ge shimju di an rikbe shung lu tol dakze nangu gui. Dakze di ya an rinbe rinbe ge nye le genang ge rinbo da tura, di ne geji rinbo le ya ge an shu kya gu. Di dian yung tu gu re, ne sa di, ko lo do di, sa chi de ge mik se chen yin ba. Di na lo ne, mi ri li pen pa gar do, ge chen gar do, nam shi li gyun do gan te chen do. Ane, ne di nam shi pu gyu wo li ya, mik se chen gar do. Se shi to bi, sim ju gu, je wu gu gu do ngun so li. Di, ni ba du zhu gu wa chi, je sa nye di, wun zi jik shu gu yu. Mong bai ne di, gyum zi gara san, da ri ke se, 신례디 몸에 신례다 저요 말해 마시지 신례 전에 별잠 마세 맞아 변정 서구지 갸나르 서구 망부질이야 신배 신구도 되요 말해 이는 먼저 콘조 신기도 좀 그래 신례 대수 제고 그래 좀 생각해 다른 먼저 개형 초진 에 니초 초진 니초네 아니 종로 저게 강안나 시슌고 년전나 아디네 가서 익지 망고 저 롭종 지도 잡아. 구부정일 칩 다 배대 제도 미로에 지기 내주 가져 주 중소 쓰나 나라도 군대 아 계급 대리 계급 대리는 아주 마드제 탄잠서고의 지기 마토네 경과지리 아니 계속은 문제 정적도 말해야 된대 이내 계급 대리 스 된센데 송유데 디나르 말로종 지도서 봐 디낭도 안 당고데 신뢰 피게르샤 둘이 아니 대표 야고 지야 돼. 신뢰 야고 지야 돼. 제사 가르순 신뢰디 다가서 이제 레리 말해. 디 데르케스 계급이 제게 된다 첨부 내가 첨부 돈에 소비네. 아니 계급 되는 게 자와 교대요. 제사 맞아 신뢰를 돈안난 것도 신뢰 제국도 대한 세리 돈에 제국도 디안 체리디 고꾸네 리베숑로 토네 다제나지 딘데치르샤 엔디 게라 사부데 토데샤 루규데 토데샤
1: 시리디 외랑 디니 초 로즈비 인구 디니 슈로 헨조 시리
2: 신뢰니 기가 피게기 시즈인라 사두 둘이 내니 회기 변조 타게 용의 무시 사두 내기 퇴래 퇴럽도 퇴배 피게 보아라 지조 리리 칸이 예난다 예지린 배 신윤기 제주는 배 신대면의 소중 제발 동진난
0: 다 되네 아니 예 지게 문지다 시슌을 저와 지조를 비교 가르쇼를 소소는 민의 소경자 민의 망부고야 민의 대양 지게 시지 신예 제 레르데 슈토브 잠시 민바 시지 세 토브 신예 민망 고도 예등의 고는 쉐비 다 나다부지데 킬생의 민단교디 롱부데 미메베 닥세리 세리 망고 고고요 시고고요 제사 민의 소경 될에 안 시라지 도나난 고도 오늘에 데르게스 남자 망고는 그 요레 벤조 조소 망고 등 그 요레 추제 망고 뉴고르리 신예 미요 마레 나즐레 고 차샤네 딘데 냥가 투데요레 강보즉부 강보침부 나로 동부레 아니 자라 추제 엔지게 심주자 락제 망고 사부제제 대요레 감나 카게브제 뒤샤요레 다디 차즈 우다 디마다 시시요 말다 디베 뒤샤요레 디도네 가르조 미니 덩게 요 마레 지조 토할 차시네 딘데레샤 니마 심주 로마스틱 단조야 하람 뇨뇨르 미뇨뇨레 콤보레 디기네 라브레 혼네 퇴교 미 콤보레 제산티 구도 미네 소교디 지 세쇼네 지 데 도나난 구도 판 타나 파시베 김다 주 임베날레 데 도나난 구도 지다 제선 데르게스 신뢰디 조스 메디 조스 담질 지교 메도 디 체리 네 쇼고의 레디 근데 집에는 코레 린탄 요레 코레 뉴부 요레 코레 핀뉴 요레 케주 요레 디 야니 쇼야 요 말에 때네 신뢰 될레 데 지 나를 하지 냠뇽을 돈에 쉬어 싫어지 딱제 남에 능력 요 변종 거 신뢰 될레 딱제 남에 디 변종을 남아 잠시 말이 디 전부니게 미말야 로그사브 지기요레 Sam mixe je, kuryu mixe je liya, du dinte chege, gedan dinte chege, nengda dinte dos. Ngana zu zhungui gegeb du dobchen chege lu zhungu gu yorba. Ngon xingli, ngondyo chege gegu zhuzi zomba, zhuzi chue ga yore. Di segu meri ngore pi nubu duen shos. Di yindu zomba, ngana zu bengchu de liya, minne le denje, minne sabu le denje, xinde minne le denje, yage dan gu do. Pama choy na le, 지게 도나난 것도 학도에도 룹조조를 차시합니다. 신뢰 룹조 룹조조 차시합니다. 이게 비교 쉬어야 돼. 신뢰 딱제 지야 돼. 개체부를 지린 요래. 딜레 지게 시제 망고 장아 요래서 도 쉬어야 해. 아니 타는 지게 지게 레리 자만 지게 돈에 차시합니다. 신뢰 딜레 코레랑 그 자외랑 시치어 딜레 아니 도나난 것도 아니 지게 개차슈도 가르치고도 서선 변종의 신뢰심주디 아니 지게 챔바 메랭월에 민 메랭월에 다디다 제유고 미는 망부 안에 차원 주디 난 것도 시슈네 나 원에 다들 갑교 숙친이 도나 숙친이 도나는 거 요래 디 야오래 디 당리 숙으로 디 모두 난 것도 딜레 베데 원에 가오다 제수 일하래 안에 지게 도담 나냐 소연을 도담데 지 카시님에게 나 어 디 심조대래 제물아 좀 만나 봐 안은 아주도 지다 지게 체리 진행 인생에 최 오늘 같이 님에게 뒤주 덤진제제 배수나야 아니 룹조초 지게 랍저 신뢰가 룹조나는 오늘 장에 지게 시제대 야부창야 배준치야 지대를 가신지야 내리디 자칭부질 지제 룹조자 제비니 은단데 상부 뒤주대려 상부 제민토르 삼제 아니 부구슈아르 가르서는 신뢰 심주디 차원 주디제제 난고고이스 디안 수수 유론 수수 캐주 대배톤에 난국의 세제 은비구 쉬어야 된대지 은디 레르게 첨부질 주도 제산 니 레제가 주로 가르 쉬어야서는 변중의 내가 심주디 문에 내리 유대비지 단대인 난주 시제 마다사 코나게 난도 망고시지 또 투고 요마레 세세 슈투고 요마레 디제만도 지기 대란이야 은 린다미 없이 말이 제사 지기 단대 뒤수대래 아니 장매 차원 주디다 고군에 난제 어디데 제과지라시야 대신도 내가 심주디야 먼저 변조 안에 고조제 변조 안에 아니 민망부지다 안랍자 카네 난제 아니 지 퇴고 차로 당야 부다로 당야 자기야로 당야 제제 림베 림베 이게 지금은 세실간 리야가 제리야 아니 배준제 국도 아니 네 비구 쉬어야 된대지 안 터지지 레전 용수 제제수
1: 니가르니 워자르 치위에 강종 인디 리위 무규 차동알라 전진 모모 린티디 니가르니 지도 点别 사도 인디엔 당가라 그그 남방 주지 계산 매도 서도 点 니가르니 튜럽 사비에 변종 서바이 변종 서비 여기 미리카기 미모남 튠디타 야즈인비 튜럽기 년아 삼여라 중화 미리 지든 서비 도시 체린 포 동주 주닝 조 제신 미리카 와라 변진 종타 비리 냠지지레 군디 당리 계용기 미리 튠지 야튠기 비상크 뒤주로 슝는 계류 변종 사르비에 벽이 등을 타 참비에 뒤지 내비에 피해지기 렘비토 규유라 피해지기 둔성 사바라 시수리 초용리 피해지기 도시 사바 라다르 체비 뒤지 내비토리 사두 변조로 피해지 동위 문규 그 뒤주로 슝는 계류 변종 사르비에 지도 点别 벽이 주진 订阅帖 健康 기문지 등부주바타 사두 健康 분류 초두 송종의 숭능 겜유 계급이 健康 세배 토가 서둔 제주로 숭능 겜유 변종 사비에 탄삼 독된타 허승 사빈기 지지 루양 주여帖 조용리 탄삼 딜링타 탄삼 사빈 탄삼 타계지기 누가 제지를 당리 계급이 타딘 타다르 문주기 라린 베드윈크 조드 호타 체유 베베 튜르 사바드 양규 렘보 사바라슈 여기 미르카기 미멍기 모두 교용리 튜르 사비 방기 표정 제주 라린 터진 단리 듄지타 조주 제베 지린 지도제 点别 지소 링루기 변종 사바 등지 别的 호타 체규이

티가니 초비 장람키 케치 칭내시이 미코 코모초타 장람리 튠비 람신리네 카투 미코 퓨도 마동 콩키 케치 레가 신시 치우수유 티가니 초비 장람 코모네 하세 밝키 고수스이 미코 네티 조치 사토 참비 미코 키 고치기유 코메 미코 툰비 쿠르교 코간키 당지부 수지 왕린허이 니동추러 퓨네 튠비 응윈소 로지 전치 니숨레 싱기메바타 타자 지단에 채나 로치라 전치 갸드 십주 싱기유 팅응윈소 치네 퓨도 오월레미 타자 퓨기 켄덴 튠세 게용기 사제 칸사 친송치기 유지 숨지 코먼네 체치 미코 키카 로라 초디 규바타 람파토 쿠니지우타 아친 등급 규지 스버토 체미 응아동하게 당레겐네 퓨기 사군수리기유 디가니 스버토 체미 시동 등기레 게웨 암도 법수이 니동 주러 소베 장람 샤동 투치 암도 법수 티 퓨도 주웨 법수 당부티 인바 창미 규응충유 로니 슈나 소베 장람 키 암도 세웨 팅아 치초 한저와 티자 미베 종총 충충 티 탈게 콩피 키 퍼규 퀴 키 진시도 교류 소베 장람 렘티 용 샤동 도베 티 퓨창탄키 종총 충충키 총규 대비 피게 조구수유 롱니슈나 미콘시지 암돌 규미체베 주부탕위소 티신 체진소 콘듄치베타 순슈 칸살 피신 구급망부준유 장람키 풍규충와 천수슈치 산내리게 종키 당래 직슝칸키 잠토 미콘키 비수 짐퀴시 칭아준유베지 암도종 당래 직슝칸키 세지바 우츠 그티드 사토 미고 팀탕부 조츠 창매니 투치 짐괴 티준부지 티조 짐부츠 캉스 탄스버 토신 창알 친원 소게 간내 간주 체바 点棒 투블라 사트 피게 타 미지 튠지게 튜르게 류사봉은 투치 숨지 디간니 스버 토체 미 시동 앞게 초 숨심베 너주 법수 임바 타 창사당키 디웨 퀴토 내유 티니 초배 장람 장충 콩기 케치 퍼규 퀴타 섬뉴스시이 너주 퍼수 준비티 퓨친 퀴기 치소 타 변조 뷰다 콩피 용규르 니치기 니버 튠유 유고와 판주 총우 치바 타 미코 시지 퍼수 네 튠바 타 티가 주외 규심나 너주 퍼수기 전장 쉰바 시린 시취 니다 치수기 레레슈 티양 콩 탄 초배 장람 월키 레치티 콩로 친토 치브네 충유 초배 장람 너주 퍼수기 전장 쉰바 시린 시취기 아니 하세 훈주선에 임바 타 롭친 훈동 짐주 롭친의 이 니동 중니 러 레간 슈치 너주 퍼수수 레가 제비기 레간 슈 접급 니코 토 소괴 치다니 민도 타지 망부유 니레네 토 치레기 레치 되니 퀸충 피게치 셰슈주 균시 숨지 너주 장람 손제 퀘토 지디 추고르키 퇴감 얼신이바 타 장람 샤동 투지게 로 탕부 탕도나 네디르 원소 조세 덥십주산 판윤충이비시 초배 장람 송주디네 너추리니 칸키리스바 딘비 지루니동 추롤 네디에 원소 조세 전치 직사 추예윤스메타 너니 로코몰 원소 조세 전치 추주시구삼 싱기도지 숨비지 탄델 하스미코 퍼주니 추니 팅아 참탄신이베타 롱은 니슈이코 미코 탕부티 네디 주급 네디 망초 창미 가비치시유 龙文尼叙那错别江南地尼萨杜皮格东为贵气吹过西坦扎拉吞之一坦地基格这三十间日江南下东土别萨杜边角皮格主角吞金钱儿平均国通松追策略公司几个经理王丽华一坦托我所给不是牛牛日啦我所东西洋全纪念面坦的给用圈土去预备错别江南皮格牛不用于日外语及松日第六金的西北派初北江南托军主部米听起写东家温真切一个他为所温真切在转通求积累给一个人米日看给米忙给边球人不他军之人不地基给人不金看给人不提制度点别作为确实决心于新的准备刺激您听了住上京将四兄三九兄列看起我觉得国家不主席别去全作为目的三九政策从都听我不错心我去批人去批给秋天政治跟政批给主席他我觉得政治跟政批给东区给总领我觉得我们是三个别吃完连养根本是上京将政治跟政厅党组书记选拔厅长刘志强去你多你三个轮就派上京所熊人激励起中你参案你预备拿熊人政策

0: 处处进处，处处进。
1: 콩키 공부 친구 티니 동면 가신 인라 쇼미 순수 야인 콩미 공부 당부 티 샵주 공덕리 랑처 원당 저도 추 콘서 공부 신시 지도기 가설라 청년 충교로 수와시 태디 熊 치배 함사브니 치배 강부 차롱 용외 치도 심주 당 사비 치배 인배 치배 금주 차롱 기 개주 당 뒤니 취급 체휴 조당 야부 미발 여성 치도 태디 熊 치배 함티니 양신 시원하 람티 딤쇼치웨 콤보티브 디싱 기베 촌나 시용이 추구소 콤보부디타 청야 계획거 강바 초용이 디교치토 티주 함조 임베 함조 기타게 기베 심체미 태디 슝키 나모키 치부용 축제 치베 튀친라 치부초 튀친 쪼부용어타 디탕앙 차롱용웨 민드쇼 함 차지로 고르게 당국주 거고 인라 고르게 하는 격치 함 차지뉴나 차지 비교인
2: 八卦四处浪过汤，三个开发手机八百日的内存预算，预防八卦脏事看了片段。我从高了片子日本面板吹得当别具能做，八在轮中当冷水团吧，八卦三个开发手机八百日的内存了，预防八卦脏事看的日本面板吹得当别具能做，预防八卦脏事看的我用的直接汤，前来明年八百日的内存看了大空气，预防八卦脏事看的给用的木质产品是硬币。
3: 既然了，八百里的内政日期，你从高了片的录制囊出了，里面切取的两米两囊出。这类的垃圾汤，学生的学区过年拍完各处学。预防八股脏水卡给这单及时切过别句言，八百里的内政卡了，从高头片的细节两米囊子，我古当高速过来没过。他在上面，他是中间，尽管去两间房了，可把按照两个月估计出去送啊几几个。
4: 他在三年，他是中间，尽管去两间房了，可把按照两个月估计出去送啊几几个。陆军的军兵呢，冷却团了那边，出个轮不马错，军人提出，变得绿不绿也还将要不余，如果绿不团了不谈，还将吃不余。你可给老早错，绿不团到边吃着。开始去给给我提出通讯呢，我吃不起闺蜜。第一，看上了台湾大南团不谈，台北可怜土干给你根本狗生不啥注意。 各地段苍蛮落在陆地上，拍卖了陆地，背着落单糖，几间酒窝送了店内，阳台被洗着脱土，开始去给客人了岗位旅店面积被超过十余不行呢，开给高额的三万两呢，结束今年面积冷缩性呢，那里让土狗鱼不一起切巧。

0: Tiring anzu loge badru, lamdi, ani lemba, kaji, jilina loliya, bola mola liya, kwenju ne, ani nyongzo, mune di kandere dosi, dagadro.
1: Te, shabsha ji, ode jik tsudash taro nani nangde?
2: Dewa shushtu wala.
1: Naze?
2: Yangu shushtu.
1: Chana, lemba di tibu duwe?
2: Da di hao hao maso wala.
1: Te, loge badru, lam, ani kiran liya kuya ini.
2: Naze, naze.
3: 한국인이나 티톱로 보여주라도 하고도 공부해 주자마야 양모시오도
1: 그래서
3: 대회장한테도 야가 차오다 죽을 짐이나 오늘 난다 용서되면도 봐.
1: 다시는 렘바디 기란티부도 왜?
3: 아래 바도 사직 사베니.
1: 다 기란 책을 틱스들래 부야이 기란.
3: 그래서
4: 너 한국인이야 건강한 사람하고 나 시텐데 로지바도.
1: 어디 기란가 출발한 남자 티나소. 너 기란이야 내가 부위.
5: 지도 카바르 레고르게 구지 추추 직추 추추 직
6: 야미 김베 너궁 대부 메바타 너궁 카바 너추 약스된 바 고나 고유코 로칭이드 로스 직진 제모도 와서기 야메니 추퇴시 교부 칭피 당도 피타 칭비 당기 튼세 칭피루니 계급기 치와라기 유베 야메 나츠주시시 지신기 닌줄레 주비 민추디 원투기 릉교 탑람기 고니 민춘 나공기 사와게 돕라 민추기 규림나 갑갸미 고비타 나공라 폭도 미베 토니 쇼균 강야 미바 야네 상토
7: 균통 야메니 리탕 대외 정신기 야메니라 편부유 규림 용라 십시 유비 십시 비치라 겐린유 카바랑자 레워게 구지 추숨 구구 구추숨 산예 라스냥첸람 후캉면캉키 니드부살베카지 칭비탕 나녜 디탕디네 시그지 루무체 디쿠요카지 칭비탕 나녜 면제총캉 로고총게 니동치 권불람 포가룹총탕베요카지 칭비탕 나녜 면제총캉
8: 어머 김이 신부디 가리 김을
9: 빨라 ཉེ མ ཤུར གུ ཡུད པ ལ ཁྱ རང གེ མ དེ ལེན པ ཁ རིན པ ཅི ཐི པུ ནན ད
8: མ དེ ཁྱི མ ཤིན པ ཅི ཙང ཙང ཀྱང ཅི དེ དེ ཝེ སེ མ རེ
9: ཝེ སེ མ ན རེ པ ལ པ ལ ཁྱ རང སེ ནན ད དེ ན ལ ཡ པ ལ གེ ཤེ སེ རིན པ ཤི མ ཅི དང དོ དེ མ ཙང ཙང ཀྱང ཡིན པ མ ཅི དེ མ ར ལ ཡ ཡོ པེ ཅི ཤི མ ཅི དོ
8: ཝེ སེ མ དེ long ni shula do chim be le ban ning ba chi mu me ri ne xu xia la de su be ma di bu ne yang wa
9: xie xie ji be tuan zhe yin za tuan zhe shuo zhe ge cha ge yin ne zha tuan zhe ge tuo da mi ne zha xin be da mi zha wei nian bu xue di
10: wei xie ma xie xie ji be tang zang ji ma
11: lu gu de gu wo yan heng gang zhang ji wei xie ma de song kang huo ge chong ji de chong xi gang guo da ang ge ba wei xie ma de song kang
6: 야미 김빈 너궁 대부 메바타 너궁 가봐 너 취약스 된바 고나 고유코 로칭이드 로스 직진 제모도 와서기 야메니 취퇴시 교부 칭피 당도 피타 칭비 당기 튼세 칭피루니 계급기 치와라기 유비 야메 나츠주시시 지신기 닌줄레 주비 민추디 원투기 릉교 탑람기 고니 민춘 나궁기 사와게 돕라 민추기 규림나 갑갸미 고비타 나궁라 폭도 미베 토니 쇼균 강야 미바 야네 상토
7: 균통 야메니 리탕 대외 정신기 야메니라 편부유 규림 용라 십시 유비 십시 비치라 겐린유 카바랑자 레워게 구지 추숨 구구 구추숨 산예 라스냥첸람 후캉면캉키 니드부살베카지 칭비탕 나녜 디탕디네 시그지 루무체 디쿠요카지 칭비탕 나녜 면제총캉 로고총게 니동치 권불람 포가룹총탕베요카지 칭비탕 나녜 면제총캉
12: 여튀기야 니메 차와치 나공 흐롱당회 장슈슈 로게 파주 니고 치쿠디 습토 사퇴 넘시키 캐줄로 민네 세유라 니고 키 뉴부양 쳔부디 유베 나공 탕 니콘 커디 켄양 참부유 리지바 균디엔 총고 소치디 켄양 참부유 대외 니고 탕 롱고 철추 양고 토블라 수불 켄치 수체리 부시 원토베 마치 모동 양갈 부시 원토 칠르주디 로게 파주 니고 치쿠 당바낭 탕 여튀기 양 니메 차와치 나공 흐롱 당회 장슈슈 로게 파주 니고 치쿠디 습토 사퇴 넘시키 캐줄로 민네 세유라 니고키 뉴부양 쳔부디 유베 我们的汤尼空可对群羊参不去日子吧军电冲过所期对群羊参不去体外尼过汤龙过七九羊过头了苏波群起苏切列不行温头被马切我东洋干不行温头七六九对我一排群尼过七块当不能汤
13: 这样长啊其实这里都是猪的这个地是给了开药买的让不落亲戚的买的韩立方的白居士当的爹娘的救治做呢人中的面子里车站站的捐钱面都拿站哪不也不去吃鱼所以这门友的爹姐韩立方白居士当的这个人都是干不就站起婆婆当所以这门友呢去去地来人子去婆婆当俺的休息当呢所以也不去领给
14: 这样我是想想都是也做苦下了你让了白居当亚的韩立方给吞下三百的人的记录了呀你们我了呀慢慢细细的南部了呀南部帮部也不需要的韩立方的我那也要多韩立方跟踪点给阿们那个班的文字也不是那热闹他是温州崇德强国长韩立方从康公司彭龙苏
12: 米主三百五韩立方从康林国下南区杰克布洛车卡追韩立方从康
15: 사디 초아사바 서동 류를 최고 한 용장 농 용장 나르제 용장 셀라 튠다르 체지부터 니다르 체크마 시드 셀라 먼농 참부 스웨디 초라 비주 원앙 차라 용장 최 서동 류 균안 수부로 정다르나니 지제 마게오나
16: 在对于四东水上踏入去跌宕错错了你这一切东国这阵的哈的事呢刚把他们打个咱们跌不远吧咱们买个吧我们那买去吧你我跌宕错外见过很多的这样投入跌不起死人那些那不愿意呢
12: 宁波大建个韩国的建国个跌宕了松江土个多啊亚民金边能空地不灭不塘国南国有块儿所给亚民内村团结脚步青皮塘都撇不塘青皮塘给团结青皮路呢结合起青瓦拉给右边执行给宁居立住边民居地温度给冷却特别冷给国内民居能空给稍微给土不拉民居给巨人狼可别没过不塘能空拉下去几米过别托呢亚内上土
16: 三年他是娘前郎富康面康去年对不三百卡住青皮汤那年地汤地呢林国大建给韩国的关节吃了青不赢呢点不接能面来生着借钱公民多宁杰大年刚不得面子几俺人都干了就上特别赢的年林国大建给韩国的关节强不呀个几个赢的林国大建给韩国的
17: 巴拉达阿姆拉的配位人呢困难你生不干不用不买这不过年关有不能行生不用不得哇好几个不同那就听吧那干不说给那空跌不面子预防那当那位所去看了配当我们就给这里人民洗不接的娘们人当做了过年了我进屋跌了年再给孙娜来追问跌当洗清年那娃那所当当四处狼吧那娃五只找不说给那娃跌不面子那当那位所去看了配当
18: 我们就给这些的起来给老子托呢人民洗不起的娘们人当做了预防那当那位所去看给那娃我不当那娃脏事情呢给了第六给那娃洗净呢预防那当那位所去看给给用给母鸡才不洗的他的卡巴给不及起来给小区托呢给那当那位那段了打更清理预防那当那位所去看给给他们几身吃过被运营那当那位那段看了从高度片面洗不起娘们人当这过了古当过速过来没过
19: 하세산에하수종기진관추양재화람가방자레워여구지주지수응아지지게하세산에하수종기진관추양재화람가방자레워여구지주지수응아지지게발하가르종강진이발하가르종기내토쉐인데서버토제미아동압게하승부탄발하가르종기서버마쉐기롱슈르토서버수제미내동레미

유난 농장도 모사르 치위 내시유 통마르디르 립튜 계기 두지기 이삼세지 미둘라 타나정이 사토르 내마야 띵지도 교르시 양구 두수 발하카르 종키 제외 토도 땅매 미도 톡불 셰라 땅매 미도니 유난키 메도차 젠숨키 야게시 임바타 테남 서버토제미 솜동하 제드 창시 리엔실 지구 코나 기사르치 테탕 투송수 춤부탕 춤부응앙 게베 원라니 발하카르종 제뎁 쿄용 케뷰 마시 원라니 차웨 쿠탕 차귀 베베 쿠투 게시 템바탕 감시에 지세 쿠리우나 게시유 할래바 시글라 저와 부참양 메베 뉴리디니 발하카르 종투 냠게 종유 발하카르 종컹리니 발하카르 종키 네 토슈인데 서버토제미 나동 납결하 심바타 발하카르 종키 서버 마슈디 롱슈르투 서버 수제미 네동레미 다다 서버기 해바 첨부팅제 왕키 발하카르 종키 조직레 튜시 종남 통화탕 빠세리 대사니 종교면도

발하가르 종키 초론 띵섭지 지냠 뎀바탄 체징앙 슈르웨 긍추 초티야 초론 뒤니 다른 지추나 법기 대야 디주 감신 서도 체외 용슈르 넘시 뒹귀기 쇼긴 워도 발하가르 종토 우왕라 기투바 총와지 딩보 가웨 초롱 섬의 난토 욕디키 신달라게 유티 서두 체사탕 서버 마서 코나르마도 메베 지신디리 내디루 통투바 강이나 마시 넘시 시신 잠나 초롱 난토 뛰체 레시르치와탕 서두 체웨 손낭 안기친라 차바양 Pagpin pagpin, timur qian zhuwe. Tela, chanyum chukur ki loku shik yueba qi shi, digi namshi ki chuzhan tang, gamle je cunzi qebe na. Chanyam lenshi qi se ku konar tungyu yuebe, xin dalayang nedir gitu be tuan la. Hale, hangsang gudun kanyang me. Balhagar zong ki chokrong qemu tini, 최규리 규기 계속 인수기 조롱 규기 체제 임바타 디게 서시 주제 뉴진 신도 체디 태가르 뉴베 서시기 딘수 강시 당 자와 서림 주주 망보 무르토 응여디 대나 디브리타 계속 서지 주주타 체주 망보 응여 Balhagar zong xieba te, pegye tu, xiangba la xie, takbe xin kham la ku yuyo. Dine, tumu ma yinbe rito tang. Chorong sa mu, zhong kwe mangbo, nyam su nyong chok chi. Tewe, zixi ma da chi ki, mwa tsara yang guwa du bai yue be. Mi tu, xie do cha gyuru, rigu che xin chi. Dawa dunbar, limin sagui tu chapa tenjik pabji. Ritre tu, lenshir chewe kalungi kenpa tang. Jatsun yang charjen xin sharwe. Te, ngozar che xin ji chakbe, danxia sayibla, tangna xien xin kanun che yu. Yunnan li jang chonggir, yulong zongki, limin xiang kongsu. Gyadun jili ngudu, 니결학점 신비 단샤 서입식 차유부터 대응오차치위 서시계주 신무티 종교 단샤 서입망부유낭리 지표도 교류 여우티 제모 사회 중용부유 마산의 야르더듀 퇴모마인바 강양 매롱 니산의 대체 Zeri mermu ki qing yu ti longwa dongcha ring ki sasi pujur gyubali rube ki qishun rimu si shurri changi melunba yubatang. Tile kyang ngocar chewa shigla tosani dadyu. Rengchung kamdi rewe zemu yung sobtami chikbe rube ki bagri tang zawar gyo gyab yubat titani. Rube pang zemba dabu namba ngocar jenshik chayu. Limin sagui teni, lu ju to, tinga kangya ki yok tu. Changar chewe nimsi wo, satang chak du pangri

야게기 샴발라 셰바니 이이기다 소르초 셰바식데 네초 셰바 고규유 유난 높장키 메메 롱동키 제드 츠우디야 철두 레베 왕키 제톱기 뱀 바로와 중요해

수 된발레 슈르균트도 영이 텐제 망보식 칠뢰 제바다 첩지 텐주르 깨지 딤상어부 망다 서주르 저기 대다르 추미레 추파르미 슈르바다 뛰네 간도기 딤상어부타 지도도 교르네 다르 상을용 욕지 상어진 눈도 체외 수업다 미직발레 딤상어부 디다랑 장랑키 남바면 저와지 촉기유 白水地部街茶更新田里 街在碰索贴别 四一不车地 我在了七水地 四一不行人 金边南的街在地 落到了碰索贴面 四九的下地 孔沃堂 人不打架速 铁打了出不人 金不阳 电影的学习里 이완치외 더 모가르시도 교르신유 디미게딩의수 니손다소레추베 서규릉의수 슈르신베 깨창법주티 따도 흰입교신 여배 왕기 법주 깨미제스 모차르 텐다니 정중감기 저귀치양 매변고네 슈도 샤바식 인시치외 튀기 폐주 왕기 롱치다 파진 법주디니 대다랑 안에 슈르기 론다 팔게

태양 탕송 되감내송 바이슈 디부테니 유난 노규규도 깨자치외 요걸 내저진 임바타 땡기 바이슈 디부루 중세기 진탄 덴바퓨 디미 서시리 배천십기 린다야 침부대연유디 깨자기 팀상읍을 들기 지신교도 순부티 산에 되게 나의 넘신유도태 심주 제발 처진 쿵잼보 코듄 제유 松下停着行了，停着他随即再去行点点。卡尔顿马尔顿前去我东他，中日浪着扎罗，唐顿秋子秋的秋都生个姐嘞，哈雷航面上记了信，云南周部司令四百多岁数，七七岁银白龙天日记松下提醒人了。피림기 런달 뮤트 사튼 음식탕 용수 최배 캐주싱 좀바 중대 콘즈 너르기 뉴번 냠배 너구 남대기 커우 금배 구리우 최도 우징읍 동교로 튼교로 진유

덩눕기 첸차르티 쇼베 위시 종키 샹구친디니 무블랑 원트니 남라 무버림시 예외나 샹구친기나 제티 축제 대도치 샹구친이 뼈마컹리 정준 송규크도 차시 리샴키 총디테로 리수리기 튀김주다하 여라 제티키나 제니 유난투 부서키 초대응아콘리 유난투 부서니 동호나르 여베 동안이외 자치 송규석자시 임부타 대다 덤다 당자와 예급기 누부시 벼지 콘즈남바니 신두 제바로 여바시 여베 제겐 디토기 이거로 옹쇼디 속차 대신 예지 제초 메시 윤난 튜 부서니 켄케네 밀라장나 체웨카 니고르키 유제라 토스린 쳔부체메 원장 류라 몽츠 켄게 루베 미텐조로 장나 부자 메바 나와 강야 동그니 대좀 제니 콘조니 뻬마 커리 너 송아데 윤난 튜 부서키 송교바 임베지

남녀 TV 급 중세 퇴배 유난 주 부서를 견주 토마타 이왕 热度 초기 매주 폐체와 지라지다 응원이 투다신대 유라기 꽃매도 유난 주 부서를 기 송조리 유난 쇼시 단대 파도 균양 나유 태양 향구 친구 유라 더블 리소리기 주 송조케 현이 술학상 예부터 콘조 삼아 네고르키 리소리기 총조 손배 미기 Tengue yu nan ki, jiu bu sir tian zhe, xi zhe chowa ji lu tang, do che kang xing ding ki yu me. De tang ni cui jie la dak jie qi jie. Yu jie hua tang, jiu sun wa cui, nin dar jiu ju jie su zhang ni, ri gui tu jue di, jik lam ka zhe xie qin bie guo la, chang ga lun tem ni.

0: 고모디 타르 고마돌라 저랑 제일치 모레 겸네시
1: 타르 고마조 아
0: 저셔마 모라 제일 규다 신라요
1: 저거 댄싱 말로 아 범준주 신부당가 조사 나 기업교 신상바유
0: 어 카메 喂 阿姆拉
2: 不，快接手。去了两个七月，吃了数的。两个七月，你是看了哪孙开钱吗？是哇？你最近给没多，估计总搞了五万小时。
3: 啊，俺你洗不起去。不，你让谢我，你是偷偷的不住，对你小马做啊？
0: 儿子阿姆拉，看人家孙子的钱花红些，俺谈的年多不大，你最乐的继续给么个意思？
2: 没想到许多面，让你孙子还缺么用啊？
3: 我拉不出什么钱，拉不出退缩呢。
0: 哪能让我钱的也会有意思了呢？还是劝你买牛去，年到拉不扎钱不的。那谈大款事情，俺心里才吃苦哎。俺也把那东西伢大提前算下点对面都吃好了要些。
1: 现在两个还欠缺多。
4: 这是俺的两句，千万别说，用对。
0: 哦，阿姆拉，阿姆拉，阿姆拉，
4: 哦，既然给俺我都是点难的，到底哪样做啥事？这是阿婆子。
1: 来，钱先给的。
0: 죽부부고제니
1: 여제마데비시

0: 머리라 키나니에 세두고 시에 공부도 괜히 챕시고
1: 쇼게 쓴두고 远远你读给 你读给姐
0: 단단님도 기란 돌 뒤에 나시 나중에 통강 및 상대제가 침시 땡땡당다 용마지
1: 아
0: 럽딤라
1: 소장哥라 Yuan-yuan ni zui kuya duke mura nyim shibe mi kuwa yore la.
2: Amla. Pomo nisha.
1: Chede tabia.
2: Yine. Di. Nganzu zhuya kumbu kange chi chaji. Pomo. Chongsha gongmo zong.
1: Ingi maari. Ingi maari.
2: 나를
3: Semlenda,Semlenda,Semlenda,Semlenda,Semlenda,Semlenda,Semlenda,Semlenda,Semlenda,Semlenda,Semlenda,Semlenda,Semlenda,Semlenda,Semlenda,Semlenda,Semlenda,Semlenda,Semlenda,Semlenda,Semlenda,Semlenda,Semlenda,Semlenda,Semlenda,Semlenda,Semlenda,Semlenda,Semlenda,Semlenda,Semlenda,Semlenda,Semlenda,Semlenda,Semlenda,Semlenda,Semlenda,Semlenda,Semlenda,Semlenda,Semlenda,Semlenda,Semlenda,Semlenda,Semlenda,Semlenda,Semlenda,Semlenda,Semlenda,Semlenda,Semlenda,Semlenda,Semlenda,Semlenda,Semlenda,Semlenda,Semlenda,Semlenda,Semlenda,Semlenda,Semlenda,Semlenda,Semlenda, kirang samu ya uche tonda kirang zuki ne nga tong kang yoni tonda chen yu me su yu a nga tong kang ni do be ngung gyu ring ku che ne nga zu mang zo ge kang ne tak chu chi wo de nga zu xin chao la ge sin nga tong kang me ba da nga zu dyun lu yu be ni do ge me bi ne ge zu samu shi tonda nga ra zu ne su de bi zo ge ya yu gu de be ta ri nga tong kang ne zu do sa ya de den de gyu din yo de de sam yu le de be ne zu shi de nga ran zu ne zu din zhe zhe de ne a har ba ma dam che
4: 没别读书我也能去见你有安哟你这还是这样听上面对你是你的来用这月不求的太可惜你上面努力学呀退休是吧努力听起学别经济当的师兄那都啊当的师兄那都啊当下个年纪给个些结束迷茫过第一个给点心给不赢的你也对他去读书呗迷中餐你跌落给别没吧
3: 我现在去让做新个月啊他在去让做接单的迷茫过总结甚至拉不上你亲们给不得接着你和他年纪去让做的内疚老爷子老爷子老爷子老爷子老爷子老爷子老爷子老爷子老爷子老爷子老爷子老爷子老爷子老爷子老爷子老爷子老爷子老爷子老爷子老爷子老爷子老爷子老爷子老爷子老爷子老爷子老爷子老爷子老爷子老爷子老爷子老爷子老爷子老爷子老爷子老爷子老爷子老爷子老爷子老爷子老爷子老爷子老爷子老爷子老爷子老爷子老爷子老爷子老爷子老爷子老爷子老爷子老爷子老爷子老爷子老爷子老爷子老爷子老爷子老爷子老爷子老爷子老爷子老爷子老爷子老爷子老爷子老爷子老爷子老爷子老爷子老爷子老爷子老爷子老爷子老爷子老爷子老爷子老爷子老爷子老爷子

0: 야. 랜다.
1: 让你呢听这个这里卡拉马斯你也没哭见了我卡拉见了我卡拉是的米巴卓斯马斯三路芒果听这当马里可是你最低你也旅途的开边呢你也你就卡拉卓也没什么说见了你给他光大修一
0: 초면에서 마셔. 캐세 관다 라고 했나? 디니랑 야 우중토 요 말이. 나에 당고 생각 님이. 샘기면도. 참
1: 말해 좀 했어. 차고 드리실라. 참고 다셔 준 주제. 나도가 다셔 준 주제. 근데 나 다시
0: 한번. 라미지 게 말이. 다들 내 주제를 잘 써두. 참마 인제 요리. 다 칼은 된다. 칼라소.

이다, 잠을 여수되다. 디린 상무 대기에 당지 개진의 주지 겹자 지하유 종기지 주네 지든 속중 수니 리유행기 내 주디 무엇을 딱지에 신경시야 빙장에 라주 셉시 주기 주린 쉐부 전샤오지 디린 칭아 대피지 상무다 조린 아니시 상무의 주린 쉐부 전라라 그 수시

0: 우지 부모 랑창가 디디베 디제 전에 용마다 너무 내요 디에빈 토크 채우리 매우 빌라가 캠비는 안 갚여는 거다 신수해
1: 光目素面要来，急忙还得收拾切切。

0: 이내 코즈 알아듣디나라 죽을 우유와 가만히 그제 아
1: 디게라가 알로난데 사회 주도다
0: 사회 주도께 네시 전부 주도지 혹시 네랑 지야모죠 이내니 땡기지 셰도바 디고라 라부유니 초가니 쯔부집도지디 장게 접시 대대면 셰무시
1: 장게 칠 마셔라 인다
0: 인다
1: 다지스 김은 거시야 마리 간대 거시요 전산 장기 라체가 리스 거시여도
0: 계심도
1: 내 조심부터 이제 라자 로신지고라 제부단지 샤아유 타란쇼게 장게 손도 소뒤 상매뒤나 제배고 치지 셈소 그저도 제부 양고 인기 많다

0: 타네 소. 만나서 핀수 다도 난 좋지.
1: 영아.
2: 영아, 영아. 영아.
1: 치치오스.
3: 소정거라. 다이니 뉴스. 원님도 치야디. 녹색치약 치도 임자. 중미견도 탁취 해 봐. 칸님도 셰신 무기라. 돈도 개차고.
4: 신지샤. 귀심어부지 긴거. 소외주기. 니즈 중자니 중교시. 정부변주주뇨. 규리사지. 니즈 치불하야기. 니거 요실라. 비즈니가 용서시. 동지치 해 봐. 니바도 응규리보다 긴지셈고시. 더도 셈관시 부심보다.
3: 니시스.
5: 소장거라. 기란게 알루진시 치난주.
4: 조리시부터라. 기란 긴교 나와시. 기란 소장은 뉴유자. 시진군네즈 세브킹거시.
5: 현재 신규유. 이내 기란이래 제보주는 레라비와 말이.
4: 예, 레어야고 중요 마시. 계시 레어네데다 14호 중요는 로싱 내주디제 하시 마시. 이내 나타나 징주다스. 보수와 좋아시.
5: 기란 토샤 케블라. 소장거라. 파데콘로 관다 참마다 계제 슈나.
4: 딜레 60이. 참매 뒤로 카체야 디지. 나르팀도.
3: 세, 카체야라. 소장거라 디카르 숨으래. 지난 대년인데.
4: 줘. 나도 하나 줘. 모르동시.

0: 제마 키란 디귤 페빈나 마조 시스나 카피아 만나스 나미야 뷰조 상구이
1: 이디
2: 소장라 마시 키란 지만데 데슈니 마리 이는 안 좋습니다 키란 나미야 안 좋 소장라 이
1: 王吉夏 你最近几天，上一波你辛苦了，是吧？
0: 也回去接下。接下了嘛，你快就忙呐。场面辛苦的，谢你的小平安的。
3: 我准备俺写去。

0: 장아 좀 가던 거다 다야지.
1: 다른 이 튜닝 시도 갈 민참인도.
0: 저도 거기 가면 님 탐고라 쇼고리. 조리 전화 세지 깊수 세 주거지. 장원의 미담 캐세죠. 장원님도 사비 규제 교시. 시슈디 님도 사비 삼마다 봐. 림당 려시아 드시아. 나랑주 님도 사바. 되밀어 시시 다야 요마시. 나랑주 제우디. 냠묘다 럽자디니. 레그치다 러 니티우시. 장원주 님도 세지. 님 지레 주메 봐. 미시다 님도 잠도 세야. 톱단 하류 아.
2: 年年都上过去看这些位没新的月，需要了吗？是吧？你先把东地当，左边租车给客的，明码个厕所就能送给别的人。
0: 忘记想要吃肉，现在还是。开始让给他这个团结的春节，是永远的，早早你就去这次他就去过没新兵的，他该吃过些。
2: 让给老三米大姐，婆婆的心的，羡慕多，不懂爱说的结巴。
0: 欧峰了，米心吧，帮大伙些。你也帮大些就。
3: 给他多大节目多，帮大忙是吧？帮妹忙是。
0: 开始去米区做嘛钱呢？你做项目的了后呗。忙做两个去米区的下面的管务事，我给几个无聊的亲戚，忙做他们就叫我做。凤小娘娘的，我的舅舅姐，做做娱乐圈错过上去。
3: 罗西，看这段。
4: 侬哪么多？罗对不起。
3: 今天接诊需要去，今天给托单吧。这次罗西给我考虑呢，俺老大，俺最冷才给俺用就送说。
4: 嗯。我呀，这拉给你个电名是叫不是？
3: 嗯，那是。
4: 我呀，这是。
3: 他在哪？

Tiren lu du mang che ji. Chimra, su nye chaga chimbri. Sama nyongzu kundre rus chung yu na. Nye de na, chimra ne chimda jeb di lo xin chugo ma ri. Di nga zu xin chang ngak dong kang gi, nyin dob ta nyin dob le rob chang tsu yu ri. Lo xin le ne zu di zhe lo du. Nga zu sama sem gi bu yu ma ri. Sama go ya gya da. 니싱기 만족하시게 가서 고분매다 타는 만비 된 거리 켄즈스 날에 먹입다 코르시라는 거리 이네 켄즈 삼더뉴 유베 니 디저를 가야 가르래 로신 주고 긴게르베 덴데 말이 덴즈 상마 된다 충차사제 소엽리 망초게 가서 이치 마제치 가서 다 양다 리용 주고리 제자 님도 봐 이든 치야디에 슉충 주고리 망초게 로싱 내주대 카야제 마도베 남교 삼아 털이 된요리 아잔자 망초 망체기에 망초 과게 체제 농주 유산 지약이 그거 제요리 이네 안저 그거도 근데 쓴 그래 그거도 진짜 근데 저 그래 길이 안저 미드려 당고치야 넘부 숨요리 당고디 신창학동칸의 레교체 켄즈 게스디네 카체규리 니부디 닌도베 레교드 비제 남이안 지지 챔버네 카체규리 숨부디 무투데데제 내가 호르다치에니 소소고 사합주투베 자제체오리 러부숨디 피베 신다 당거치야 요 말이 단다 창매 삼자 슈다 雷球前都有不拉不用您都被雷球病都有不拉不用马修勇啊张妹妹批别咱们母体爹爹要当个切诉 你听说压死呀你，我陈小静的仪器且把压去。

0: 호세.
1: 아치다 지스다 마지. 명명 하나 사슈럽다.
0: 아세, 장게 제단가 친해 지구죠 봐.
1: 장님好. 그다.
0: 용아. 명명. 명명. 용쇼 세상아쇼. 돈도 녜대 없자.
1: 돈도 녜대지. 명명. 명명 다 런치. 쇼 세상아쇼. 아니 근데 레니엠도 명명 러시 쇼세사쇼

0: 바로 도당기 시제 지순 아 시제 남초 시제 제조제 균형 제바타 네 바로 도 미만아 땡니 럽제 찾아 뛰어봐 네 바로 도 등교기 럽 유토 체베 니가 타 젠줄라 가디 후다 쪼봐 네 바로 도 미지기 레와 지든 소바 뛰어주로 군디 동과 네 바로 도 초용네 땅네 비교외 나지 등교 차교로 군디 동과 제기 나지 카세 뛰어마 세 땅용라 베드 사드 제디 루유 유외동 초외 중재 사바 뛰어교외 럽제 비유나 지켜 수지 시진핑 기송제 계진이 시간 중화 타 공부 딩서바 낭튼 표송 소바제 유진 덴덴기 도중은 유 테니 나주의 초요네 지조진우 티럽진 기급 조준 체비 세리탄 튼베 전진 타 자주기 초등시 인비 문진나 유 완준정기 조용기 증바 참바카키 롭존 타 과 딩서블랑디 삼조르니가 지켜 수지 시진핑 기송제 계진 기공된 토 제주로 영화 집합하 섭조 티도 타 튼경우룹 제주 타경기 땡겐이기 타주전신기 튼니라 과딩섭림바타 도시시 섭돈타 땡주시 땡동 송조니 토바제 제디 지켜수지 시진핑 송제 개진기 체력단 튼베 말라라 과딩섭림바타 대낭 뒤베 체력단 튼베 직된다와타 떡떡마와 콩도추바 제카라 시진핑기 땅주용기 공부를 롭존타라 드라딩섭체네 폭삼 대심 땡도 도마타 동맹 섬두 맞이해봐라 롭존 제배 중재티 변종 유린 대구에 타 뷰다 공부 용주로 군대 동업에 등을 편제라 규로와 제구업에 내수나 시 원진정기 리슝탄 등은이 송제 제배 마카스 리노기 롭수에 타르베타네 지조 리노 티럽지엔기 변종 사법 조준 제구업에 지켜 수지 시진핑기 송제 개진기 공통 롭존타라 다라 등교 등섭체유티 지켜 수지 시진핑기 표기래 등고라 나오베 가구 개진타 규럽사비 당기 표정 제주 롭존타 라다라 튕겨 제교 지켓 수지 시진핑기 진루니도 이생을 류 더와 개바라 표도 스신 능급 나오베 송제 개진기 공튼 롭존타 라다라 튕겨 제교 중앙 구스이타 중앙기 쿠류 송정 다시를 렌주 삼절의 주지 제교로 틈진 제교 나 중앙 고야부 주베 레뇽카라 틈진 제교제 타 송제 틈섭 제네 튕진 시 튕겨 제교를 군대 당토 규르메기 테심타 베보훈련 체디 균제 메바라 표기 벤조르 타 지조 피게 동 웬나바 사바트고 로데인 교 메바라 튠지 딘링기 쳄세 타 지조 나바 데도 담네 지용기 계급 기딘자 다와 템부 조바 타 중화 미마 지든 계급 미리 튠지 야 튠 규베 지림라 다라 튠교 체디 중화 미리 지든 소베 두제 덴조 타 중화 미리 지든 소바 조정 차규르 군데 다네 유린 대구의 기멍시 덴도 동고 유법 탄 튠네 벤주로 뷰제 토비 공배 용교로 군대 동화타 피기기 섬지 사바 자잔타 양타 초용제기 권해라 들어체네 서두 캔대 리지 체위에 튜네 공배 동교타 송제 체디 유법탄 듀네 튜네 뉴슈 사마 피기 당디 미리카가 망조 추 규르주타 피기기 중재 롱주 토바타 톰나타 기낭 된자 나와제 튜도 동그 계급기 긴감 된자 송제 된도 다네 긴감 구류 송경 침슌타 초비사드 긴감 구류 송경 제림라 들은 내부 체디 세리탄 튜엔바라 계급 사장 오장 제도 규르벨에 된야 분줌네 계급기 긴감 시비 토서 조도 치고 단점 서구 조정 자규로 모두 슈게디 다된 타타라타 멍주기 자주라 들은 내부 체네 자기의 된리기 미게 단점 조준 치고 제기 내수나 시 원준정기 직접 수지 시진핑 내 나오베 송제 개진기 공통 롭종 자규티 표기 변조로 타 지조 피게 동 외토 돈도 바로 숨토 개바치고 전수 기인고 체교로 흉년 개업디 직접 수지 시진핑 기 송제 개진기 공통 롭종 자규 타 시진핑 기 땅 조용 공부 롭종 타 라더 체교 송제 체디 양탁비 세대 레지 다와 된조 타 라더 체비 롭종 롭수의 낭튼 개진시를 지내 지교로 흉대 타 대구 주지 체교로 흉년 개고바 타 삼년 티에 제대로 정규에 타 자주 휴당 된바 레가라 니지토바 제 지급을 마세 롭종 타 지라 자주로 틈진 체디 직접 수지 시진핑 기 송제 개제기 공통 타 림가 등의 기 리슝 롭종 디웨 초중기 롭종 낭튼 토 땡게 지급을 타 림가 땅기 롭제 종다라 타 내종 롭세 낭주 괴바 롭젠 기 삼루 첩세 롭소 타 롭제기 낭튼 개진의 지급을 바 림가 구지 레제비 장부 현대인 체디 롭종 등습 체네 야제 레제 망조 추 롭종 체비 철업 출토바 치고 도슈 지지 체네 지자 등습 치고 망조기 코디 신년조의 기제 토네 시림기 터스 뒤마라 지자 체디 지켜 수지 시진핑기 송제 개진기 공튼 강총 사투 초 강사라 캡토바 치고 퇴섬 주숨 송제타 시대 조르숨 지규로 토바타 마좀 조바타 타세 티도소 토바체디 야지레 집에 양타베 세르레지 따와 덴조타 라다 제규로 치된 체급바타 체르탄 튜메고 내레륜 칼군디 당디 라렌타 미마 로규제기 최감 택토베 레진 조급바 제기 내수마시
1: 진대 튜베 체직인 소베 중국 군전다 우년에 로갸다 주민가 코와라 팀제 쇼베 소젠토 Ranjungi mikir ni ta nyamdip sumla singda rayu shi. Nigali gungi sargwebe Ranjungi singda tobe tumi siji ki tunzam di sintoro kuyu shi.
2: Chinda tumbe ciji ni. Zhongwu Hongzhen dan u nini lo gyada chumi nga kuwa dinti shuwe cochin, biji mima cokan qimur cobar shi. Genyungi nguntun shirim dan zanzugi Ranjungi tumi co, cungdu dir shuki chung yu. Tietri, 宁志崇给车业区真不纯粹党支部书记辞职那么给了几个书记习近平共我面新大那一位是三个月书记啦困难做新大托班公司开始用的西根支学个新规采美提不穷西送不他应赔奉给感触帮米给穷西送不知多久文具起家新规采美提不穷西送不知宁志崇给车业区真不纯粹党支部书记辞职那么给起 他这几个书记跟我们我让了新大南位感觉才没给穷几个书记我俩从我看这玉米跟着能对你看了几个书记透过我我们全程全程往我来也都请予去续笔他这个人真不纯粹当真做一次学历毕竟托给用给西人文泉当真做一次西气领个穷玩新规才没提不穷今年西气也生给多了 CGT呀，控制不当位，他使用给组织他，CG软件来去我引路错都不马塞。当然有他，聪明忙做给推门给别特他，开车的没不一样，错了穷些送不着。他是穷些哪里？他在当去给当做书记，一赔分去，替人给用给温泉西人当赞助给居民每年，从多许个穷娃还将搞不穷。
3: 几个书记松懈开启年纪，新规请不提不穷了，超多的坚持几步应变用错什么穷。列请俺去，那些谈在谈起来给全文系送。习近平给党组用给广播了打定十七八他。习近平给金坑西边广播十九天去切开，从这我给托呢，赞助给俺去他忙说给人话去岁数民这我几个人去送不着。南家子总铺木墙谈想等于给书记，多久文就去家。 中国红镇党五年来落家的居民啊，看娃，着心亏别，顶着学位参数，十八托菜名啊，东送给顿就听送预备，怎么样子呢？该是北京托具体，迷茫出岗期末，当中央的那位切记新大领个穷娃们说，几个书记顾我们先接穷娃，还将搞不穷啦，新规才没提不穷。你迷茫出岗期末，团队穷人怎么连年拖落去，连弱所领个人啦，连请。 习近平给党组用给广播了打定十七天，毕竟托前进新大领队给新规他，清楚的去三把，忙起立足给归宿所给我钱呢。忙错了，看越来越给强化住军去送不着。
2: 现在准备拆迁呢，中央给明日看给立即忙做去，该是北京托工作前边，中红镇党五年来，老家的居民啊，看完定制学位操心去，铁东是不是？
0: 老家的居民啊，也为党八位路军的保险计划不行，他没心了，规模体会不行。近期共产党员去陆军习近平给苏西南位党中央给他国土团结特色给团委下去托呢，同民身边密切班，多起党他多起给个别列前三百三密切班总局联系送一份是。听说他去乔康市了，这是朝阳给那边看去。 中央以色列卡特、美利卡格列杰芒作出龙城塔、年城、朝瓦索局、中国空战党五年内罗家党居民的扩瓦的定制设备，从前期铁东西伯特。几级书记松懈开前期，三队部署错了，国家全部特别不适。让热党期，迷茫今年七天，为党八路为龙城军内陆续贴的托口被龙城冲着调阅。 当给乌车沃，抗中沙托罗，南斯拉沃多久沃德比普吉罗琼呢？当给各镇措罗为沙丢密码措罗，新规采密特别不适。然后将基座车里扛马克思人物日雄新旧所以列入新旧吧，留言军旗。中国红镇党呢，推党南北军图，中国密码团，中华美利坚东联如果新一把团，让热党给罗家党居民啊别的表面前呢，中华美利坚龙东哈个陆巨托，集结在接下月。 中国红砖党啦，居民给古镇读书堂、制作读书、老年读书节典型，密码通知那七天，各界百般巧遇了，六个区别古镇读书营吧，六月堂、老年里热热。

디가르니 Tundita, Yazun Yimbe, Turuki, Nyinga Samula, Zhonghua Miri, Jigdun Tobe, Dusi, Chedin, Tor, Dungu, Juning Zhou Chesin, Miri Kawara, Pinzun Zhongta, Biri, Nyamji Jile, Gundi Dangle, Geyungi, Miri Tundi Yatunki, Besanku Dujuro, Shunun Gilu, Pinjong Sarbe, Pergi, Tungu Tatambe, Guzi Legbe, Pegi Lambu Tor, Guyula, 계계기 김감시에 여기 미르카기 미망기 모두 교용리 두르사비 방기 표정지주 라린 터진다니 듄지타 조주 제비 시륜 지도지 典비 지조 링루기 표정 사바툰지 메도 후다 제규이

완전 미리카 신주도 오치시 타고 제대 직생 직도 제이 지교 수지의 저이기래나 창가를 빈둥기 남둔 지신교는 남도 테미스가 다 공제당 지수장는 디기 통일시 지수

0: 같이 와.
1: 겔리올라, 디 유화제로나.
0: 어찌, 장가 나 레고 시작했어. 나 레고 된 적이지. 근데 시아슬림이 봐.
1: 어찌, 아차 두두.
0: 야, 장가 개수 열어요 말이야. 언니 스페시.
1: 네, 언니 두두. 네 개수면 가봐치는 유대. 시에모도 올리라게. 나 존나 로드 강도 갑지. 쏘다, 갈 것도 네 답시 당고. 이년 넘주다 미겨지 네 육마다. 언니라. 샴르 근처도 네 잡시 스텝시 세고 뭐 고마다 네 니고 슈브라이
0: 제가 장게스다가 디스 세모도 네 키베스 있어요
1: 그래서 언니라 디스요 등 할려기나 언니라 네 섭제 유화라 다도 막스나로 덥디 유디 뭐란 들라 나 야고 유로 망스로 언니라 터제나 터제나
0: 자이는 고시

0: ngāi lōng dī dū. Yīnē chāshā yīmbu jē mē bā, lōng ngō chā bā.
1: Gēbā yā xī nā, dū bā chēmbā hō shī. Nyā hā kō yū, rāng lō dī yō shī. Yīnē, nā dā tā yīmbā tā shā bā shī. Lō tī gē nā lō mā lō bā chē, rāng gā xēn tā kā tē bā dū wē.
0: Ngā nā lō xēn yā tē yō bā.
1: Dē shū dā, dē jī āsā dā gī shū dā. Dāb nyā, rā chū chū mār dā. Tūn dō bā bē sī mā hā mō khuyā khār chē bā rī. Rā nī mā chū dū, gōng dā dā bā, bā bē rā chē khā chū rī, bā bā dā nyō chō chē sū. Bā bā tūn dō gyū mū dū wē. Katsabu chibe mudo sim yo ma ri, sim ngune yao shira yo ri.
0: Aja, babe gyabzo ma shida.
1: Babe tadubudo mi chi chugo ge ngaran su suyo ri. Lue sa stanga yon sengbo ri. Nga diri yon je chudu chingme, talo inji lo yu.
0: Ya,
1: ya.
0: Aja.
1: Ngudi nyada, didu lao dongwa lo ma yon la, kwa chime.
0: Aja rangu len yung ma shi.
2: 孟女妈对吧我来给来给中午撒土鱼啊姐牛大姐阿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 아자 님좀스더 남녀 아자랑 거 따라시에
1: 야호 수자 지가 딱히 중아 부모님 좀스더
0: 아자 맞죠 제래 같이 있어 봐 또 녀들 더 그래 봐 추제 토할래 삽
3: 아자, 쇼호 모라나는 로비나 타로 로사당가 님도 치우기 드르베
1: 영아, 나무 뒤에 이네 말로 걸어 바바 럽치 올다 시무도 귀여워봐
0: 야, 리앙 겁제 마도 수수다
4: 야,
0: 아자, 리앙사, 니 초보야슈, 마오 마신샘어다, 얀저기 별명거든 장인화지.
4: 아, 아자, 감사.
1: 아지, 드디어 장마시.
4: 예미라, 리앙스기, 나담니 초보야슈이, 딱바르시 아자랑 꼬르시기, 더도 아자랑 대구시라시도 와. 니 아자랑 대구시라시기.
1: 샹샹도네이베.
4: 어, 샹도네이.
1: 담니 할마니스, 나시샹샹샹샹샹샹샹샹샹샹샹샹샹샹샹샹샹샹샹샹샹샹샹샹샹샹샹샹샹샹샹샹샹샹샹샹샹샹샹샹샹샹샹샹샹샹샹샹샹샹샹샹샹샹샹샹샹샹샹샹샹샹샹샹샹샹샹샹샹샹샹샹샹샹샹샹샹샹샹샹샹샹샹샹샹샹샹샹샹샹샹샹샹샹샹샹샹샹샹샹샹샹샹샹샹샹샹샹샹샹샹샹샹샹샹샹샹샹샹샹샹샹샹샹샹샹샹샹샹샹샹샹샹샹샹샹샹샹샹샹샹샹샹샹샹샹샹샹샹샹샹샹샹샹샹샹샹샹샹샹샹샹샹샹샹샹샹샹샹샹샹샹샹샹샹샹샹샹샹샹샹샹샹샹샹샹샹샹샹샹샹 저리 장모님도 쉬어 가서 쉬어도 쉬어
4: 아자 야자
2: 예 도스 고다 단도 쯤기 먹고 돼도 면디게 쯤 잡치시 알레 레가 치시 고중에 원도스제 아 어도스 야시라 친스 야우도 야시라 친스
5: 아자
2: 양유 양 같이 가면 봐
5: 마치 타당아 권자드네 저 리라 도주 관계된 다유 키라나 로쇼 아수기
2: 알레 대처도 와

0: 다 니마 고마시다.
1: 랑카좀. 중불섭시. 시야하도.
2: 봐봐. 김재 유입시에 비나. 디디 니마 폐비나. 니도 세제 되어버베. 알렘버라니.
1: 랄렘버리. 니다 마단 라 켄네들 메바.
3: 가리. 예급 팀다. 나를 직수요리. 나로 전 대외시고. 직수 탁을 안 치기. 저부터지. 봐봐. 라고자. 저봐. 진짜 라고자 쳐쳐다. 저도 니치. 편도 니페. 로용도 니요. 진짜 내라고 여러베.
0: 아치 가시유.
3: 야, 도와줘.
0: 아치 자기 지다 넣어주고, 봐봐. 거기 치즈지, 쌤도 마셔다.
3: 랑가자가 시어송아. 다 랑가 직시어다. 근데 저거.
0: 봐봐 권달러, 벽지.
2: 흠, 니는 걔 놈에 오늘 전 초과 났을라고 그러.
3: 야, 랑가 가르쳐봐. 가르쳐봐지, 세스쇼다.
0: 아, 남녀, 봐봐라. 진심부이스기 집아 담냐 같이 가자 야
2: 봐봐 얘너셔
3: 용아 랑가 디데스에나 랑이 푸리 야로 야로 용화 담냐 클라스다.
0: 영아. 어서 나 따지고해. 어서 겨드다.
2: 아자.
0: 아자 애들 준비도.
2: 말이야 아자. 바보들 기분 좋은 것이. 네 쌤 나 동네도 소식이 하자고 그래.
0: 아자 걔 하고 오유. 로영 주워시. 나 난수 바보님도. 루사야 호스탄도. 응고.
2: 영아, 아자, 아자랑 어디에다? 로사 약속등기.
0: 샤레 약지.
2: 보토티나.
0: 발리니 쥐비. 이네 샤네디 베트 코미옹기.
2: 몰라.
0: 지.
2: 몰라.
0: 담냐.
4: 지.
2: 몰라.
4: 지.
0: 담냐. 신의 롤레스.
2: 你去哪里？你个人的英语。
0: 용아 보고하게 让给 개별사야 톰다가 다루고 치어 말이 쓰기.
4: 부담냐? 불안게 보챙기유바 신기유. 뽕에 불안게 유배 직장서도 원내 가부시라도. 라 루부톱결 치부티르샤샤.
0: 시 뜻아 다이는 폭격을 다차샤.
2: 몰라. 나 수고도 늘려야리데. 탄다 내가 임부세매. 그냥 샴티슈.
4: 아지 미세야디. 데마 다음 주로 제나 가르레러 그리. 봉에 이지유. 제마라 쥐나 제샤와.
3: 와야 저기 저기.
5: 봐봐. 오. 봐봐. 오. 봐봐.
2: 야 좀 마시시. 얘 저거 리양시. 타로님도로사다니었다.
6: 아, 감사 감사. 감사.
3: 네, 감사 감사.
6: 타로 스무세스마.
3: 랑기 셰달. 재미 채워 말해. 자로모토나. 안주나 르사단 치부리. 미망나. 투구여다.
6: 오라. 키난 토템나. 타로니 클라시 무스운다.
3: 영아.
2: 어, 나로레사. 바브라. 갑시라 초메저. 아지. 봐봐. 뭐 처음시. 세나여나. 그도 셰다. 아.
3: 자이네. 로여르 체주게. 키능시. 증음제 로여베.
2: 키기 키레송나 후네데 테나람람만도 탁셔지 조스메베 담미 키주시 파겐 볼치베 키주시 보이심당 파이셈베쇼 남괴가마가 체식실라 나이 차세메람 티다디 포부자라 송야 리버셀 포부 덤지되나 쇠남이 포부 덤지되나 쇠남이
3: 카레 쇠남이스
2: 와야
3: 리야 야 불려주다 야 불쇼 불쇼
0: 야쇼 야쇼
6: 나 레스 레스 키나스 능도 영원에 죽으시도 와
7: 진짜 지금 러연베 군주 레프다.
2: 어.
6: 아. 잔시드고.
7: 잔시드고.
6: 아.
2: 그냥 마시미베.
7: 마시미, 마시미. 진짜 마지라냐 두인다. 마냐 두이.
6: 왜? 그스니랑 시약 범디. 어디래?
2: 예 좀 물다.
6: 장수모에.
2: 어.
6: 하지.

0: 你让你呢你能说什么让了阿斯有不是走不走
1: 용아 양교 쇼인다 저도 수지가
2: 아?
3: 부 계셔야지 자원샤 가바디 오래
1: 네 보세제 가시니 봐
3: 랑보지베
1: 어어
3: 전에 장자보 랑샤샤루
1: 지지
3: 전에 장인화
1: 네 아무리
3: 허지 네 미세다 너무도 맞지 샘뒤 다시 개가 요비 랑게 랑가시대로
1: 용아
3: 부 그리다 마 법슈 다 가르샤 쇼다 야
1: 我的口气不对，我的头上。小心，小心！爸，爸，爸！呀，
3: 卡车了。
1: 没事的，我都打车去接，顺便打车去也还有给。
3: 是嘞。
1: 都弄好事，阿妈的，下山了。哦，你和我坐两节下去。
3: 还没我弄打车。 这个是这样的。

0: 다
1: 같이 쏘.
0: 쏘, 쏘.
2: 계셈 쏘.
1: 야.
0: 나 파르게.
1: 파르게. 파르게.
0: 파르게. 관샤 후네.
2: 나도스니
3: 니 캠부이.
0: 알레. 감사.
4: 야야야. 다이 다이 다.
0: 네. 쇼쇼쇼. 시시. 알았어. 알았어.
4: 잡아 봐. 너 지금도 거수이다. 아, 일단 일단. 오. 됐네. 됐네.

0: 리야. 어. 근데 총소. 세상 못 했으네.
1: 아자. 세지 모두 삼삼수. 그냥 소시.
0: 처음이도. 오장라. 단도 보기에 뭐 고대시야.
1: 영화 영화.
0: 잘 갈래 소소아.
2: 요 아요.
3: 저 가제브라 또 너무 염치. 다 그때 용세.
0: 하고 맞지요. 맞지. 다 깨지 맞지.
4: 먹어라. 먹어라. 맞아 고 말해. 다 쳐.
0: 와샤. 도스고.
5: 제. 도스고다. 데데 로용지.
4: 고 말해. 보기지 된다라. 나서 개바 상마에 고대비나. 진짜 가리베 그래. 됐어. 쳐다.
6: 봐봐. 칼라시 무슨 데 처와시 기어 마시. 로사클라. 냠좀 제 싸우셔 봐. 도스고다. 네 호스케 당하시고.
4: 솔로쇼. 피부장치지. 딘드슈가 저거래.
7: 다 허라워.
6: 아씨. 오글라. 아차라. 진짜.
8: 가리.
9: 아고.
8: 나 좀 말려고네 제다 틱사도와 갈스래. 마요스 워비.
9: 야, 쇼.
8: 몰라, 몰라.
9: 레사 테스트래. 봐봐. 디라가 이.
4: 아, 씨. 디레 저와 아이.
8: 몰라, 몰라. 디 키난 얘기. 레스
10: 이 디레 고마.
8: 레스 레스
4: 파시. 흔히 고사브래.
10: 야,
4: 레스 파시.
10: 저는 링기.
9: 야, 쇼.
10: 야, 쇼.
4: 잡아. 잔데드.
8: 아자, 나 제대미. 나 볼 주의. 몰라, 몰라. 키난 이 니엡스나고.
0: 요. 겨고 볼듯이
6: 나야 주의
9: 진짜
8: 같이 매화 샹가
6: 진짜 진짜 담아 되시
8: 야 되시 되시 네 쇼샤 돼요 야 되시
9: 진짜 랑 네 칠 되다 아 저 감사
8: 야
9: 감사
8: 디 랑히다 샹가 야 디 랑히
6: 아 산 예배 때 송아 다 아 산 총에
8: 야
6: 몽구란 좀 와서
9: 아 말로 되게 슬랩디 돈다 내가 여지 뭐가
8: 야 팔린시 팔린 다치
9: 진짜 아자 야자 아
8: 나즈낭 마괴 님징이 시대인시 제자 언니 주고 손자 로스터디 닝자스도 제자 언니 주미 랑동올데니 르사다 하던기
4: 자로주 닝올다 뭐
9: 아고 바베 대실은 거지. 키란스 요자 바베 갑스라치기. 나 제 대실라비.
4: 왜? 라올리터리 용구 있사로. 상게 치메베 아.
8: 레게비. 베나마 로봇업자 로용구 일랍자. 콘저 제외 개마시.
4: 아래.
6: 샤잔저 용구도.
4: 예예요. 세세. 같이.
8: 야야야.
6: 야야야.
8: 예쇼.
6: 네.
9: 야.
4: 아야.
9: 샤키 우이다.
8: 요자.
9: 아마 나 알아도 우유. 같이.
4: 哎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 다린게지디 잡쇼.
8: 랑셰브 당능 신용쇼.
4: 영아 영아 영아 영. 아, 대령아 오늘 갑시라도. 안준한 랑화 총배시로. 나디 베드 카토버리. 로마 무지 냠존 제아 주요 말이야.

0: 快上车！不，老公，这是看拉斯自己啊。 가봐 마시야, 다 칼라인다. 보고지 고지 칼라 디니라 쏘다. 튼튼 아미야 가봐 줘.
1: 물레즈 찌주다.
2: 가나 야, 잠만 쏘도.
3: 초구르 참지 채찬아. 탐바라 로글람 조웨규.
0: 고지 고지 다 어디 찌다. 쇼얼지레 대민도 엔 쇼얼지 디지 사다 아미 가봐 야.
1: 다 가봐 추지야다. 응애 장진주.
0: 다 가봐 추지시 엔 섬라 난리 다가라 칼리냠지 아미 가봐 줘.
2: 제제제 부다 아멘 칼니슈 다토토토
3: 카바르 규메 데모이 부즈르메지 쯔츠낭

0: 라잉 니 같이 지요. 아메 갈래 다라게 제 조스강수. 라게 카카 해마세. 너니에 야우 사르모 줍지. 니지 다니에메네 깨치모 다라슐레. 엄저 성무두게.
1: 아, 다지스 지수. 칼센드이네 제르주쇼. 딜레 칼라토 소시.
0: 사투야 두게. 니랑 시역 따랑 쥐어 님님 주위.
2: 나 쥐어 님배. 나는 줄로서 냠밥 뒤에 장 안에 버어줘. 손짓에 니지 뭐냐 하지. 문증 안 줘다. 别
0: 生意让你挖清苦，刘三出了钱，你这做你所有的，让个永不杀一手马匹，让个云呐，说是女婿。
2: 这么办？马真，俺们就结婚的，我们就点点你去。
0: 还是你吧。马真，今天俺们的鸡让爸爸的，刘三的，马他的真叫我了。
2: 也真叫马姐，还是说啊？的，刘三，俺通知我马吧。
1: 但是今年个江山不给我们的团队，那么就开始点我那三三七个多。
0: 让，看给我们还不塞了去，干脆他人那地址一个。让今早点那点兵呢，我们你了，基本你们下一米多。
2: 是，让我呢和你劝了苦米多，没注意话对的。农民长么，差着说些点个米多哎。统统俺印花过些个去。
1: 我那面的俺是呢，周强你都去给新茶药的，从这些人这几个钱都弄钱花药的呗。
2: 啊，这大吉祥多不？周强的让这娃不咋没有马人，没准周强的不给呢，有啥么多哎？啥都多，就他那边周强马家还是？
1: 是，
2: 俺周强接通没多，怎么的地看周强来啥个要马人？周强年生定了月，说几个拆迁多马人。
3: 江玉华给俺免税事，你来了我姓名。
4: 让。
3: 娟儿，娟儿。
4: 让。
3: 你让路小些没得，你用力没得过呢，我了年年的嘴，该接不着的，该啥劲儿多？
4: 是呗，
3: 你自己也占有的。
4: 大娘，让我给，给是东北江县的我。
3: 啊，欧拉，小李，呀，对的，对的，啊，
4: 爸爸，老三的，今天也是学的，可东不西给是死的，让个学生嘛，东不嘛的，呀，没退学。哼，啊，小李，让我呢，穷过多，那些抢出不下，马金钱嘛，哪里多啊？那些鱼尾是我自己的，米破土马里了，锅土马里，俺就那个当年学的，别的卡不塞讲的。
3: 刚才讲些的，多少年的开河了嘞，日本全体过来给咱当年这些送酒喝嘛的，这老米当年搞不起来嘛菜，我先别吃了药的。当年，我那边就吃了这个，你爹呢？今嘛当年俺来穷吃的，他那个马前天不吃的，永不是开门多，永不吃不着我穷呢，特别是现在是端过的。哦，小李，老穷就是要的，老子点不吃过的，看是俺吃这些个点味呢，全是油麻的，那些鱼味是我。
4: 退休可退的，啥时候哭吧？请不赢的，多把累死嘛的，是吧？那些有，什么的？让他喝一杯。爸爸，
3: 他的老孙酒的，可好喝些些。我最怕有的呢，年老醉了，枪是给不了他吃的，他的爸爸的阿妹，我差点吃了顿的。
4: 是是是，让老醉了，枪是给不了他吃的，什么的？明儿，是个可乐可多的人。
3: 接着喝的有呢，过去全是新的，我让汤退不起来冲啊！啊，俺就那个婆婆整个油花，让个，那我下边啊。
5: 小弟，爸爸，答应的爸爸呢？叫我叫着多啊！啊，婆婆，麻烦大我这些个钱。
3: 行过，让个好辛苦。
5: 啊，
3: 小李，让了三千块了哟。
5: 啊，我，爸爸。 这次电啊，真是那么爽啊！李阳给玉花了，什么时候撒下？
3: 可你我姓郭的。
5: 哦，马氏，听起李阳老娘大个住的，老远没够了。婆婆，你这么细心多事的，现在是越来越急了。
3: 리양가 셰브디 니 좀으르샤
4: 시시 요 유화다 솔로 니다가 침으르스 아
3: 아 양유스 니 램바디 멘저
4: 하치 장중모 문에 취도 양유스 니데 대주 가려래 하 미즈 쇼릴드다 파더드네 따드오다 토동 락시유 야화쯤이도 야마레
3: 아
5: 나 마신지 니다 태블릿 최고유상 유화기 로르치 아요
4: 어 마지에 홀다 유화기 캠지든 소 가버 체비노 니 온스 그르베 아 나 고약 막부디 샤올리 능시 스코이 지네 통드브다 니네 야르부 숨네 락시 유바
3: 是吧 시 락시 유바 是다 야오리
4: 두

0: 지, 다 꼬르 먹겠다. 꼬르기 위대 나 해고 유식하죠. 라게 자바 나 로다제 바비님도 되슬럽송. 집다 암자라 주게. 된장 암자라고도나 라해 파로제 님도 되슈.
1: 네 조자바오 난 로규스 러비 심도 조자바오 교부 교사민도스 러브리 삼초 아이님도 주니 주기 이내 혼자 난 총다 쉬시야 신다르 삼제 개미도 양 혼자 바베 내 쪽 갈란 조이나
0: 된다 디테러 랑게 세바 하고 시야 자바오니 커르커도 디제시 랑게 교부니 우주 잡지 갑디 자가보시 랑게 바베 모도 갑디자 도움할다. 지마, 내 주 갈라비네 랑바바 겠지. 바베 주두은 배수고 능다요 마시. 급규로시다.
1: 아무란다, 바베 주두 체제. 조자보, 안주나 대기 체마르베. 교부 심제시네 탑시 가로지. 캔시 롭지스 동토야메네 나 심제 겔라스 마시.
0: 찬더, 급체지 도시규시다. 랑 교부 카마사비네. 튼다디. 제가 저리
1: 쟤는 아무런 나밥에 그래도 시간 당말이야 아니 생각해야 되기 아마 교통미도
0: 아지 다 지수 지수 기니 찬스 겹잡다 찬스 겹잡에 주고 너무 지지 가봐야 내 직부시다 다른 주도 정말이 딜레랑 보스기지지 찬스 겹제 두주 규정 우침을다 돈도 독대지
1: 아마 야된 제스이 你 shipping 不这么子也干不住就下包两个产品都又说他姓名呀七股啊主意心都安排个休息呀都
2: 过地里
1: 爸爸让罗勇去哪去啊？
2: 可以，那没勒说。
1: 哦哦，要过年嘛，要么结，要么过年勒说。可是嘞，说要么过不是，说要么过不是。
2: 啊，你，你先说，
1: 家宝要么过不是，俺要么过不是，是吧？嗯，你先说。你等这些没得，爸爸，让欧江来家。 마리 교회사 다 차기다.
2: 그래, 니네들이 도스다디 란세 마네베 소스토아. 그다음에 해보자. 하지, 교구 주나. 바보 고마 봐.
3: 셈 섭중에. 펑창로 내가 저래 소에. 펑리 번게 랑락 수제도. 저 심군 님도 장에 삼례 후세도 디 장은 나르다 장과부 수임에 지유기 말봐
4: 가마데네 대브로 딱와 디고르시야지 촉하르도아
3: 장자바 장 아제 가라 창스겸나 장 깨부 교고 샤브리 창스겸 사베시라 장 베토 로디 박비시 아지 날때예 요르베 디데 워성민도에 창스겸 로다 하럽치네 부제 요마리 라지 부도스 좀 용어도 괴
4: 봐봐 부괴디 니엘레 허지 나 창스 겹사자 니엔낭 저당 해 타지리
3: 라스 동보샤 나스네 랑식 티제시나 니엘라
4: 계절로 산다 그러 봐 용아 다들 계절로 저 세쇼 봉아 매바 차샨다 그러 봐
3: 어제 어제 라 롱시우 차도 와 다디 고 셰메 용도 괴 장자 봐 살라 규다메나 아니 지호시겹도 라게임네 타부도 녜스엽디 지 세브시게고 용도고
4: 나티드레게 투스메 게세바브랑게 지 세브시르베 유는 아슈다 녜테쇼 용도고
3: 경고 총상자바 와 미슈고 신의 퇴용도와 라게 심다제제 나다 저와제니 스워바
4: 가리 녜 심다제제 바브란다 저와시기세 딜럼녜 바브라마르베
3: 녜 셰비 가르츠가 녜랑 충두네스 나게르 랑가 요규 녜메베
4: 양께지 당도다가 랑자 로송 저 하도아 당아 셔드미도 주의
3: 왜왜 가게지 저초모요
4: 가리 나 됨스 입에 강고 녀 류도르께자 나 정도 윤 주리
3: 녀

0: 아체사 강보다 균어 유제 아스타 보고 제비 나타다 차스틴스맥 차서스 인화 도스리 인화 나 고사합수 워승비 라니로 바용 지베
1: 니에로 바 가르쳐오시 지겹시 니에 세바 뉴다 상게 딘제 체너 상게 김자다 상게 아지 부고야 폭도 그제 된 거 맞제
0: 가가진이다 하랍시도 고전당담 누가
1: 수수 볼 삼다네 상게 딘제 지겨 맞지
0: 상게 안 넘겨 드리디야 니에 신규 양회주에 니에모 전나 대자 랑롱나 고시 니에랑시 옹아 시슈드 랑롱나 야드리샤 니에 비사 다든 예수로 용고선의 용토야 맞지 말하란다 두려야 봐야지
1: 지겹시 랑 게스트게 범수줄 거가 다교 나한테 저 좀 맞다
0: 대장아 롱드 차대 유자 랑가 나 통주 지워지 좋아
1: 지겹시 나 미컨 저 심에 랑게 세바 고리
0: 넘지지리모도 나 야란투리
2: 肯定记了落地角色给不起吧让现注意他们呀啊得意得是的得是的是可是说喂两个小马的也怕联系你这你请我去这女比怕落你让爸爸这啊你爸爸啊睡的这话要是啊 집 동부라시 와시베 사는 친구 근데죠 대조 약하고 열다 근데 쓰라죠
3: 디디 개 말해 얘 날씨요 얘 보유 집에 믿어서 무슨 게 뭐다
2: 무슨 게 뭐세 고다 고다
3: 왜 미미도 미미도 씨 다 지샤
2: 무슨 게 침내 얘 집에
3: 디 친구 말해 뭐 마무라 다 하러 봐
2: 전에 계산 좀 해줘. 손도 기어봐. 맞아 갖췄을 거래.
3: 들은 언니, 뒤골 시험이다.
2: 어.
3: 네. 让 쇼스티아유.
2: 쇼스티아유세.
3: 응.
2: 쇼다. 당당 먹어. 가르쳐와 주네. 솔로 돈 시기야이.
3: 계속 들어 요 말이. 저디. 당당아. 유화 자동 내샤. 让게 앞으로 돼. 저화를 치러 측면 배야.
2: 让个 선다 취해 줘. 네 유화라. 세차
4: 이야
3: 어 라마 주시 도선 용 응 페이지 글레스 마 중이다
2: 어
3: 응
2: 여

0: 나 근데 내가 여기 있기 마지
1: 나 진짜 정말 이 교수 교다
2: 유화 됐시다 예 라오야나기 보드르베 아 키라니 차보드그즈 차사브르베
1: 지저 그쯤부저 가시에유 전다유장아 차가 용지
2: 미디 고대세요다 장게드 라키 아요 왜 가상바베 니에 저보드 모주시에소가 장게 모두 마셉지 디에톤다시베
1: 지저 리양게 나 여우치기 양月 아치 딘지 숨불라 나 탄들레가 준조시 가로지야 처음인도
2: 중모 나고 호텅매와 미디에 대비나 다가슬레 동신이 쓰려면 도와 벙구레스는 요마소 어 보라 구수슈가로 순야기 어제 전세를 치행아 샘지에 차짐 얘기 부지리 차짐은 토비나 대라보 시험하다 근데 뺏어 없이
1: 근처면 좀 시험 먹어
2: 예예 고다 고다 유화 니구 칼라 심리죠
1: 심부청 다봐 여주비
2: 간다랑게 가우치에나 디더 레 라버다 장구세비나 리양게 장투야치도 칭한 같으셨으나 좋아 미주랑다 가로증 되시기
1: 니한탄다 가로증이 면서 세빈바
2: 하 다 유쇼 계속 시험이 양유회가 나는 갑자기 원주연의 매와 니에 조부 리양래 원주대 유효가 쇼 마세 라래 당구치야 투여봐 주여지 또 기회 망쳐봐 정어 대지 투치다 리양 레알없이 마다 말에 론이 얘기해봐 유효라 사가나래 칭한 리양게 수입이 고유 쓰다 마세 정유유배 마세 러시아 관내 장구투연 사업지 제마 폐기에 실하였다 사가체부 마세 제모지 무유먹고 실하러지 티내 수수 사가스도 제마랑 하르산대 유네 인다르시 마차 사야러다 저도 좋은 애들래 제가 마시베 라가시다.
1: 다시에 뭐? 이 삼단 찍 말베.
2: 가르 삼단이 있어. 믿는 시 캐비니보다 카드 없이 해볼래 제가 마시베야. 야, 아지 유화. 좋아서디 로디 박비시기 역시. 네 시에 넣어요 말다.
1: 단지 주저라 빠분은 시르시야. 네 삼단이 있어 러비인 뭐?
2: 야, 나 빠분은 시르시야스. 잔래면 이베야.
1: 나르트위에
2: 예
3: 아치 이랑게 다럽 텐자 가르셔님바
2: 전다이다 전다 개체부시야휴
3: 어 네스도게
2: 바베 유화 개셰스 데데 유화게 랑토스치그리 간다니에 갈래 개셰다 요마요디 수소다 교시 아
3: 디 디테일 나 창초스 개메다
2: 하치
3: 용아 초테스더기
2: 랑게 유화를 칼라게가 심비
3: 개가 심이 뭐랑 갑시라 중송아
2: 전 다 그러버 뭐라가 심부죠. 제마 여러베스기.
3: 뭐네.
2: 어. 뜨다. 잔디텔 경다지로 봐.
4: 어. 리아이. 리아스냐 부디. 뭐네 야오시라도. 컨지텔 셰고야민도라. 락시 야오시라도 와. 로춘주 이베마세 락시 토르 상추버시야. 제마 히라니 소와 나다 용민도. 니 셰콘라. 징구주네. 나 차가구다. 생륙 다치제 송아 좀 제가래. 간이스는 장바바 낚시 유사리 제마레 양유를 따서 갈도 카시키 셰야마도 신다 따서 갈도 제마 긴이 소화큐르베
1: 나 수지 먹어
4: 수지 먹어서 가스래 예지마 마쉬 나가 댕기
1: 기란게 댕기체 용마지
4: 나 랑바브리 예시바 댕기리
1: 용마지 댕기체 용마지
4: 가리 양 야슈다 야 양 야슈다
5: 바브랑 게 셰스겹다 게 중다 주제 매 고민도
1: 아자, 아자, 맛있겠다.
5: 전다 하루네, 여기서 先打住。

0: 잠깐.
1: 야. 아니 집 줘줘.
0: 야랑 같이 봐. 랑게 뇌 할게 봐.
1: 상에 들어. 개럽 이도도 맞다.
0: 인구 체험 말이. 나 개럽지.
1: 소모. 랑랑 주지 가교. 마심도 너 알겠지.
0: 죽불하니스도.
2: 왜? 저거. 저거. 됐다. 쇼소마체베.
1: 어. 제비.
2: 갈스도.
1: 어, 소매 메차단수.
2: 알레. 데사우다 메차단수게.
1: 마리 따제 마치바 메차단수.
2: 이게 마리. 나 그거 맞다.
1: 아. 샤르게 지세제 갈치오제. 그래도 소마게 차교.
2: 前面 시험도게.
1: 시기 잘러 소매 다유셔 冷매 冷呢 심도 좋지.
2: 스타슈다 강암자 느끼.
1: 소매 양유스게디 숙사구제 갈치고제 측불러스이 돈도 소매 양유스게디 돈도 요나 바바르제 강부저 있으기. 어, 네 소매 바바 네 버시. 어우, 나 죽인다.

0: kirani ge shi ra xie su ni ha ku gi ngi sam le nian de deng yi mo xi qian ne liang cha ge wu ne yao du la zai yu ba men zu ba bei ga bu qi yi na ni ga bu yu se xie tu mo su ga bu me se xie tu mo su ni le ga sam le yao shi deng yi zhi zhi bei na zhu ho du gi ngi zi ka la sa du ge 도고 넘자 샤여스기
1: 야 너니가 다그랍시 해봐 똥보러 도고 랑가 인즈미즈치 도스 큐어성 부두야 리양라 녀시라 시에빈다 랑상 시에비디 녀는 망고야
0: 지저 지저랑 정화 딘데 마시다 전다디 남사 딘케야 과여지 녀 삼땅이 슬럽이 뭐
2: 용아 용아 나주 랑러 삼다야 뒤수지요 디 랑기 매치 튼지 손자 랑게 담고 지나만 없지라 디디 동양에 드라시
1: 삼당기스 삼당터디 튼다 상마 축사합시 급디디 라이 렘차합시
0: 니에 렐 꾸엽시
1: 자
3: 나 싱소이 랑게 싱그르 봐 제자니에 잘라 과대베시고 커도 모도 야구욕 튼식네 니라를 기상 보시오 말할 겁이 나도 기세조리 저봐 나도 상말 낚시민의 손상 낚시대제 조화기오리 저봐 네 주문 켜는 말이 어 안주나 그 유화 장다 지부시라 유마리
4: 아하 오라기란 게 무태나 배수고 나 처음에 구처 간단한 이시유 메타스겹이나 샤마스터 유마리
3: 어다그라리 제만에 랑 안주나 량수요 유화다 조화망시 긴이 지부총부이나 유화게 라라 지도 레도 하브리 니에 럽체비나 낭다 효마리 타도지유 제만에 가주나 윤두 잘라 케마요 나조 메베스르도 마레 오라 나주부유리나 쉔기게 긴럽토가 둘랍동 바이큰 두마리 오네이 딘닝고 춘답 치고레 키랑가 젬테레만한 형도 왜 타돈 키란 튀규 녜스베 셀니부 요마르베 도스네 녜농자 샤스투기 샤스타 키유
5: 어디 샤라 콘토브멘토
4: 딩에 지경국에 치계 송간의 뉴욕이 샤디 치수치 유상 깨나라 통공부 시라열이 아장자 콘토브스 개말해
3: 어 샤진 유와 지경국 대비나 제마 소화계 념임배
4: 말이 키나니엽 주나 니에 가른 유네 요통 제도 봐 깨고로 시슈두비 딩 아래 세베케이다 마세 깨고사디 로케두 보능시리 파물로야리두 아주 뚱개체 벨레망 세베마도 칼레 큰로유 허마리 스스 카세세제 데비나 밤에 졸라고 자시 마리
3: 야호도 장원에 보고 야호지르샤 제만 나리 양쇼 탱기랑 게 세베 가서 세슈사디 유화로 망쇼다 응어
4: 레스
3: 장 보고 야호도 보고 야호도 와
0: 要写了怎么写？怎么叫写？站队的。
6: 玉华，玉华，江玉华。
0: 杨玉，让开进来。
6: 别留了，俺玉华的给写不完。
0: 他的那个就是用不着新的读的。给起看了有呢，人家他的写好了呗。
6: 玉华，让俺也嘛写下看你呢。马腿是大。那让给谢玉，
0: 给留了，我中没，我中没，我给谢给没。杨玉，看大度，了解。人一到人，给起看了有呢，你我看了时就先走嘛，对呗。玉华，对的，咱们爹爹下，今天天啥时没对？让俺赶紧看了有呢，叫俺先去学学，先上送你俺老乔去，要不对？
6: 玉华，你也管照顾。
0: 恭喜恭喜，赶紧忙去。他们爹还多。

0: 야, 같이 써.
1: 기회체만 써.
0: 기회체 매입해서 주시면 누가? 내 주식을 하시야.
1: 上个学的。 상가체나 저와 요르베
0: 가르 저와 요레 말했어
1: 아, 다 육쇼 아. 왜, 동아랑 투수 위배
0: 예
1: 얘랑라, 치기 클라스 당고
0: 영아, 저랑 가르친기
2: 小刚，小刚，小刚，小刚，咱妈退室了。让开厕所。啊，我小刚怎么走也。
3: 阿丽，姐姐免不了。小刚，咱妈退室。啊，苏木，让来开的，统统来开的吧。小刚，咱过去打去，过去打去。
2: 소모, 네 하치소, 롱수비스라하시야
3: 시영아, 랑게 탄다는 아이 깨끗이시야가치 고치다, 네랑 소프트 그릇 소소되시 고치다치
4: 유화
3: 봐봐
4: 가치요
3: 봐봐 시영아 소모 찔라시는 거요, 고치다
2: 랑밥을 올리스웨 뭐, 뭐
4: 어, 깨지야 가르도
2: 뭐, 랑 신대 로연배 나 뭐랑 수비치해주
4: 나 태주, 에 댄대랑게 수비치하래
2: 수비체메 딜레 덕디 보 차오니에 차와 상고 체빈다 보 너 대부지 아 보랑 처리
4: 가져보죠 같이 해요
2: 이거
4: 요
3: 小刚 小刚
5: 유화 아님도 저다 요시
3: 란용도에
5: 야 되시 되시에 되면 또 줘
6: 상나 권자라 니 니피스 구비 셈도 랑게 소제나라 미시 셰르스도 제자
3: 니에 나 권자 티원 니게 칭마르베 니에 바베 토유 삼 심문도게 아
6: 체너 탄데 투슬라다 개체 안요
3: 개체 안요 에 데 뭐심 갸지
6: 스테 바스타 미스 강로 클래스 같이 무지 연예요 맞지?
3: 다른 쇼게 장애 알게 시야 유스도 같이 아유.
6: 어. 유화, 장애들이 뒤 찔린 거유.
3: 뒤 뒤에는 용 맞지? 맞지? 俺
6: 连队都俺连队人连的，让给连呢，俺落地不行啊。玉华，我那前的人生最年轻个月，让爸拉去过的，一年他爹退了，光了些牛马子，让光了些姐俺在家里没得呢，俺你给没再等他去过的，连大姐。 장게 말리나 말레 편도야 말이 유기
3: 장게 진짜 유니 열비

0: 소다 갔다. 됐다, 대리. 어씨,
1: 야,
0: 담냐, 란데 가셔요 봐.
1: 유화가 니 클라스가 용비, 란데 가셔야.
0: 아, 유화, 감사.
2: 나데 미쿠데유.
1: 아, 할래. 전 클라스에베.
0: 어,
2: 클라스에메.
1: 어씨, 전은 염도 싸도, 줘봐.
2: 용아, 들은 톤 매봐. 진단 아니다, 용도 거야.
1: 매매매, 아니다.
2: 세모집다. 아니다. 야,
1: 저.
2: 야,
1: 유화,
2: 쇼.

0: 유화 돈도 로마염 가리나.
1: 네 아메 돈도 로마야 가리나.
2: 아무래 허유 체조 로용 기사 유화 된데 양윤이 보여래.
0: 더보지 롱체제 초하려지.
2: 양윤스님들 다소 가려워래야 유화 쓰 매트 캐사샤.
0: 유화 쓰나 지여지.
2: 지 가려유 봐. 야 보소 사도 고마래.
1: 요
0: 야면은. 내 유화를 채도
2: 시작. 육쇼, 장말해. 구구 말해.
3: 채쳐 근데도.
4: 유화, 근데도. 네 수입도 채나, 두려도 왜?
3: 아, 지, 쇼.
4: 네 수입도 오늘 시부 할다.
3: 아, 지, 진짜. 유화,
4: 예.
3: 나랑 수화용 비.
5: 예. 让 老哥 去 세 종아, 진대 당가 주기 봐. 让 수인 봐, 네 종무 수고 유스. 그냥 이 좋아 그림 봐, 수 당주.
3: 유화님 가르지. 님 뭐랑 수제 날게 봐. 좀 세세 과 여르베.
5: 님서 저나. 냥서 거기 수비야. 나도 너무 상매. 유화를 가로 입심매다. 자네 돈바 투불아. 돈도 쳐야 되니. 뭐 참 못 돼야.
3: 자게 시도 접사를 빌샤. 유화. 다 좀 몇 시에 말이. 언니 로트.
5: 예. 你 对，
3: 对了，错是吧？看不出来啊，他都拿不当个钱。玉华，坐。可是爷，娘爷，让幺叔老舅带点生米给。幺叔，汤主管，你也干了这些米不？下次请不给。有事，俺玉华看你一个眼。玉华，注意点。 셔바, 다들 아 라부자야디, 시크레스키브래.
2: 가리, 장가 시크레스키브래도.
3: 유화, 장가니 도대비다.
2: 야,
1: 니, 니 가지 얘, 나 못 쉬다.
5: 중매 가는 예제, 나 육쇼.
1: 소쇼다.
2: 고아.
1: 가지 얘.
5: 유화, 밥에 리양을 먹으시라 치기. 미소 라지 얘보다 포격을 하르시야. 양유스 얘디, 저도 조야무도. 신다 가신도 딜레 히라니 조아디 간교주 고주고
1: 담냐 냔게 삼단 지르베
5: 삼 카르다야 요자
2: 다지스 담냐 유화라 삼타 주다 녀랑 무티 조아지고이 응니게 자냠톤네 제수식이
6: 도다 쳔지 통구
1: 야쇼스
6: 바이바이
2: 예예예 대비용아 요
0: 남자 맛있다. 도스네 로용구지.
1: 뒤, 개, 구, 쥬.
2: 다도 로마 염치. 다 로가 칠칠. 야야. 아, 지가 죽어래.
1: 봐봐, 시간 터지.
2: 도무줘, 도무줘.
0: 응. 부부 내가 여자. 전다 유기지. 다가 뒤돌 거봐 로토지.
1: 요.
2: 저다 저주 가 주심도 저주 가 주심도
1: 라니 중아 네 가지
6: 아지 장 장 장매화 아 주다 아니 씨
1: 年一年一年一
6: 아 주다
1: 아지 나 그냥 네
2: 도스 용기 또 수다 또 수다 요 네 가래
1: 봐봐, 내 차수 아주 아.
0: 디.
2: 디 그네라죠.
6: 솜징에 한글로세 나도.
2: 야, 디. 와야, 다 유유 저도 갔을래도 뉴스. 小광, 수수님가나 뉴스.
6: 매화, 저구아. 아,
2: 디 그네라 비나.
0: 배지 미대지. 장게 시유 삼제 배시 없이
2: 댄데 양요 그 잽지 니 시유 삼제 한국 루센 앞에 댄데 다 그래 디수 제조 아
1: 테리 나 고토스 내기
2: 나가 되시 나야 고 내기 디 그대 잡래
0: 개충스시다 보고 시해봐
2: 디 그대 잡래
1: 나
0: 我说这句是杨月是对对的你也是吧玉华让你不留下你让爸爸给这些让过啊
6: 소모, 나의 양유에서 내 대가 없네.
0: 보고 가르친 거유?
6: 흥, 전부 유너, 뻘러 봐유.
0: 내 돈도 랑지게 균다, 랑이는. 남자 마시다, 유화탄다 춘주지. 저월래야디 튜니 가리면 신고 마시. 마시네, 무난게 고유를 매봐 미제해보소보. 유화게 양유를 가부치네, 디 노여 마시. 가로제야디 장매소보.
2: 가래 장매? 가래 가루, 탄도 로가 수레, 탄도 가루를 쓰까지. 아자가 치단 텐데, 양자 치수 요르베 아. 당가 순보 대수레 주말에.
0: 유화, 로춘주 마시. 가루리에 균대수부. 뭐라 배도 두시안인베.
2: 리양이나, 나 가게 시야메. 양여다, 직접 요마리. 나 통춘 류미도.
0: 장글로리 유비디, 장글고야가 막부지. 유화, 로리 유비디. 매지지 님도 시비하기 막부지 주는 성보시 기라니 니가 로리유브 주는 서럽지 이내 장로리유브다 유화가 감매나 딜로 하르보 전다 디테일 유화가 삼자 조다오시 제마자 님도 초하게 마루 제마제
2: 인화게 수수 가베미다 님보 대버리 근데 주소 탐데 유송아 하쿠게 쿠글레 메도나 촘제 라가슈다 레버레 말이
1: 바브란시에 창문 대버 마지
2: 아 양자슈다

0: 不过的呢，现在讲说是，哦，我说介绍了，苏大有道了。嗯，李阳是你说，你那边的，你吃不拉下，我做你都不接了，那就接不当下。今年个，我先过呗。
1: 啊，是，哦，我先过，先过，先过，欧张兰，前年全部吃不住的，今年吃不住给马些，加上我这里的杨姐，其他你了，不过拿了把车子走。
0: 哦，那个呗，就像那药水，我听到个杨香的是个的，
2: 那这是说明没学到老家。我这里的药水，让了养活些子鱼，当面谈的不过就买了。
0: 是是，大同都在想那用嘛是，让给老师养活些不是？哦，你先个月，不过需要了的，让地狱了给炸药水。一年学你偏到药水，你见那当面让个学学你个两不巧不是，恐怕生产一年。
2: 第一场个业绩做不成，哼，
0: 爹嘞，让给特别是现在机，当能用的呗啊！
3: 啊，老师，接
0: 了不过你最钱不吃了的，俺那仓嘛差不多。
2: 啊，
1: 是是是了，
0: 我准备的，
2: 哦哦，
0: 忙我忙我，
2: 你也没事给我，
0: 咱三个要些东西，
3: 你也给我，
0: 给我，
3: 欧张兰，他在哪？ 玉华，嗯，叫我立马拿去接，让他去找接东西。有，我找马姐，亲爱的，我找马姐，
1: 找马姐，爸爸，
3: 辛苦一点，你也辛苦。
1: 你这人真难，让我来救。
4: 欧拉，阿姐啦，什么来电视话？哦，李阳是年底，当年让我几个月子，欧拉别来电视呢，玉华的干活挺多的，是不是？你那他们的快要心动啊，你这工作跟俺心满了呗？
3: 对的，感到有。让，
4: 搞不定这马些事，搞定几日呢？今天呢，搞定秋季兰州一出。
3: 你在英国去？
5: 你让人写一单，他那让人群群写，你最忙乎去，我会看着你，我是的，我。一个去，
4: 哎，我那个什么东西嘛，这边呢，俺特领这边等着，趁死了呗。
5: 啊，我都念到不了去啊。今晚你托啥么用啊？嗯。让，我妈咪说是在家还去，俺家弄了一下。
3: 除了你差不多钱是，
5: 啊，钱俺老得是。你让他可算写的明白些，俺这郎就念呗。俺家个所长长那个屯大地钱多，请俺拿钱去，把那学识啊。
4: 大来的我写嘛些，你也跟着去啊。
5: 对，俺家个让大李阳我请马的时，可真能眼写么穷，对了，你也拿老久。
0: 啊，大娘，让你的给钱，俺请你养活很这么多，那今晚你三不长么就当马子？
4: 啊，第二星期月，你到这里拿了牛力金队，俺也给不去那么多。接了，跟着小王的生活，到我那，把不那么多，新做奖金带过去呗。
0: 嘿，这是俺妈团差不是吧？得我小王些，我，你怕老姐我，天天俺拿了怕老姐。
1: 爸爸，给姐夫吃。嘿，这。爸爸，你这个出席姿势，办理能行不行？修多少？修多少？修多少？嗯。修多少？呀呀呀！修多少？的，休息了嘛？休息，歇到来，休息了去。我，王爷。
5: 爸爸，休息差不多了，爸爸能忙的呗？
1: 能得有忙的，爸爸休息时间没吧？哟。
6: 呀呀呀！没得休息，没得休息，歇歇歇歇歇歇歇歇歇歇歇歇歇歇歇歇歇歇歇歇歇歇歇歇歇歇歇歇歇歇歇歇歇歇歇歇歇歇歇歇歇歇歇歇歇歇歇歇歇歇歇歇歇歇歇歇歇歇歇歇歇歇歇歇歇歇歇歇歇歇歇歇歇歇歇歇歇歇歇歇歇歇歇歇歇歇歇歇歇歇歇歇歇歇歇歇歇歇歇歇歇歇歇歇歇歇歇歇歇歇歇歇歇歇歇歇歇歇歇歇歇歇歇歇歇歇歇歇歇歇歇歇歇歇歇歇歇歇歇歇歇歇歇歇歇歇歇歇歇歇歇歇歇歇歇歇歇歇歇歇歇歇歇歇歇歇歇歇歇歇歇歇歇歇歇歇歇歇歇歇
0: 아샬라.
1: 잘로연배.
0: 어.
1: 교 보려 교다. 밥에 통을 못 줘. 계지 가려니 선이 씨 줘지. 지저.
0: 어.
1: 지저랑 연배.
0: 됩니다. 아샬라. 나야 주장. 봐봐. 너 이거 쉽 좀 더.
1: 장 봐봐. 보니다 잼새 할 거지. 칼라 세배.
0: 세매.
1: 전도스과 아자가 지금 소화 친구.
0: 어, 야자 아자.
1: 나 잼티를 채워 마지. 지저, 걔 채무 송아.
0: 낭다배. 나라도 내 주 할라 봐.
1: 전도비야, 쟤는 리앙 그때도.
0: 니도과 생각 윤두. 라고 쇼지 니도과 쉬샤. 제장 퍼즈 들어가고 지.
1: 섭집진 제 유지. 토마 바바키니게 우수장아 달리한 디슬로 타마데 심부르브 돈도 잔리 타쇼 진지 체초 체우지 오늘 체는 타샹이 삼리실 하담비 바바키나니 세발레 금첸도 리야미야 호스도 이네 탄다
0: 年羊月当不起啊的，连过大面着，我连嘛他不起是啥？玉华，羊月是年底的，要是嘛是啦，李阳都开嘛的，各级的梦见，弄得差不些。我能是，说的没啥事，他连俺也就上，把外店的那组的秘籍，俺连老我写嘛是，等到新宿去处理，他等这客人收拾。
2: 담녀, 마트였어.
0: 봐봐, 나 세제 돈다 가리면 년식이유, 나도 뭘 세는 용크르베.
2: 저이죠, 비가 러스. 让 我猜야 挺多的。 我猜도나, 나동하나라 주야, 뉴뉴마다. 다리 대모가 쓰래, 대모 니르다.
0: 응,
2: 하, 我猜没得过。
0: 李阳不过要不得，俺都喊他压嘴。
2: 当然，最起码预备。
0: 啊，
2: 预。
0: 先出沟通门的过。沟通吧，沟通吧。
2: 用啊，你们年轮流写对，对内，俺也不轻松相处。让前对面呢，俺无足精美，让屋里那也不老是装修。跟着多。
0: 什么多？
2: 还得什么多事？让起了落他个了不抢不的，但两个人不是前的用的过。
0: 啊，这，爸爸。
2: 你两个人不买些，还是少？爸爸让个小白两个人不打，你三岁两个人不得，结果他们都落下了些。但你两个，他就买些的。
0: 他
2: 得就买些，让养生啊，东行就里，你也要买些可得事。
0: 哈，
2: 这弄得差不些，两个没了家，你帮你全部得弄得差不上些。俺妈突然差的买吧，挺多提过些些，可是你，如果这样没多少呢，俺洗澡还是少。让个啥吧，切切洗不下卫生多的呢。
0: 你去多买些呢，让俺是那洗车的，
2: 让俺去做这个对的，可把钱的没好多钱多啊，就叫阿姐，就叫刘东军的请我嘛的，给我们这下来，做那些有啥钱不的？这些就叫偏么多些的，吃不住钱的，谁也吃的，他都没落实的。
0: 嗯，
2: 他都吃酒，你让他退税，你们也这样，咱们当菜会去了，俺也不轻松相处，
0: 行不多，
2: 啥也没多，还行不？
0: 啥也得的，乐观一点呗，那么多买些都是相对面。
2: 对了，多弄个新东西，弄东西，弄么东西多把点去嘞。让阿家个媳妇他个啥？
0: 阿家还是多。
2: 让阿家个，当年是那个目的，你最差不多有很多钱，跑去点那马些生意，让有些你参加去了有嘛的有。
0: 嘿，
2: 嘿，
0: 爸爸，
2: 爸爸，对了，弄么些的我。
0: 다른 얘 바브랑라 나 포조그르도 마도 치다르죠. 다른 얘 바브랑의 비비나 얘 솔로 용도 보고다 아직 채용 거다. 너도 용차샤삼나 디디 얘 보고 퇴업시 채용 거. 봐봐 바브랑 샘나 제대로 입지라 마온게 표현하며 님 집 바브랑 다가 용 거다. 나 찬스 김 얘기 로 대입지시 찬스 김 양의 상마 말해 저리 지그리
2: 범수 일한다 녀어래

0: 겸도 송리야 나 표현 샤모 스케차 사부 주었어
1: 어 제자 락시 침수리서 맞아요
0: 샤모 만자 주었어 데도 다 디피샤
1: 아 네
0: 쉬원에 가라니 뒤진 다디리 약혼야 야고 좀 말해
1: 어 제야 제 어
0: 만자 주었어 동안
1: 티야 게스트 봐 봐봐 닝저 준비 다 제스노 만자 주지
0: Nanyi dhiri dhe gongbo gyamda zongli ya, yugo lu yon ba. An kirangi di shamu, ngabu shamu sa di ya, gecha tsabrish towa. Nanyi ji nyonga yon vi, dakda kirang tsonga na yoris gecha tsabrish tu. An yang shi wo dhaba dimdi da dimdi gali, kuyongo sam chukwa. An shamu hana nanyi ge pingi lakbo chan pingi rubel.
2: O dhiri, ngabu shamu o di, dhiri.
0: Chetan shamu di ya, shinda gong yugi shamu da, zhengmi du,
2: manja tsabrish. Shashenda mendo ki zi zi
0: Oh, that's it.
2: Oh, that's it.

0: ཁྱི
1: ཐོན་ཆེ་བ་དང་དེ་རེ་ན་ན་བ་ཨ་རང་གཅིག་ཁ་སོ་ཅེ་དང་དེ་ལ་ཡ་ད་བེ་ད་ཡ་དེ་ཡ་སེམ་ན་ལ་ཡ་སེམ་ཞོ་དེ་རེ་ལེན་ང་རང་ཆ་ཆ་ན་ད་ཅིག་རང་ཉི་པོ་ལ་དེ་ཅིག་མ་ལོ་དེ་མི་རབ་དང་མ་སོ་མི་རབ་སུམ་ཨ་ལེ་ལེ་སེ་ལེ་སེ་ཨ་ན་ཨ་ཅམ་དེ་ཡ་ལ་ཡ་མིག་སེ་གི་ཤ་མ་ཤེན་ད་དང་མ་ཅ་ཁེ་ཆུ་ཁ་རུ་ཡ་ན་ད་ 지속으로 된 거만 네 지금 다 답으로 가는 게 길어서 문제 이렇게 로드로 봐. 네 날로 찾았는데 전문디 저러시나 고 문제 이렇게 공제다 대수가다 인지 민진지 고대대 전문디기 딱 기재디 지시를 시는 딱 샤신도 민저 봐. 샤딜라다 디칠다는 미도 빼마. 나로 찾는 민주.
0: 어, 리샤지 잘 했어, 리샤.
1: 기재 언니 됐어.
0: 那真不然呢就这个就是那手工缝纫大门的对但对我妈给查查的那他等着他口子什么的这有的我妈也能得手工上那个啥的这什么的吧他能不能那家那个他给接待呀那个你这啥他等着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
1: 다디 줍지 차자기네 넘불 차자기네 다 루 데바다 세트키 닌드키 비 야신디기 좀 단디기 진에 넘부터 신에야 다세니오래

0: 내디니 차념 토제 갸중외레 미아동 인기 창단 기급시비 정중 송급 구시 디가르 컹리 팅외 진중 단의 도진 초단츠우 남게 가조달 장내디 디가르 미지 촌의 치가양 속자 미베 탕도 큐니 마시 창단기 서시 전미토 속자 나조 지가르 유신 촌의 치바탕 지규 비신 시륜냠내기 속자기 갱함식 차유 디가르 쯔타 종 강제 자당 토르 게자 취비 포구 숨양유 강니 숙제 따탕 다외 속자 미지마 체제 식타 이기 봉유 체내 속도 체수 식시 태양 조 초비 사대 구도 켜진 갸중외래 미 시동아동 삼기 토간 치단타 냥암 탕도 전에 지그유 强자단토 갸 치동망부유 갸기 보통신 신치라 속시 징워타 북의 경우 마스르타 보카르부 인신 소군에 나지 파기 기슝기 부도니 캄나이 디달 정중 흥기 초비에 과제 디더부 시가 디니 콘조서시 디딩라 지갈 천의 지식치 로리도 뒤부리 중이 파니 갱기 규비 뒤수 인신 갱몰 녜차괴 뒤윤 다와 죽지 삼 이바타 주문시 경주시 자와 경주 디디 지제 지기 숨주 수왕의 승기유 로숨네 18송두 경주 시내 나스마다 수부징체라 미 니학잠타 지제 지게 숨기네 시계 발생의 유배 리기 봉부최네 속도 치슈시 권주의 찬염 소유니 로니 슈삼지 浪过了爹呢, 强南金别, 蓝牌都, 江芒不同之余。 混子云都, 熊蓝塔, 米林伟, 扎当托了, 养那国古呢, 扎死亡, 养那片子, 体力起不所, 接触日亡。 养那, 胖子我们喜悦, 隔壁古别, 拉通瓦丹, 国通呢, 对不他。 갑지 뽀베 킹베 바우신 제왕라 고미 루에 반냠 심메 양라 교수직내 초여 공시 유진 교치와 양안의 개발타 교치와 양이 수송주 유라 교치슈라 양 갸리 개왕 유 양라 쇼과 추우스 송내 추통와 타 你们退去撇起玩砸当托砸死亡你也是前年对吧他三岁惨了拉里亚日故一年三六百错为空气行于江给年代儿吉利松就言主个月吧他昆子着当样密些擦不起月体 云度如今年主个月别 昆族前面虚图江南人物系成语彭州年江给这次感谢信息昆族旅了下线中心熟悉汤了游戏哈江前云电南边我了求自己今日是最先的咱们游图的语年个几位退俗女秀与贵主客索下闲谈多呢最给求自己今日给主咱们游图不谈中期今日我就咱们 年期今日十九站，江期教学了七岁人，今日端着呢，教主牌教徒班，行在下江教务员。江教座今日在当托旁个教课，每个车过三了点呢，督促朗龙这边那边的下江几千人搞完了。 推举邱新九。强砸弹托以江阳米九儿即将灭别，帮不他你什么气？米日军为了绝呢？强砸弹你错那个恰因先别，秘密隆隆的那样。江错因为那些呢？强砸弹你换做恰是点杀九位极度点别金西西，换做第二吉星，第二擦龙琼，他二砸弹他袭击都敌呢？厕所一块儿排密度块儿细月，强弹以设施前面托长来叠别塑胶网布，仍然说是错儿旅行器，与其困在南面米胶板儿，龙纹吃东西秋季吃度，可谓均它切密度信心器。
1: 你个人你。我咋的气味抗重银点日为母具操纵而来真正默默人体有第二你极度点点撒度银点唐格的鬼鬼囊胖聚集街上列多车度点第二你举入撒别群众撒的银群众撒的别别给米利卡给米梦浪吞击他亚尊银别突入给年啊葬月了中华民力基督草别独戏且连托东玉举您做前行民力卡瓦拉偏军中塔别日娘这届了军队当年也用给民力吞着亚尊给别上去对局了凶人监狱偏正三别别给屯问他唱别不再来别偏借给了民托月月了别介给屯上沙巴的习俗的教育的别介给独戏沙巴拉达的切别比在美国托的沙德变成了别介东为文具可对于了凶人监狱群众沙别极度点别别介取经订阅帖尖杠给孟奇登不住的他沙德尖杠不留球队松动的凶人监狱这个别金刚协别托卡四中切记录凶人监狱群众撒别汤藏多边塔和宋撒边地及其瑞阳追月铁就有你汤藏丁令塔汤藏撒边汤藏塔界界给女个切记的当年这个别他点他的梦境给老年别的人给走对呼大切狱别别举热撒巴队讲究人物撒巴的手别给米瑞卡给迷梦给母体却用你提着撒别帮给培正自己老年特金打你听着他九九写别起云自度借点别接受零路给培正撒巴军器别斗呼大才对应

팅도기 콜라티리 시리 여도초 춤이 짱부시인 춤무이 소변 근래 순수 진심 特동 시리기 윤장례 조조 근두위 겐지 못하도 코로 춤무 샹샹도요 타마라 야서로 뒤조 서버토르 장아르 치위의 그들이 춤으로 왕위의 최소기 냠시그 나우위 소자기 남바지리히 토니 서시디토 쥐밤 쯤바라치 양느 김왕 예수와라치 니가라 소우의 민남기 소자 탐지 人중캄리의 총신 장부송기의 고궁리 지금 집에 세 걸어라 준비해 모자를 입어라 지금

0: 수가 요새.
1: 어, 건조의 네베레 왔다. 중로 면제다. 노조기 면제 세제 면조제. 되네. 고야지 고아들이. 어, 대지부 수야지. 어, 대리 왜 되는지. 어, 감부 수고 요래. 어, 다디 저좀 집으시자. 디 속 좀 집으지. 어, 다디 니기 지중티 저거 말해. 어, 디 장안 쪽제제. 어, 다디 안주의 대개 통해 노조기 면기 제지래. 다디니 세제 명리야 창아 스줌스 다자 다동디에나리야 중로면지 세요리 어, 니 중로면지 지금 도서면 요리 이니 중로면지 지금이 도서면 아래 요리 어, 가리스는 디에나리 노조기 면 세요리 봐 어, 지금이 뛰어다 규세세 요리 디 지금이 규르지 지금이 안 잡으지 요리 어, 요제 디도 참아 레오 지금이 면 조다 지세 낙산이 튼수 어, 야마치 외딘 주제지 어, 외딘 주제디 비제니 시나 어, 면 조다 지디 어, 교지 디소 카디네마루 어디에나리야 메 웨딩야리 어 다쇼바티소 튕게제베 리부티소 네고기 조스레 어 조금이라도 세다 조금씩도
0: 레오 지금 명을 휴바라 문제 코란게 맨제 총라라 피엘라 맨 힘으로 저러 지기요 제수 시에 지금 코란 체내 레는 히당스기도 노조지 맨제 시에 지금 저바타 중로 맨주 코란게 뉴네 저기요 맨지 야마를 고추다 레는 체베 라자를 야마를 고추디 시에 지금 코란라 야마를 돔 고르중이 주기요 러시아 냠네 체베 제수 시에 지금 코란게 총살라 교수성스
1: 어 저거 코란게 수베 맨티스 어 체차 제가래 답시 동스기 어 이네 세조디 코랑게 두세 다라 샤로스기
0: 다제 제발에 년도반남 항상 그 바시라 시에 지금 뭐 이네 양자 려 지금 뭐 이네 양자 콘조 상마로 수리의 대외 라기르지 양 등주매라 총년 라기 양 등주매 이네 양 콘조 안신 예유기 면제 버진 요종 제유 바시
1: 어 코랑게 뒤에 냠도 세조금이 봐 어 세세리 중로기 면제 나리야 노조기 면제세나 면 주문 수비 니바르교리 텐조 상모 코랑기 시제리 어 코랑기 빙자지 팀제베레샤 다 텐제 제조 마레스 어 코랑이야 로브스 양년 텐데 두 다 이내 케멘기 뉴리야 코랑기 간다 어 모두 팀게기 자제 되가 배야게 당과 제샤
0: 년도베 동지 겨봐라 레오 지금 면제 주무 종바라 케보 고칭아 하라 유바시 년도베 수준디 난인도 시에 지금 못한 레오 지금 뭐로 딱제 지금 유제 수준 이브양 광시 류조 총기라 저르신 간신나 차도네 면총에 량식의 면접을 신나 고배 준비매 망시바 류조이 외적의 면락배나는 녀바인스 외적의 양은제 류조로 전제종네 두기여배 년도배 총간난네 고바진 순체
1: 네 레그디 토마지디 디에나리아 세조주지 가려유메 라소바 시그미 슈고메 디리리아 유림그 송자 짐시 제단시에주 이데 레그디 중지의 첩제문디데 요리 사마주 간다 로제 디딩리야 겸치우시라 계주 문에 겸시 계주 강인스나 나라 팀베 일로로나야 침부테레 능미 타주 팀주 계수 타 능미 삼으로 신주시 대여레
0: 왜 지금 코베 멘티다 장 코베 허 지금 락베 나네 뉴바 인싱 알리슈 다제 제바라 니웨르나 왜 지금 허 지금 락베 나네 견돔 고치 주주락점이 매뉴바 인진 대다리 정리라 캐보 고치 죽숨장 중앙이머시 디진 왜 지금 응은 슈바라 군이 카제 체내 종지 허 지금 매기와 용유 허 지금 뭐 진순 지지 년도배 왜 지금 뭐 허 지금 뭐다 저와 체도주 급대로 허 지금 집중 가부식 당내 매기와 용 허 지금 뭐 대기업도 매 감강루 유배 대다상만 준비 소중 지부인머시 워나 매 대다게 세조 규제 강인함 강도 수바 인함 대대 허 지금 대다 제도
1: 응라라야 주비 뒤뒤 중에 예 응예 자도네 매나서 대비 어 대대 지지 저도 제비 어 저도 제제 아래서 예 어 비네야 야다 지도 제자 어 다가 저도 지고 예
2: 저도 가르 지요 교차 가르래
1: 다 세브 증민도 어 매나가 좀 시지요래
0: 허 지금 뭐 장롱 업주 업시 인진 룹중 연재래매 문제 차좀 개배 니바산에 퇴가 준주 롱아체 니동 듄로로 퇴가 려저 톱디 용법산에데 고배 줘봐라 좀내 소좀 리부 세와디 저드니 고배 차도네 누브저기 수리 시세 체지 정이기 누브저기 민규녀바타 대나 중로 면자세네 저드 체디 수바이 이내야 누브저기 면들 민 고배 차성어 식슈규메
2: 어 랑의 면 동조려 엄마 인의 면 토바 친의 민두게 민 계속 TV 인의랑 근데 럽지요

0: mii tige chu na ngare suyab yi. Yi chi yi na tsuat chi zang si lab zi yi.
1: Ra yaw ri yin bai?
0: Mii la.
1: Ran tang yaw ri li ya chawa kei mei bai?
0: Chawa kei mei. Nye xie se la yaw ri ki chung lu yin zi la ya kei ta yi ne kang la kang zang shi tu.
2: Tang do bar kuwa rin yi ki mei ribu suyan ne zung yu me. Te je su mii xian ji kurang la ngang kian yu bai wang ki. Ko bai a cha ki cho ur su ro xing a. Tena, nindo pe kobe ajaagi kyo tse. Gabdir ajaagi kyo rungimji zuega na menze tunji chishin pe gangi.
0: Jala kakai chi mindu, tunji chiyega yoje de xiongbochi da kwaamochi rangirisha. Menji kaji seje de jobda che, de gangli ya zhengzi da chuto zam lu je kwaame na la goye che. Tene ya tunji chi chuko ge na lu je ribu suki. Tene kamse tuje na la ya kamna taarisha.
2: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0: ཁེ ཁེ ཁེ ཁེ
1: ཁེ ཁེ 아니 거제 등질로나 다그리
0: 디 놈들 왜 놈디 가르지 야르베
1: 거야지 거 잡다 디나 면질로 우제
0: 마든다 둘로 면지 써야 돼 디르베
1: 제
0: 디네 대시 오 간데 소그래
1: 디네 라베 지 지주레
2: 디자 민기 원래 휴바라 면제 대다 증거 주라 케보 하잔 첨부도 대나 면제 트 노조기 면나 시디니 프리스와 디 시기유 태양 금중제 리부주네 중에 바르 시기유 대공제라 금중시 고르자네 숨제 파르체네 중기여스
3: 민 금중시 고르 숨제 조디 체시 강양미비 민 주무 티지 진콩 토베카 나찰 핑규 쳇라 나즈 소야키 니고 여신 원은 안 소야 민 체 주무 중 킹키 고고 퍼비기는 제유 체바 카바야 니슈 지고 고셔나
2: Ninjutangi, Zinsun Chaju Bewaju, Sidon Menya Nindobe, Menze Zumu Sogenji, Toyu Nijemba, Jusun Sama, Zinsun Tubata. Junlu Menze Zumu Ribu Chi, Yala Zamda, Menze Zumu Suju, Tome Juja, Junji Dan, Chengju Ni, Wakshi Tube, Tedagi Rengong, Dom Kor Chi, Somdong Singiju. Dejesu Nindobe, Chaju, Men Zumu Tiri, Nyebe, Nuzi Pogan, Tiwe Mao, Zedjutu.
0: Men Zumu Nyogan Tizu Nisu Shibarishina, Kunsu Men Tite Sagin Deje. 텐데기 메가라 졸로마 중에 면주 제약 고고 쇼스 제자 콘주 김자 망보 동의 쇼스기 아 딱히 생한 주 나스니 메디도 좀 이바시나 톰다구 셈바라 니세시나 드그레라 지리리우기 사자면제 뉴시 셈바라 니세주네 드그레
2: 민어의 주지대다 제외 더유 니젠베 면제 좀 수베 니베 왕기 유티 십주 셈베 공도 십제 지미 이머시
3: 난세 남균 차도니 미세 편의 유스야탄 Mibu sangchoo yin siya ki menghi da gyabdin ji mangpuchi tunyo yoshin. Kaji ye jikcheb yin pe myungan samchi ane mi tinje ji nyugo yoshin. Dangwo na mi se penu yu siya ta, Mibu sangchoo yin siya ki menghi zo khenje dache ji gogo yun na. Ngan sui bijin lupchin suri jichu ribu lublin ki gigin chimho wang yu la ki gongzui ji se nan to.
0: Ngan sui namgyu ni na du menghi kangden ji sige yore. 안주 망조라야 남규 나나사사 중규 다 강교 제도는 삼제 매사대 지리아 편의 퇴로지는 승부요 이내 천대기 매 간대지 이내 결 룩든지 메뉴 퇴하기 뒤지지요 사대 지기 뉴바 퇴식 말해 맹기 편의라 체력기 위해 킬링 지야 돼 인습을 찍 말해봐 킬링 된대 지야기 매디 안주 이지 지야요 말해
3: 안수의 교된 티나 토요 이진비 소소타 간이 빈치기 맹티 세체 나서 자기 여부 총수 偏不喜不独死, 温州切, 他能看几个, 四岁以内, 侧重切不堂, 杨梅呢, 觉得切切, 明显大的呀, 面足个有心, 面体的色比呢, 按随厕所地堂的呀, 宁个堂, 能是肯定有色比呢, 秋天天水, 顶别人心, 肯定是, 大些结果个有呢, 按随母体, 跟王玉来的工作机, 谁难的,
0: 中路一面一呢, 路中一面就是呢, 美女你娃儿跟到九姐小娟的米这边全部说是不是哈巴都米这边的天马女苏的他能说说呀给一年你个有的中路面的都能努住一面的嘴女吧同样有不有的忙住个三八天是米这些叫他几张姐的也是不有的杨姐们呢偏女米这些给面这个面那么是不有的一年余的面的里谁呢女吧全部的 만주미의 간대지 인해 대리 피니 여러지 인해 내바도 대 계고 면제 대구 세바로 토회 조진 휴지 면제 토회 라게 토브레 난주 계고 면제 대구 주기 저진이 계고 면제 대구 주기 조진 투비 팀뒤 면제 여세기 민다 편제 최시 투기리 기시 저진이 계속 최마도나 면제 대조로 접속 채우리 내가 전부 요래 다 도시 위험 아바르도 다저 후련자들이 뒤로업되라 처진카지게 로랑네야 티그리 이니 뒤에 딘주여와 치도기 여마리 망고치기 처진 뒤에 공제리에 성구여리 제자남 유응한주 제조 망고치리야 고고드기여리 균지 뒤 다가라하리
3: 티진키 교동디규 난수에미 카지기 네버 강조 차기 중의 삼비 르와디야 시치 면세주문나초 튕키치리 존치 네바야 고고등여신 면세 주문 티진기 나즈 차기 용규 차브리야 나즈 소야기 니고 여신 면세 주문 종현 티리기 차주리야 칭기 제버 봉인신 체지 대야 친구의 수야치러 나즈 딩규탕 면세고 예비기는 예발토 제딩기 면세 종가탕 직신이 세교티 개체무신 강인 수비기는 미소 진진 손사 능충탕 최더 사와니 단인기 마신 스모링기 핑디리친 슈삼 다가시흥 팅계기 티웨망위 침루시제 킨대규는 추리 진디기 침루 균시규 규대나쇼 팅계 슈댄자고
2: 겨우도 또배케외 슈마식 레와르동의 윤희 고고 수수도 니가르쇼 고래망기 집중 강배망 주위의 변미 뉴슈 유규 도고기 심슈 정도니아라 도전자와다 도지의 십수의 차와 자원의 흡규비
4: 電電機沒聽過去的電影,有把電影明星對著寫吧,接不去。你好,歡迎收聽一段廣播電視台漢語廣播。你在鐵線新聞台,這個你聽的全程3000年代,對吧,跟著寫。